꼼꼼하게 잘 검증해서 소중한 한표 진짜 일꾼에게 행사하시죠.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6월 3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함께 들었습니다.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귀찮다고 투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 지방선거 날인데 수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진짜 우리 지역이 잘 되는데 도움되는 사람 우리 손으로 잘 뽑아보자고요. 4359님께서요. 부모님 마늘 캐는데 도와드리러 왔는데 태안 농협 직원분들께서 도와주시러 와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방송에 보냅니다. 태안 농협 직원분들 감사하다고 방송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아 지역에 네 이제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사실 농사일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도 마늘 캐는데 이게 농협분들이 와서 도와주시는군요. 특히 태안 농협 직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4359님 네 그래요.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아유 이건 러브레터에 알려주실 만한 자랑 네 아니 알릴 이런 미담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정희님께서요. 정훈이의 노래 안개 청해 주셨어요. 4782님 장윤정의 어머나 청해 주셨고요.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노래와 함께 여러분들 사연도 함께 만나는데요. 심영기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현미님. 아침부터 하도 혼나고 욕을 먹었더니 아침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그래도 현미님 목소리 듣고 릴렉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점심은 아주 매운 불짬 먹어야겠어요. 심영기님, 아 지금 출근하셔서 혹시 상사 직장 네 상사분한테 욕을 드신 거예요? 진짜 아이고 심영기님, 이 욕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 안 되는데. 점심 때 맵게 불짬이면은 불맛 나는 짬뽕인가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네. 드시고 제가 드리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한 잔 드시면서 마음 가라앉히세요. 오늘도 화이팅. 박성호님, 양혜은의 들길 따라서 청해 주셨어요. 아휴, 좋은 노래들입니다. 윤선영님께서 이수미의 여고 시절 청해 주셨고요. 같이 들을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서울 도봉구에서 박명운 님이 손편지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1952년 5월 10일에 전라남도 여수의 농어촌 마을에서 팔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박명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향인 여수를 떠나 서울에 처음 온 것은 1967년 15살 때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서울 평화시장의 점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올 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밤잠을 설쳤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어 차비로 2,000원을 주셨고 여수역에서 1,700원 기차표를 사고 나니 제 수중엔 3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0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왜 그리 서울이란 곳이 무섭고 겁이 났던지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숙식 제공을 받으며 한 달에 3,000원을 받으며 평화시장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8년 동안 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월급을 25,000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25이 되었을 때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신 한 사장님께서

사장님의 제안으로 그렇게 저는 1년 사용료 30만 원을 주며 25세 눈비를 맞으며 전대를 차고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땐 정말 잠을 자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하며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이 일할 때 더 많이 일했고요. 그 결과 노점상 1년 만에 저는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5만 원을 내고 저의 가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 일하다 보니 물건 구입하러 다녀야 했고 가게를 비워야 하는 시간이 생겨 힘들었는데 그때 신현수라는 친구가 정말 많이 도와주었고 성배라는 친구의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못하고 떠나온 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일만 하던 저였는데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서 저도 일이 아닌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짜리 집을 지었을 때는 을지로에 있는 3일 빌딩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두 아이들이 다 잘 되어서 만족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요. 요즘 부쩍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후회되고 반성되는 일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일하느라 놓쳤던 시간들을, 내가 힘들어서 미처 보듬지 못했던 사람들, 특히 신현수 씨와 성배 씨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고단하게만 살아온 저에게도 미안하고 모두 주위의 도움 덕분이었다는 것을 요즘 더 깊이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오늘 사연 주신 박명운님의 신청곡 홍민의 석별이었습니다. 아, 손편지로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두 장의 편지지 속에 박명운님의 한평생 인생이 다 들어있었는데요. 15살에 고향 떠나서 서울에 와서 그때부터 정말 쉼없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네요. 맨 주먹으로 시작해서 인생의 집을 하나씩 지어나가신 이야기가 모두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 같고요. 혹시나 지금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던 신현수님이나 성배님이 오늘 방송을 들으신다면 그래도 잘 살아서 다행이다 기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박명운님에겐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그리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블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0792님 송창식의 한 번쯤 신청곡 주셨고 강태식님의 신청곡은 김신우의 귀거래사이고요. 오은경님께서는 이윤수의 먼지가 되어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736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현미언니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경주로 가족여행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멀미약을 먹었더니 주수석에서 계속 졸게 되네요. 남편 운전하는데 졸아서 미안한 마음이라 안 졸려고 애를 쓰면서 눈을 부릅 떠도 안 되네요. 차창 밖에 풍경도 봐야 하는데 힘들어요. 현미 언니, 저 잠 좀 깨워주세요.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아, 멀미약을 드셨으면, 이거, 잠이 들 텐데, 아이고, 이거는 억지로, 네, 안 잘 수는 없을 텐데, 멀미 많이 하시나 봐요. 그쵸, 어쩌나. 가족여행 가신다 그랬는데 그냥 7363님은 조금 눈 붙이시고요. 같이 가는 가족분들이 남편분 네, 운전하시는데 네, 간간이 말동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차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이고 지금 주무시려나 잠들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유 경주 가족여행 좋죠. 신동호님 유진표의 천년지기 노래 청해 주셨죠. 그리고 1983님 진시몬의 둠바둠바 청해 주셨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골뱅이.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0: 주현미의 러브레터. 송골매의 한 줄기 빛 1부 끝곡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정체는 돌발 구간 중심으로 하나 둘씩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를 조금 지나서는 사고가 나면

면서 4차로와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반포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더 가서 한강철교 아래 5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시흥 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차량 터널 부근에서는 정체가 시작됐고요. 영동 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천 부근 사고는 이제 3,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더 가서 마성터널 부근 3, 4차로에서는 여전히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갈분기점 진입램프에서도 2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 첫 곡으로 윤수일의 아파트 함께 들었어요. 임광수님, 4992님 잘 들으셨어요? 신청해 주셨죠? 박병성님께서는요, 요즘 야구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아, 야구장에 가서 직접 관람하는 것을 직관이라 하는데요. 표 구하기가 별따기만큼 힘들어요. 인터넷 예매라 접속을 해도 구하기 힘들고 현장 판매는 경기 시작 전 판매하는데 오후 12시부터 줄을 서야 예매할 수 있어요. 주위에서 혼자 무슨 재미로 가냐고 하는데 혼자 가면 표 구하기가 더 쉽고요. 오, 응원석 쪽 가서 같이 응원하면 콘서트장 가는 기분이에요. 거기에 점수라도 나면 모르는 사람끼리도 하이파이브하고 난리가 납니다. 데이트할 땐 와이프랑 갔었고 애들 어릴 땐 함께 갔었는데 요즘엔 다들 시큰둥해서 혼자 가서 재밌게 즐기고 옵니다. 흐흐. 아, 박병성님 직관하시는군요. 네, 지금 한참 이제 야구 이 시즌이라 바쁘시겠네요. 아, 어느 팀 응원하시는지 어느 팀 팬인지 궁금하네요. 아이스 커피 한잔 드릴게요. 오늘 지방선거날이어서 임시 공휴일인 수요일이죠.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요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그리운 추억의 노래들 함께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즐겨주시고요.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 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9: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이상국 시인의 양양장날입니다. 흰 민들레 뿌리를 샀다. 생목 오르는 데는 그만이라며 노파는 갈쿠리 같은 손으로 봉다리를 묶어준다. 날 고추장 먹지 말라는 소리가 따라온다. 다 어머니다. 밭도 마당도 없으면서 농기구 난전을 지나며 살집 좋은 목낫에 탐을 낸다. 산천은 내 안에 있다. 시절이 오가고 군수가 바뀌어도 장마당은 사람들을 불러내 닷새마다 제사고 닷새마다 잔치다. 이것저것 봉다리 몇 개 들고 공연히 장마당을 돈다. 장이 좋으면 절반은 장 건달이다. 먹다가 놀다가 장날이 간다.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용우의 목계장터입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 이상국 시인의 양양장날 함께 했는데요. 아, 장날, 장이 서고 구경 가면 뭐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다가 사는 물건들도 꽤 많죠. 한가롭게 이것도 구경했다가 저것도 구경했다가 이거 사 먹었다가 또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구경하고 뭐가 건강에 좋다는 소리 들으면 귀가 솔깃해서 한 봉다리 사게 되고요. 이런 게 장날의 재미고 즐거움이죠. 2119님,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청해 주셨고, 조미경님께서는 조동진의 제비꽃 아 청해 주셨습니다. 김규민의 옛이야기는 서정남님 8003님 신청곡이에요.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 같이 들어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찬님 사연이에요. 저는 충북 진천이 고향이고 올해 66년생 말띠 환갑을 맞았습니다. 고향 친구 모임인 생진회를 41년째 모임을 하며 총무를 맡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1박 2일로 두 부부 동반 환갑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자 10명과 와이프 8명 모두 18명이 자가용 7대로 다녀왔는데 모두 건강하자고 다시 한번 전해주십시오. 아유, 18명이서 복작복작 부동반 환갑여행 김영찬님, 아유 한동안 그 에너지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환갑 맞으신 거 말띠들 축하드리고요. 모두 모두 건강해야죠. 근데 올해 환갑이면 아유 청년이죠. 네.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한연수님 사연입니다. 70년이 넘도록 그동안 잘 빌려 쓰던 몸인데 오른쪽 어깨를 혹사시켜 힘줄이 끊어져서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가한 자식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일을 하였는데 앞으로 3개월 정도는 팔을 쓸 수 없다고 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고, 저런, 잘 빌려 쓰던 몸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거 빌려 쓰는 거죠. 우리 몸 빌려 쓴다는 표현 약간 공감이 갑니다. 에휴, 빌려 썼으면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한연수님, 3개월 동안 그래도 이번 기회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여기서 쉬어간다 생각하시고요.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빌려 쓰는 몸이니까. 그쵸? 콘드로이친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권은희님, 이태호의 사는 동안 신청곡 주셨고, 홍기섭님, 김연자의 밤열차 신청해 주셨네요. 같이 들어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요즘 매실이 파랗게 익어가는 계절인데요. 매실은 망종이 지난 다음에 수확해야 좋다고 하죠. 이번 주 토요일이 망종인데요. 그 전에 매실을 수확하면 아직 덜 익은 풋 매실이 돼서 맛과 영양이 떨어지는데요. 조급한 마음에 빨리 수확하면 풋과일이 되는 것처럼 사랑도 잘 익어갈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어린 마음에 잘 몰라서 사랑을 서두르고 보채버리면 풋사랑이 될 때도 많습니다. 물론 풋사랑이 가진 장점도 있어요. 일단 계산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몰아붙이는 열정이 있고요. 사랑의 표현이 어설픈데 그 어설픔 자체가 신선하고 순수하게 다가올 때도 있죠.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풋사랑은 제대로 사랑의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끝나버릴 때도 많은데요. 풋사랑으로 끝나버린 세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바로 1971년에 개봉한 정진우 감독의 풋사랑입니다. 한 여자가 부잣집 아들인 약혼자와 가난한 가수를 동시에 사랑하게 되고 두 사람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나중에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문희 씨가 출연한 이 영화는 나훈아 씨가 영화배우로 처음 출연하면서 주연까지 맡은 작품이었습니다. 문희 씨, 나훈아 씨, 노주연 씨가 주연을 맡았던 풋사랑은 당시 많은 관객들을 극장에 모았고요. 이 노래의 주제가 역시 나훈아 씨가 직접 부르면서 사랑받았습니다. 영화 주제가였던 풋사랑은 나훈아 씨와 절친으로 여러 히트곡을 함께 만들었던 박성규 씨가 작사, 작곡했는데요.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1971년에 사랑받았던 나훈아 씨의 풋사랑.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3456님 사연이에요. 현미누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사는 53세 화물기사입니다. 문자 한번 보내야지 하면서도 운전 중이고 바빠서 못 보냈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라 화물차 수리 맡기고 집에 다시 와서 편안히 누워서 듣고 있습니다. 문자는 자주 못해도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라디오 해주셔야 합니다. 아유 이렇게 따뜻한 사연 보내주셨어요. 3456님 감사합니다. 오늘 쉬시는 날 이렇게 문자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물론 아침에 바쁘실 때 이렇게 문자 막 보내주시는 거 너무너무 힘들죠. 잘 듣고 계셔서 제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늘 하루 푹 쉬시고요. 요소수 교환권 저는 선물로 드릴게요. 8520님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 신청곡 주셨습니다. 띄워드려요.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6월 3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요. 조항조의 인생아 고마웠다입니다.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오늘 밤에 당

당선되는 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진짜 일 잘하고 좋은 사람이 뽑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가 32도, 광주도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남부지방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이천 부근 사고는 이제 5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여전히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이후 신갈분기점 진입램프에서는 2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는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요금소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 사이 지나는 데만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1: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0: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박준민님이 주셨습니다. 이열치열 목욕탕 다녀왔습니다. 때밀고 땀 빼고 국밥 한 그릇 하니까 부러울 게 없네요. 자, 솔직히 저 큰 행복은 좀 멀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방콕에 있고 하와이에 있고 5성급 호텔에 있고 한강 뷰에 있지만 작은 행복은 널리고 널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세신하고 국밥, 땀 흘리고 맥주 한잔 시원하죠? 예, 일단 투표부터 예, 안 하신 분들 꼭 하시고요. 스몰 행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변함없이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데이식스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해피.

0: 8934님이 주셨습니다. 주박, 저 투표 마치고 출근했어요. 예. 이런 날은 교무실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혼자 조용히 일하기 딱 좋거든요. 보내주셨고, 명수님 투표하고 일하고 있습니다라고요. 4105님. 아, 명수님은 점점 옷을 더 잘 입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이거 산 지 한 3년 전에 산 거예요. 예, 예. 잘 입는 게 아니고, 옷빨이 좀 받아요, 제가. 예. 콩국수의 계절이 왔습니다라고, 예, 안선영님, 먹고 싶다. 예. 저기 58년 된 데 있거든요. 여기 종로 쪽에. 예, 거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거기 이름이 뭐더라? 까먹었네. 까먹었어요. 1504님,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아이랑 밥 먹으며 집합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뭐 투표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안 하신 분들은 꼭 가서 투표하시기 바라고. 자, 매달 첫 번째 수요일에, 예, 변함없이 나오는 우리 박슬기 씨가 나온 날입니다. 월간 박슬기 박명수를 이겨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와 저 박명수가 1대1 퀴즈 대결을 펼쳐서요. 청취자가 이기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드리고요. 제가 이기면, 닭고기 세트를, 여러분 10분에게 제가 쏩니다. 그러니까 이기면 청취자 좋은 거고, 제가 이기면 우리 저 참여하시는 청취자 말고 듣는 청취자가 좋은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 저희는 KBS 공영방송이고요.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정말 합니다. 머리 대 머리로, 예, 헤드 투 헤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고요. 예, 제가 다 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이길 경우에는 대략 닭고기 세트를 30분께 쏠 수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자, 어제 저 늦게까지 라이브를 했더니 몸이 아주 피곤하네요. 예. 그러나 방송은 퀄리티 있게 하겠습니다. 자, 슬기슬기 박슬기 들어오세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유니클로.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5: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뭐니 해도
6: 하모니 렌트카.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진정한 무림의 고수는 누구인가? 계급장 떼고 붙는 청취자와 한 남자의 정면 승부.
2: 월간 박슬기 박명수를 이겨라. 자, 2주 연속 만나서 더 반가운 분이죠. 진기명기, 신기반기, 슬기슬기, 박슬기씨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예, 예. 지난주에 만나 뵙고 또 맞아요, 이렇게 뵈니까 맞아요. 너무 예. 좋은데요.
2: 그래요? 예. 고마워. 예. 자, 지난주에 저 전민기씨 코너에서 활약이 아주 대단했는데 진짜 아유. 잘하시더라고요.
1: 아우, 또 이렇게 예, 뭐 예. 보고 읽고 또 예. 공유하고 이런 거는 또 제가 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뭐 시켜만 주시면 잘할 수 있죠.
2: 눈썹 문신 한 거야?
1: 눈썹 문신한 거예요.
2: 근데 자연스럽네.
1: 자연스럽게 여기
2: 야,
1: 잘하더라고.
2: 그거 잘한다.
1: 여기 잘하는 맛집이에요. 예, 눈썹 맛집이고 예. 지금 약간 각질 떨어지고 있거든요.
2: 아니 근데 정말 자연스럽네요.
1: 그렇죠. 예. 리터치 받으러 가야 돼요.
2: 나도
1: 이제.
2: 할까. 예. 나 눈썹이 다 빠졌는데.
1: 그래요? 예. 소개시켜드릴게요.
2: 알았어요. 예. 예. 자, 눈썹 문신은 박슬기 씨한테 하도록 하고요.
1: 예예예. 예, 예.
2: 아, 연극도 사랑의 엄마 계속 하고 있습니까?
1: 맞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주말 일정이 계속 잡혀가지고 주말에 하고 있는데요.
2: 풀차요?
1: 완전. 야, 진짜 와.
2: 조혜련이 참 능력 있어.
1: 혜련 언니가 너무 열심히 또 홍보를 하고 있고.
2: 우리 또 사랑하는 경시 누나도 나오시죠.
1: 맞아요. 예. 그 김지선 언니, 김효진 언니 나오고.
2: 다 내 아는 사람들인데.
1: 맞아요. 아유. 한번 보러 오셔야 돼요.
2: 그러니까 언제 가면 좀 괜찮을까?
1: 아, 뭐 시간 될 때 오셔야죠 사실.
2: 슬기 언제 하는데?
1: 저 하는 날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2: 알았어요.
1: 예, 와.
2: 그날 뺏어 갈게요. 자,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하는 슬기 씨 보니까 너무 좋고.
1: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2: 자, 박명수를 이겨라. 오늘은 어떤 특집인가요?
1: 날씨가,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2: 어제는 잘만 하던데?
1: 전 너무 덥던데요?
2: 더웠어요?
1: 진짜. 점점 옷을 벗고 잤어요. 너무 더워서.
2: 지금도, 알겠습니다.
1: 예, 지금은 시트루로 예. 입었는데요. 예. 갑자기 날씨가 한여름입니다. 예. 어제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갔고요. 여름은 폭염, 장마, 태풍 등등. 다양한 기상 현상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시의적절하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2: 실제로 저 우리가 덥지만 열대지방 뭐 이렇게 우리 동남아 쪽은 더 더워요.
1: 그죠. 예,
2: 거기 한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맞아요. 또
2: 아직은 괜찮다. 예. 동남아 쪽에 계시다 여기 오시면 겨울이에요.
1: 견뎌야죠.
2: 견뎌야죠.
1: 네, 맞습니다.
2: 예.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1: 그래서 오늘 준비한 특집은 기상 특집입니다. 아. 기상 특집 박명수를 이겨라 준비했습니다. 예, 예. 박명수 씨와 청취자가 1대1 퀴즈 대결 펼칠 거고요. 모든 퀴즈는 weather 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퀴즈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요. 먼저 두 번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청취자가 승리하면 백화점 상 품권 10만원, 박명수 씨가 승리하면 랜덤으로 청취자 10분을 뽑아 닭고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자, 저와 대결할 분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죠?
1: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이용료 드는 샵891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말머리에 대결 달고 보내주십시오.
2: 좋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나올지, 예,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네. 예, 사뭇 또 기대가 됩니다.
1: 매번 캐릭터가 강렬하세요. 예, 예. 예.
2: 자,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청취자 퀴즈 하나 낼까요?
1: 아, 준비했습니다.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 퀴즈. 2016년 재미와 감동을 다 잡은 특집이었습니다. 무한도전 북극곰의 눈물편에서 박명수 씨와 정준하 씨가 북극곰을 만나러 떠났죠.
2: 맞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1: 기억나요. 이때 진짜 극한의 추위를 경험하셨었죠. 너무 추웠잖아요.
2: 네, 추웠죠. 네. 예, 예.
1: 북극으로 가는 관문인 캐나다의 이 마을에서 영하 25도 추위와 싸우던 박명수 씨가 내가 또 좀만 더 인기 있었으면 따뜻하고 편한 데서 촬영할 텐데 이 고생을 하고 있어.
2: 난 그게 팔짱인가 봐. 스튜디오에서 따뜻하게.
1: 그러게.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2: 예, 예. 뭐 예. 우리 신동엽 씨나 유재석 씨나 이런 분들처럼 하고 싶은데 나는 주구장창 열만 다녀요. 참나 정말. 저희 어머님이 맨날 걱정하시잖아요. 예. 너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생만 하냐.
1: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사랑을 호통치면서도 받으신 거 아닐까요?
2: 야외 특화돼 있기도 해요.
1: 그래요. 예. 그리고 박명수 씨가 열심히 하고 그 약간의 그런 고생하는 모습이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위트 재미가 있어요.
2: 그래요.
1: 예, 맞습니다.
2: 위대한 가이드라고 이번에 아프리카 갔는데 기가 막힙니다. 무시발. 기가 막힙니다.
1: 재밌겠네요.
2: 네.
1: 자, 그래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캐나다 허드슨만 서쪽 해안 마을로 북극곰의 수도로 불리는 이 마을 어딜까요?
2: 1번 처칠. 네. 2번 삿포로. 3번 하얼빈. 네. 4번 뿅창. 1번 처칠, 2번 삿포로, 3번 하얼빈, 4번 뿅창.
1: 예. 4번, 4번은 예. 국내 도시인데, 그죠?
2: 뭐 외국에서는 뿅창 이렇게 부르니까.
1: 그렇죠. 뿅창.
2: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1: 맞습니다. 예, 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 통해 10분께 한우 양곱창 세트 드릴게요.
2: 저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노래입니다. 아파트.
3: 취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받아 네. 받아야지.
1: 제가요?
0: 받아야지 이제.
1: 예, 예 그죠.
0: 예, 예. 진행을
1: 자 우리
0: 예.
1: 로제와 예. 브루노 마스의 노래 아파트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아,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모여서 335 예. 아파트 게임을 해보고 싶네요.
0: 예. 진짜로 게임한 적 있어요?
1: 그럼요.
0: 아파트로?
1: 아파트 게임 하죠. 예. 이거 진짜 장안의 화제고. 예. 우리 또 대학 다닐 때도 요거 게임했었고 예, 예. 예.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요거 해가지고 쭉쭉 우리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0: 저 아파트 사세요?
1: 아파트 살죠. 나 홀로 아파트라서 예, 세대 수 많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0: 알겠습니다. 예, 예, 예.
1: 조금 이게 1000세대 이상으로 이사가는 게 꿈입니다.
0: 대단지가 원래 아파트는 가격이 많이 올라요.
1: 그 가격이 예, 많이 예, 예. 그래서 가격은 안 오른데 어차피 전세니까 어차피 전세니까
0: 아, 그래요.
1: 예. 크게 나랑 상관은 누구나, 없는데
0: 누구나 예. 저 아파트 한 집 가는 게 꿈이니까.
1: 아유, 그럼요. 내 집장만을 예. 아직 못해서
0: 알겠습니다.
1: 예, 로망입니다. 예.
0: 그렇게
1: 예.
0: 열심히 하시면은
1: 그럼요.
0: 조만간에 장만하실 거고요.
1: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0: 예, 예. 정답이 캐나다.
1: 정답이 캐나다 처칠입니다.
0: 그렇습니다. 처칠.
1: 그죠 그죠. 북극곰의 수도로 불리는 곳이고요.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 끝난 후에 라디오쇼 홈페이지 선곡표에 확인해 두세요.
0: 자 그럼 이제 박명수를 이겨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기상특집 박명수를 이겨라 모든 퀴즈는요. 날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승리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박명수 씨가 승리하면 추첨을 통해 청취자 10분께 닭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요. 8392님이세요.
0: 네.
1: 안녕하세요. 전 오늘 투표하고 출근을 했어요.
0: 아이고야.
1: 오늘 아무도 출근하지 않고 저만 출근하는 날이라서 외롭게 일하는 중입니다. 유유.
0: 예, 오늘 이제 임시 공휴일인데.
1: 그렇죠.
0: 그래도 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1: 아, 그러시네요.
0: 예,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1: 8392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저는 일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애견 미용사입니다.
0: 알겠습니다. 애견 미용은 뭐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일을 하죠.
1: 그렇지.
2: 네, 이런 말이 피크예요.
0: 아, 피크예요.
1: 예약이 막 풀리지 네. 않아요?
2: 어, 맞아요. 다들 쉬시는 날 강아지 미용을 맡기러 오시다 보니까.
1: 맞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네. 문 열지 않는 샵도 많은데 또 이렇게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아, 저도 이제 저희 엄마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아. 이 또 마음에 맞고 강아지를 또 잘 돌봐주면서 이렇게 미용을 해주시는 샵을 또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예. 일단 저 애견 또 미용하시는 분들은 다 강아지를 예뻐하고.
1: 그럼요. 예. 애정을 담아서 또.
0: 막 그 저 미용하시는 분들이 막 이제 미용하러 온 강아지는 껴안고 뽀뽀하고 막 좋아해주는 그런 모습 보면은.
1: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품어주실까. 예, 예, 예.
0: 그렇죠.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애기 미용하겠습니까.
1: 맞아요.
2: 그,
0: 중형견이 있고 이제 대형견이 있고 소형견이 있잖아요.
2: 네.
0: 미용하는 금액이 다르죠.
2: 완전 천차만별입니다.
0: 천차만별이라는 게 무슨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2: 아, 물론 미용샵마다
0: 네네.
2: 정해놓은 금액이 있는데 이제 네. 또 지역마다 적게는 5,000원, 많게는 2만원까지도 차이가 나기도 해서요.
0: 뭐 그건 이제 뭐 그죠. 상권 사정상 그럴 수 있는데.
1: 맞아요.
2: 맞아요.
0: 중형견과 대형견. 대형견은 보통 얼마예요?
2: 이게 너무 달라요. 막 몸을 털 하나도 안 남기고 빡빡 미시는 분들은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
0: 완전히 미는 거 저렴하고. 여름에는 네. 거의 다 밀잖아요. 더우니까.
2: 맞아요. 그럼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가위 컷이라고 해서
0: 예.
2: 몸을 전체적으로 가위로 다듬는 미용이 있는데
1: 손 많이 간다.
2: 조금, 네, 그런 미용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1: 그러네요.
2: 금액도 조금 나올 수 있어요.
1: 저희 강아지가 말티푸인데 이

0: 알티푸 미용이 또 있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렇게 또 미용이. 약간 그런 어떤 그 미적 감각이 들어간 미용은 조금 가격이 또 있어요. 예, 예. 예.
1: 아, 맞습니다.
2: 사람도 빡빡은 싸요.
0: 그렇죠.
2: 바리카락 밀어버리는 건 싸, 그건 그냥. 예.
0: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 사실.
2: 예, 집에서 하면 뭐 피나요.
0: 아니, 장비가 있고 조금 뭐 예, 예. 저 적응이 됐다면 집에서 예. 미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계시긴 하는데 예. 아무튼 뭐 전문가가 한 게 다르죠.
0: 아니, 아무튼 다르죠, 당연히.
2: 좀 바쁘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디까지 네네. 지금부터는 이제 저랑 아, 우리 저 8392님의 전투입니다. 전투.
1: 네.
2: 짜지 않은 전투예요. 이겨야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1: 네.
2: 예, 좋습니다.
0: 오늘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휴일에 일하는 만큼.
1: 네.
0: 구호 뭘로 하시겠어요?
1: 저는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 중이라 구글자 커피로.
0: 커피?
1: 해도
0: 예. 좋은데요?
2: 네. 저는 저 커피 안 먹고 주스로 갈게요. 네. 주스.
0: 주스. 주스. 아, 네네네. 커피 대 주스입니다.
2: 주스.
0: 자, 연습 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네. 셋.
2: 주스.
0: 어우, 좋았어요. 자, 1단계 연상 퀴즈입니다.
2: 아, 연상이요?
0: 네.
2: 오늘 저 기상과 관련된
0: 맞습니다. 기상 연상과
2: weather.
0: 네, weather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세 개의 단어 말씀드립니다. 이 단어를 듣고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한 단어 기상 현상과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하시는 분 구호 외쳐 주시고요. 틀리면 기회는 바로 다음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자. 엑소.
2: 어?
0: 엑소.
2: 엑소. 엑소처럼 으르렁대 그 엑소.
0: 어, 으르렁으르렁 엑소.
2: 엑소. 아, 모르겠네.
0: 그다음에 에일리.
2: 에일리
0: 가수 에일리
2: 보여줄게.
0: 자
2: 에일리
0: 이정석 선배님. 이정석 가수 이정석 선배님.
1: 커피
2: 에일리 엑소.
1: 아, 바람 네
0: 바람 아닙니다. 바람 아. 아니고요. 아 뭔가 접근이 약간 좀 다른 분과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범용 네. 아니고 이정석 선배님이에요. 자 엑소 에일리 이정석
2: 주스
0: 눈. 안 돼요. 아, 다 왔어요.
2: 눈이 아니라고요?
1: 어, 커피.
0: 자, 커피.
1: 혹시 번개?
0: 뭐라고요?
1: 번개?
0: 아,
2: 주스.
1: 아니에요?
2: 주스.
0: 눈이 다 왔다고 주스, 했잖아요. 주스. 눈.
2: 첫눈.
0: 아우, 첫눈이 정답이에요.
1: 아.
0: 이게 그냥 눈은 또 아니기 때문에 첫눈과는 또 약간 이게 예 다르거든요.
2: 아~ 이종석 씨가 이거 아니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0: 그렇죠.
2: 하얀 첫눈이 온다고요. 에일리 씨도 첫눈에 관련 노래가 있을 거예요.
0: 첫눈처럼 너에게 아, 가겠다. 아, 예, 도깨비 예. OST였죠.
2: 엑소는 뭐야? 엑소.
0: 엑소도 첫눈 있잖아요.
1: 아~
0: 예.
1: 아~
0: 눈물 차올라 이 노래. 아, 아무 말 못해 이 노래.
2: 노래는 좀 작게 하세요. 아우. 신경이 거슬리네요. 예.
0: 신나가지고 아는 노래 나와서 예. 이렇게 해서 정답은 첫눈이었습니다.
2: 아, 예. 저도 모르고 하는 거니까
1: 네.
2: 예, 우리 8392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0: 아 네. 이게 눈 나왔을 때 사실
2: 예.
0: 살짝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번개가 아, 나오는 바람에 예. 기상현상이 거의 다 나와버렸어요. 자 2단계 바로 갈까요?
1: 네.
0: 자 이번 퀴즈는 영화 퀴즈입니다.
2: 영화요?
0: 네 지금부터 아. 저희가 한 장면 들려드릴 거예요. 잘 들으시고 영화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기상 네. 특집인 거 잊지 마시고요. 기상 네. 관련된 영화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구호 외쳐주시면서 자 나갑니다.
3: 대마도 군대에서 또 지진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6.5짜리입니다.
4: 네? 뭐야? 아,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당장 100만 배플을 어떻게 대피를 시켜요? 그리고 문화예술 오늘 개막했어요. 지금 중단하다 가면 이 세계적으로 우스꺼리 되는 거 아닙니까?
5: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게 만들 작정이십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0: 쓰나미 나왔어요?
4: 원래 그런 게 막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쓰나미가 온다 카다는 확실한 증거 어디 있어요?
0: 커피!
1: 아, 해운대?
2: 아, 맞다.
0: 해운대?
2: 아, 맞다.
0: 해운대?
2: 아, 나
0: 정답!
2: 생각이 났어, 지금 생각이. 아, 정답!
0: 아, 맞아요! 야, 이거 재밌었잖아요.
2: 나 그때 해운대를 내가 왜 기억하냐면
0: 네.
2: 그때 여배우가 그랬거든. 바다의 왕자 온다고 그러니까 박명수 온대. 박명수 온대 그 대사 있어요.
0: 오, 맞아요.
2: 해운대, 박명수 온대 그래가지고.
0: 맞아. 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 많이 드물지만 네가 바다의 왕자 박명수야?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2: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 아.
0: 야, 이 천만 영화인데
2: 세 번째 빨리 갈게요.
0: 세 번째 빨리. 오케이 예, 빨리 예. 갈게요.
2: 자 화이팅합니다.
0: 주관식입니다.
2: 네. 주관식.
0: 네. 자 이것은 불안정한 대기층에서 빛이 굴절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2: 네?
0: 멀리 있는 물체가 떠 있거나 뒤집혀 보이는 현상을 가리켜요.
2: 주스.
0: 아. 주스.
2: 무지개.
0: 어? 어?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뭐야?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네. 사막이나 여름철 뜨거운 도로 위에서
2: 주스.
0: 주스 아, 기회 없어요. 아. 커피.
1: 커피. 아.

0: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 여러분들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4: 어?
3: 유로 비트로 날라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5: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6: 자, 2부, 와. 이제 2부가 시작됐어요.
7: 지금 다들 예. 난리예요. 변준성 님이 쥐팍 똑똑쟁이.
6: 뭘 똑똑해, 다 하는 거지, 그거.
7: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신기루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6: 왜? 개그맨 신기루도 있는데.
7: 아니, 근데 문제가 개그맨 신기루로 안 났으니까.
6: 그 우연찮게 제가 저 이번에 그 위대한 가이드 아프리카 갔을 때 신기루를 봤어요.
7: 아.
6: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막에 저기 연못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호수가
7: 그쵸 그쵸
6: 빨리 저희 가서 시작을 했더니 그 가이드가 안 된대요. 거기 저 신기루라고.
7: 어머.
6: 저거 보고 사람들이 미쳐서 가면 죽는대요.
7: 그러니까
6: 그거 신기루 깜짝 놀랐대요.
7: 너무 보면서. 신기하지. 예. 뭐야 직접 보셨구나.
6: 야, 직접 봤어요. 야 저기 와 아, 저 호수가 있다 그랬더니 거 저 호수 아니라 신기루라고.
7: 어머 어머 어머.
6: 위대한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이렇게 예. 해서 닭고기 세트 10마리를 우리 청취자분께 드릴 수 있게 됐어요.
6: 그러니까요. 예.
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6: 예, 참여하신 분들도 기본 선물은 드립니다.
7: 네.
6: 자 이제 두 번째 분 보시고 또 문제 풀어봐야죠.
7: 자 1955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학교에 다니는 1학년 성악과 이건입니다.
6: 오,
7: 멋지다.
6: 예원학교가 잠시만. 여보세요.
8: 여보세요.
6: 이건 군 안녕하세요.
8: 안녕하십니까.
7: 반가워요.
6: 예원 중학교 다니세요.
8: 네.
6: 아 그렇구나. 저도 예원 중학교 많이 가봤어요.
7: 오 그래요?
6: 예.
8: 그 박명수 그. 형님이라 해야 되나요?
6: 아,
8: 그
7: 삼촌 삼촌
8: 아니, 아저씨 저, 삼촌?
6: 자식 형님 뭐 아버지라고 그래.
8: 삼촌이
6: 뭐
8: 그 삼촌 따님께서 예원학교 나오셨다 해가지고
6: 맞아요.
8: 그때부터 예. 저희가 태어나기 전 영상도 보고 엄청 예. 많이 보고 있습니다.
6: 그래요? 아우 이렇게 똑똑해.
7: 그래서 팬이 됐군요.
6: 그러면 지금 건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8: 네.
6: 아이고 건이야 근데 이거 아저씨하고 이거 퀴즈인데 할 수 있겠니?
8: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6: 아, 예. 그, 괜히 어린, 저, 우리 중학생한테 이렇게 다음에 전화 연결 이런 걸로 하지 왜 여기에 연결했어. 아, 이거 저주기도 하고 애매모하네.
7: 그러게. 그래도 이게 명수 삼촌이 최선을 다해서 하실 거니까 우리 건이도 파이팅 해요. 알았죠?
8: 네.
7: 네.
6: 삼촌보단 큰아빠다, 큰아빠.
7: 큰아빠 예. 쪽으로.
6: 아빠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 저희 아버지 나이가.
6: 몇 년생이세요? 몰라요?
8: 45입니다. 45.
7: 아, 나랑 나 오빠네.
6: 나 56이야.
7: 나랑 4살 차이.
6: 그래. 아들내미다. 아들내미야. 좋아요. 그건 뭐 저 재밌어 한번 물어본 거고. 우리 네. 저기 건이가 성악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8: 네.
6: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멋진 성악가가 꿈이겠네요. 그죠?
8: 성악과보다 약간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관이 꿈입니다.
6: 아, 진짜? 외교관이 네. 돼서 또 성악 잘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또
7: 강점이죠.
6: 나라를 위한 그런 또.

0: 예. 그럼 또 봉사가 될 수 있죠. 혹시 성악 할 수 있는 노래 중에서 한 곡 가능할까요? 조금만.
1: 우와!
2: 네. 예,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0: 예.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세요.
2: 그 라샤르다 마르티라는 곡인데.
0: 예.
2: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곡으로.
0: 예.
2: 약간 사랑하는 사람을 얻은 고통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화해서 네. 가사를 표현한 곡입니다.
0: 중학교 1학년 뭘 알아요? 오, 그 사랑이
3: 그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0: 뭐라
3: 저도
0: 그거?
3: 어려운데.
0: 어떻게 알아 그거를? 중학교 1학년. 그런 걸 알고 해야지. 알고 있어?
3: 그래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서
0: 들어볼게요,
3: 아는지 예, 예, 모르는지 예.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어차피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3: 박수!
0: 박수! 건희 화이팅!

0: 하겠습니다.
1: 오, 대박이야. 어, 권아, 미안하다. 사과할게. 권아.
2: 우와.
1: 어, 미안하다. 확 빨려드네. 잘한다.
2: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청아하고 예뻐요?
1: 권이는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부터 성악을 했어?
0: 저 그, 입시 준비하려고 5학년 말부터 성악 그, 준비해가지고.
2: 초등학교 이야. 5학년 말부터?
1: 혹시 저, 넬라 판타지아 되니? 넬라 판타지아 되니?
0: 아, 죄송합니다.
1: 창피해, 씨. 아버지 뻔인데. 아,
2: 그래도 뭐 이제 막 연습하고 있으니까
1: 그래, 그래, 알겠어요, 알겠어요.
2: 앞으로 더 훌륭한 우리 성악과 학생 이건이 되길 바랄게요.
0: 자, 감사합니다.
1: 이게 저 퀴즈인데 저기 큰아빠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져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0: 네.
1: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
2: 네, 자 그럼 1단계부터 갈게요. 연상되는 거 맞추는 거예요.
1: 구호 정해야죠. 구호.
2: 네. 아, 구호 정해야죠. 우리 1955님 구호 뭘로 하겠어요, 건이?
0: 저 그 지금 라디오 한 이유가 엄마가 아침부터 저 라이딩 해주시고 도와주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어머니 호강 시켜드리려고 했는데요.
1: 예.
0: 이름 엄마 이름으로 보람으로 하겠습니다.
1: 보람.
2: 아, 이런 효자가 있어.
1: 엄마 성함이 보람님이에요?
2: 예.
0: 네.
1: 제 우리 저도 저희 엄마 이름을 갈게요.
2: 엄마 성함?
1: 갑순.
2: 갑순 여사님. 예.
1: 네, 갑순.
2: 보람대 갑순. 예. 네, 좋습니다. 엄마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1: 예, 우리 엄마 진짜 갑순.
2: 예.
1: 이름이 갑순이에요.
2: 좋습니다.
1: 예. 어떻게 이름 그게 졌냐? 아, 이상하게 갑순이 뭐야?
2: 그때는 다 그랬어, 근데.
1: 혹시 어머님 전화?
2: 우리 엄마 경자, 숙자, 경숙이.
1: 경숙이는 세련됐다. 예. 갑순이 뭐냐?
2: 경숙이, 갑순. 현숙이, 순미래요 이제 저희 이모들. 아, 예.
1: 세련된 집안이.
2: 그렇죠, 그렇죠. 자, 1단계 연상 퀴즈예요. 떠오르는 단어 하나 툭 말해주면 돼요. 구호 외치고. 자,
0: 네?
2: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뭘지 기상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폭염. 폭염. 누룽지.
1: 에?
2: 누룽지.
1: 누룽지가 뭔 상관이야, 폭염이랑.
2: 아, 누룽지.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이 돼요. 예.
0: 보람.
2: 보람.
0: 가마솥 아닌가요?
1: 어?
2: 가마솥?
1: 어?
2: 가마솥?
1: 아, 맞다.
2: 와!
1: 어, 무시할 게 아닌데.
2: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어떻게 알았어?
2: 우리 네. 권이 이거 어떻게 알죠?
0: 누룽지 하니까 가마솥 생각나가지고 가마솥으로 만든 누룽지 할머니가 계속 그려줘가지고 많이 좋아합니다.
2: 어머. 할머니 사랑도 이렇게 받고 자랐어. 아니 이게 우리 폭염을 가마솥 더위라고
1: 맞아,
2: 하잖아요.
1: 맞아,
2: 너무
1: 맞아.
2: 뜨거우니까. 그리고 가마솥에 누룽지 끓이면 맛있으니까 누룽지가 두 번째 퀴즈였고
1: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2: 세 번째는 얘기도 안 했는데 자라였어요.
1: 자라.
2: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니까.
1: 알았어. 건아 이제 알았어. 아저씨 스타일대로 간다.
2: 알긴 뭐라.
1: 미안해. 네. 아, 알았어. 너 이제 감 잡았어.
2: 와, 역시 이게 중학생은 현역에 있으니까 지금 공부 중이잖아요. 확실히 다르네요. 자, 2단계는 드라마 퀴즈예요.
1: 저도 공부 많이 해요.
2: 예, 우리 건이 드라마 좀 봐요.
0: 드라마 많이 보진 않아요.
1: 중학교 1학년이 드라마는 그쵸. 많이 안 볼 거예요.
2: 아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비가 아주 중요한 장치로 등장하는 이 드라마예요.
1: 예.
2: 지금 들려드리는 장면을 듣고 어떤 드라마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 건이가 모르겠는데.
2: 자, 문제 주세요.
3: 아저씨 이거 쓰세요. 아, 어서요. 저...
2: 이거 어떻게 몰라.
1: 갑순.
2: 갑순.
1: 비 오는 날의 수채화.
3: 다음 거 좀 무겁거든요.
2: 아니요.
3: 제가 중고책을 잔뜩 사가지고. 그리고
1: 거기서 이게 누구야?
3: 이거 드시고 안녕히 가세요.
4: 안녕히 가세요.
1: 김영중 아니야? 김영중.
2: 그쵸. 이게 삐지로 깔리면서
1: 이건 거의 몰라.
2: 이거 모르나? 자,

0: 아, 야 이게 극중 그, 인물을 얘기하면 좀 그렇고 나도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아. 변우석 씨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예. 네.
1: 그러세요.
0: 변우석 씨 극중 이름이 예. 제목 안에 들어 있잖아요. 예. 저, 오 왔다. 어? 권희한테 기회 있어요.
2: 이거 권희야 너 봤던 건데.
1: 권희야 누가 알려주면 안 돼.
0: 자
2: 거기서 선재 없고 튀어.
0: 보람 외치고.
2: 보람.
0: 예 보람.
2: 선재 없고 뛰어입니다.
0: 선재 없고 뛰어?
2: 공항에서 어머니께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0: 자 뭐, 선재 없고 뛰어?
1: 뭐 이런 애가 돼 있대.
0: 다시.
2: 선재 없고 튀어.
0: 선재 없고 튀어?
2: 네.
0: 정답. 정답이에요.
1: 야.
0: 공항에서 어머니가 보는 걸 봤대요.
1: 야 건아.
2: 네.
1: 너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건 봤어?
0: 엄마가 어? 보시는 걸 봤대.
1: 엄마가 보면 네가 그걸 왜 봐. 옆에서 이렇게 어깨나 보고 영어 단어 외워야지. 에.
0: 아니에요 우리 건이 오, 그래도 잘하는데. 아 진짜 이게 센스가 없으면 진짜, 어려운 건데
1: 진짜 똑똑한 친구네.
0: 아, 잘 맞췄어요.
1: 와, 진짜 똑똑한 친구야. 건아 너무너무 축하해.
2: 감사합니다.
1: 너무너무 잘한다. 너 앞으로 진짜 뭘 해도 되겠다. 진짜 우리 건이한테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려서 고맙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건이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2: 네.
1: 어, 아 이쁘다.
0: 진짜 예. 미래가 밝네요.
1: 저준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0: 그러니까요. 아,
1: 가마솥까지는 갈 뻔했나.
0: 예. 아, 진짜 최선을 다하신 게 너무 느껴졌어요. 예.
1: 아,
0: 어떻게든 맞추려고 막.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분 예. 바로 만나볼까요?
1: 바로 만나요.
0: 네. 아, 2844님이요. 집합 순천 날씨왕 라디오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늘 날씨는 무척 더운 미세먼지는 좋음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순천에서. 예. 여보세요.
1: 2844님.
3: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박명수예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박슬기 씨 옆에 계시고요.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많이 덥나요?
3: 아 오늘 엄청 덥네요.
0: 아 맞아요. 여기도 그래요.
1: 순천 지금 날씨가 이제 뭐 거의 맑고.
3: 네 맑고 예. 미세먼지는 좋은데.
1: 덥고.
3: 이제 한 30도까지 간다고 해서 제가 봤는
0: 오늘 뭐 소나기 예보도 있다던데. 예 안 올 것 같아요.
3: 어제 막 쏟아가 붓고.
0: 아 어제 그랬군요.
1: 순천 자랑 한번 해보세요 순천.
3: 순천은 일단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지만 생태 수도는 순천이거든요.
0: 야, 굉장히 잘했다.
3: 생태계도 좋고 뭐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1: 먹거리 순천하면 뭘 먹어야 돼 가면?
3: 보통 저는 이제 짱뚱어탕 아니면 닭구이 추천드립니다.
0: 짱뚱어탕. 아,
1: 짱뚱어탕.
0: 네. 맛있겠다. 말만 들어도. 알았어요. 저는 순천 정원만 축제가 기억나요.
1: 아, 거기 좋지.
0: 너무 좋았던 네. 기억나요. 네,
1: 거기 저 진짜 아름답죠.
0: 네, 네. 네. 행복했었는데 진짜.
1: 알겠습니다. 시간 될 때 꼭 순천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0: 네. 자,
1: 구호는 뭘로 하실래요?
3: 구호는 순천 하겠습니다.
0: 순천.
1: 예. 네.
0: 그러면요?
1: 저는 군산.
0: 군산?
1: 군산 갈게요. 네. 왜 웃으세요?
3: 아니 좋은 곳이라서.
1: 군산이 웃겨요?
0: 좋은 곳이라서.
3: 좋은 곳이라서.
1: 군산 웃지 마세요.
0: 순천대 네. 군산입니다.
1: 예, 순천아. 예. 나도 웃어야죠. 자, 구호 외치고 갈까요?
0: 자, 하나, 둘, 셋.
1: 군산.
0: 좋아요. 자, 1단계 대결 역시 연상 퀴즈 준비했습니다. 날씨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나갑니다.
1: 예. 떡이요?
0: 네, 떡.
1: 떡 뭐 사줘요.
0: 예, 맛있죠.
1: 떡.
0: 자, 그리고 떡. 쌍. 쌍.
1: 쌍.
0: 순천.
3: 무지개?
0: 무지개요? 무지개? 네?
1: 아이고야. 쌍무지개 뜨는 언덕인데 하려고.
0: 왜 화를 내세요?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죠? 야, 너무 잘했어.
3: 감사합니다.
0: 떡. 무지개 떡이 또 맛있잖아요.
3: 아, 네.
0: 예, 무지개 떡. 그리고 쌍무지개 마지막에 반사가 있었어요. 예. 쌍무지개 보면 복권 사야 되는데 이거 그죠? 아유, 잘 맞춰주셨습니다.
1: 건이한테 지금 마음이 좀 안 풀리네.
0: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야 출발이 좋아요.
1: 하나만 더 마시고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0: 네, 자 분발해 주시고.
1: 빨리 치고 노래 들어야 되겠다 그냥.
0: 예, 자 2단계는 드라마 퀴즈 역시 에이. 준비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도 기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데요.
1: 나 모르는 나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0: 임지연 씨가 기상 캐스터로 등장을 했었어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
1: 했어요 지금.
0: 뭐라고요? 순천?
3: 아니요.
1: 했잖아. 뭐 아니 아니고 있어요 지금. 했잖아.
3: 순천. 군산을 했어요. 군산.
1: 아 순천 했어요. 빨리.
0: 순천 얘기하세요. 뭐요?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이게
1: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0: 낙장 불입이에요.
1: 아, 생방송에서 거짓말을 해요 지금.
3: 감사합니다.
1: 빨리 하세요. 정답.
3: 뭐 송혜교?
0: 송혜교?
1: 예. 땡기죠?
0: 송혜교 아니에요.
1: 아싸, 기회 왔어. 한번 왔어. 자, 기회 한번 왔어.
0: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1: 나 다 듣고 할 거야. 빨리.
0: 자 일단 한 장면을 들어보시죠.
1: 들어봐 또 들어봐야 돼.
4: 네.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연진아.
1: 나 다 듣고
0: 해야지. 파이팅 박연진.
1: 나 다 듣고 해야지.
0: 브라보.
5: 브라보.
0: 멋지다 연진아.
5: 와.
1: 이거 재밌었는데 너구리.
0: 진짜 재밌었어요. 명작이죠.
1: 근데 뭔데 저 문제가 뭐예요?
0: 객관식 문제예요.
1: 아싸. 네.
0: 멋지다 하하. 연진아. 예. 기억나시죠? 이 명대사를 예. 남긴 송혜교 씨의 예. 극중 이름이 문제예요.
1: 알지. 예. 에이, 알지.
0: 어, 아세요?
1: 알지. 객관식 알지.
0: 자, 1번 문동희. 어? 2번 문동주.
1: 어?
0: 3번 문동은. 4번 문동미.
1: 어이 모르겠다.
0: 자, 군산 갈게요.
1: 아, 잠깐만요. 한번 다시 읽어줘요.
0: 1번 문동희. 2번 문동주. 3번 문동은, 4번 문동미.
1: 동주.
3: 아, 2번이네, 문동주.
0: 2번. 동주? 어. 2번 문동주? 어, 어. 문동주?
1: 어.
0: 아닙니다.
1: 동주 아니야. 동주
0: 자, 아니고요. 자, 순천.
1: 문동은.
0: 자, 셋, 둘.
3: 3번입니다. 3번 문동은.
0: 3번 문동은.
1: 아하. 서동주랑 헷갈렸네. 아,
0: 서동주랑 헷갈린다니요. 아, 문동은.
1: 아, 그게 뭐가 중요해. 송혜교가 중요하지.
0: 그쵸. 아, 예, 송혜교 씨가 열연했던 감사합니다. 역할의 이름이 문동은이었고요. 아, 정말 뭐.
1: 누가 그걸 기억해. 지금 송혜교만 기억하면 되지.
0: 아유, 근데 이게 또 아, 많은 분들이 뭐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1: 이게 날씨랑 뭔 상관이야. 문동은.
0: 기상캐스터. 임지현 씨가 기상캐스터 역할.
1: 기상
0: 예, 네, 맞아요. 기상, 자, 이렇게 해서.
1: 기상캐스터는 안혜경이지, 무슨.
0: 네. 다 기상캐스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보내드릴게요. 아, 축하드립니다. 잘 맞춰주셨고요.
1: 에이, 진짜.
0: 아, 오늘 날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3: 아, 감사합니다.
1: 그래요.
3: 너무너무 저, 잘 듣고 있습니다.
1: 네, 네. 뭐 작은 또 오아시스의 어떤 그 시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3: 백화점
1: 상 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릴게요.
3: 네.
0: 네. 아,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예, 예. 퀴즈 하나 내주세요. 예.
0: 퀴즈 갈까요?
1: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퀴즈.
1: 예.
0: 2006년 UN 식량농업기구인 FAO는요,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로 소를 지목했어요. 소 한 마리가 1년간 방귀와 트림으로 배출하는 이것가스가 이산화탄소만큼이나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이건 과연 뭘까요? 자, 1번 질소, 2번 프로판, 3번 암모니아, 4번 메탄. 네, 이 가스가
1: 뭔지 알겠다. 제가 맞춰요?
0: 에이, 제가 아니요, 맞춰요. 아니요. 청취자 퀴즈요.
1: 꽃등심이요.
0: 예. 꽃등심.
1: 꽃등심 주시잖아요.
0: 그렇죠. 어, 그렇죠. 예. 예, 예. 문자 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자,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슬기 씨 너무 재밌었고요.
0: 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1: 아, 또 다음 달이면 7월에 봐야 되잖아.
0: 이렇게 빨리 가고 그땐 또 더 무덥겠죠.
1: 늦게 늦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달에 뵐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하이키의 노래입니다. 불빛을 꺼트리지 마.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6: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0: 기저귀 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5: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
6: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듯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오늘 저 우리 건

건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똑똑할 줄, 난 건이는 진짜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아. 건이야, 너 진짜 잘 될 것 같아. 아저씨가 밀어줄게. 자, 청취자 퀴즈 정답은 메탄가스였어요. 메탄가스. 예.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페퍼톤스의 샤인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투표 마저 하시고, 예, 너무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0: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도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도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여행 떠나요.
1: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 여행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시간이었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 임시 공휴일이지만 나들이 차량들은 많지 않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옥포분기점 부근에서는 3, 4차로와 갓길을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 울산 쪽으로 제약산 터널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먼저 한남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오산 부근 5차로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수원 나들목 진입램프 2차로와 갓길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마성터널 부근에서도 3차로를 막고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난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보면 주변에서 남 얘기 많이 하죠. 저 사람 별로야. 저 사람 참 괜찮아. 말들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죠. 사람은 관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니까요. 다른 사람한테는 얄밉게 해도 나한테는 진심으로 또 잘할 수 있잖아요. 이 또 소문에는 앞뒤 전후 사정이 빠져 있죠. 참고서가 될 순 있어도 답안지는 아닌 거죠. 하지만 선거라는 건 또 다르죠. 더 촘촘하고 입체적인 잣대가 필요합니다. 친구를 고르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일을 맡길 사람을 뽑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데요. 좋은 일꾼을 뽑는 건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죠. 소중한 권리를 멋지게 잘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0: 6월 3일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스코틀랜드의 싱어송라이터 그 기타리스트입니다. KT 턴스터리 노래한 Suddenly I See라는 노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OST였죠. 오프닝에서 이게 흘렀습니다. 오늘 투표일에 우리 임선달 PD가 아주 선곡을 첫곡을 좀 생각을 많이 했네요.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당신을 보고 아 그동안 내가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야 하고 깨달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침 일찍 딸 손잡고 투표하고 왔어요. 처음으로 나이가 돼서 투표하는 딸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어요. 그 느낌 알죠? 저도 참 까마득한 옛날에 했네요. 모두들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합시다. 0712님. 안 오유 없이 저는 사전 투표하고요. 오늘은 여유 있게 백뮤직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투표 완료 안병숙 씨도 김영임 씨도 백디 안녕하세요. 8934님도 투표 마치고 출근하셨군요. 오늘은 교실에서 달팽이 두 마리랑 사이좋게 일하고 있어요. 백뮤직 빵빵하게 틀어놨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못하는데 오늘 같은 휴일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마음껏 즐겨보려고요. 달팽이들도 백뮤직 취향이었으면 좋겠네요 하시면서 달팽이 사진을 주셨는데 엄청 근접해서 찍으셨네요. 네, 귀엽네요. 이현주 씨도 사전투표했습니다. 휴일 생방 멋져요 조혜영 씨. 사전투표하고 편하게 오늘 쉬시면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들으신다고요. 이희숙 씨는 오늘 아점 먹고 이제 출석했는데요. 곧 투표하러 갑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생방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어제 많으셨죠. DJ 천이가 오늘 출근 잘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합니다. 여건 되시는 분은 콩에 들어오시면 DJ 천이가 일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인사 건네주시면 참 좋겠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마음껏 신청하세요. 평소에 일하느라 못 들었던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오늘 같은 날에 반갑게 뭉쳐보죠. 그리고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보내면서 우리가 피식 웃었던 일 있으시면 주세요. 뭐 실수담도 좋고요. 화는 나지만 웃고 털어버리자 했던 일 다 좋습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려요. 자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입니다. 콩 가입하세요.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브라이언 세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기타리스트예요. 브라이언 세처의 Summertime Blues. 여친 만나서 놀고 싶은데 회사에서 야근시키고 부모님도 만나면 잔소리만 하시고 휴가도 없고 이 답답한 여름 답이 없어요 라는 노래였어요. Summertime Blues.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 영어 이름이 하나 있는데 브라이언입니다. 브라이언 세처. 그 지금 정의가요. 그 전 노래는 전설의 영국 대표 밴드 중에 하나죠. 퀸의 Seaside Rendezvous라는 노래였습니다. 당신과 바닷가 거닐면서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라는 노래였어요. 이 중간에 이런 소리가 나왔죠. 이게 악기 소리가 아니고 이 노래 프레드 머큐리가 만든 노래거든요. 프레드 머큐리하고 드러머 로저 테일러가 성대모사를 악기 소리를 한 거예요. 트럼펫, 뭐 클라리넷, 투바, 탭댄스 리듬까지도 이렇게 자기들 목소리로 표현을 해서 한 거예요. 잘했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끼들이 있는 거죠. 6587님, 저는 사전투표했고요. 회사일이 바빠서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 일하니까 공기가 다르네요. 공기 육질이 달라졌나요? 사람 많이 없으면. 한지원 씨, 저는 일 마치고 투표하러 갈 거예요. 공휴일 출근 이제 익숙해서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합니다. 백디도 생방하시는데 한참 어린 제가 일해야죠. 아니 이건 나이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갑자기? 1239님, 백디 저 제주도로 떠납니다. 5명이요. 아이들은 신나서 여기저기 막 다니네요. 오랜만에 공항 왔더니 설레요. 아이 키우고 근 10년 만이라 더요. 아이고 좋으시겠다. 사진 주셨는데 아유 아이들이 그냥 네 enjoy your trip 이런 문구도 보이고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신정희 씨, 보라를 보니까 제대로 휴일 같네요. 돈 버느라 결석도 하고 짬짬이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요. 시간 되시면 제가 2시까지 꼭 붙어 있을 거니까요. 네, 듣고 봐주세요. 이수아 씨군요. 백디, 저희 동네 투표소에 줄이 기네요. 투표하고 나니까 숙제 끝낸 것처럼 후련해요. 커피 한잔 내려 마시며 백디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아요. 점심은 부대찌개. 이런 게 행복이죠. 감사해요 하셨어요. 그렇죠 수아 씨. 행복은 뭐 별건가요? 0248님, 저도 일해요. 피부관리실이거든요. 내시경에 손님 없을 때 투표하러 갔다 와야지요 하셨는데 글쎄요. 오늘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피부관리실 가실 분들이 평소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시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씨는 어우 좋은 일 하셨네요. 새벽 4시 50분에 가서 오전에 참관인 마치고 왔어요. 너무 더워요. 백디 생방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아 투표하는 거 참관인 있죠. 그죠? 이지선 씨도 생방 감사합니다. 저 이제 듣방해요. 손가락 참여 못해요. 힝. 아유 괜찮습니다. 네. 805님은 제주 계시는군요. 병원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지영 씨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지영입니다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더 이어드릴게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리사 로비 노래하는 스테이라는 노래. 우리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데 서로 타이밍이 어긋났어. 네. 그리고 비지스 노래 중에 월즈라는 노래를 오늘은 아일랜드 보이밴드 보이존이 리메이크한 버전을 들을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말뿐이지만 그 말로 너의 마음을 얻고 싶어 라는 노래예요. Lisa Love, Stay, Boyzone, Words.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홍수경 씨, 지난 5월 말일 일요일인데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전산 테스트 한다며 인증번호 받아주고 간편 비밀번호 좀 눌러주세요 하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서 이건 분명히 보이스피싱이다 하는 사이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따박따박 혼냈죠. 너 누굴 속이려고, 어? 보이스피싱인 거 다 알거든. 네 엄마가 너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 젊은 사람이 말이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하고 끊어버렸더니 진짜 아들이었더라고요. 아들이 와 엄마 무섭더라 하는데 그냥 웃죠. 요즘 AI 세상이라 음성도 100% 똑같죠. 잘하셨습니다. 이제 가족 전화가 오더라도 확인을 하고 받아야 되겠네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어? 몇 시에 나갔어? 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왔지? 응? 아니야? 맞아. 내 잠옷 색깔이 뭐야? 피곤한 세상이네요. 박숙자 씨, 아들 며느리랑 밥 먹으러 중국집에 갔어요. 짜장면이랑 탕수육 시켜서 맛있게 먹는데 아들이 자꾸 며느리한테 이거 탕수육 남으면 애들 가져다 주자 이러는 거예요. 저 더 먹을 수 있는데 배차려면 한참 남았는데 그냥 중간에 젓가락 내려놨어요. 지 엄마 다이어트 하라는 기쁜 뜻이 있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 그냥 웃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모처럼 외식했을 텐데. 아니 어머니 양껏 맛있게 드시라고 하고 아이들 건 따로 주문해서 포장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은경 씨, 남편하고 같이 치과 검진 받으러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기요, 남편분보다 양치 잘하시네요. 이렇게요. 저희 남편이 인상이 험상궂게 생긴 데다 샘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낮추셨나 봐요. 치과 선생님의 생존 본능에 그저 웃죠. 남편분 얼굴 궁금한데요. 사진 보내지 마세요. 5145님, 딸의 남자친구가 군 입대했어요. 저 속으로 드디어 갔구나 하면서 만세를 불렀죠.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근데 그 아이가 송추 쪽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고양시 화정이거든요.

미국의 디스코 가수예요. 실베스타가 노래한 You Make Me Feel이라는 노래였어요. 너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야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그냥 웃죠 사연 재밌으셨죠? 공감 가셨을 거예요. 모두에게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대단한 일 아니어도요.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들으시면서 신혜경 씨가 오늘 점심은 짜장에 탕수육 결정하셨군요. 짜장면이나 라면 이런 거는 사실 남들이 먹는 것만 봐도 보고 싶죠. 방성경 씨 탕수육 사연 들으시다가 아유 먹는 거 앞에서 치사 빤스다 하셨나. 이소영 씨가 백디 우리 집주인 산적같이 생겼지만 치과에선 순한 아기 곰이에요. 그렇죠. 치과 가면 병원 가면 좀 일단 기가 죽죠. 임웅열 씨군요. 백디 단골만 출석 불러주시나요? 저도 왔어요. 평일에는 일 때문에 참여 못하는데 오늘 휴일 맞아서 함께합니다. 샤이 애청자예요. 임웅열 씨 감사합니다. 이정혜 씨 저도 사전 투표하고 뒹굴뒹굴 백뮤직 듣고 있으니까 행복해요. 9095님 서울 살면서 인왕산 처음 와봤는데요.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참 멋져요.

지네요. 사람들이 왜 등산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쉬는 날마다 산 하나씩 타서 전국 산 다 가볼 거예요. 오, 요새 전국 명산 소개하는 앱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참 산에 가보면 아래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서 아웅다웅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게 다 덧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 다 이해하자 뭐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내려오면 또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되죠. 방혜숙 씨, 요즘 제 남편이 춤바람 났어요. 늦은막히 대학교 파크 골프 지도과 다니는데 자이브 댄스도 배운다네요. 노래만 나오면 복습 예습한다며 춤을 춰요. 근데 보아하니 아마 배우는 학생 중에 제일 못 추는 건 아닌지 하셨나. 아, 그래도 열심히 추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뭐 누구나 다 잘 출 수 있나요? 네. 같이 추세요. 같이 춤바람 나면 좋을 텐데, 그죠? 아, 투표하고 일찍 다녀와서 투표하고 지금 같이 손주하면서, 손주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신창희 씨. 네. 이정훈 씨, 내일이 아이 모의고사라서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원 데려다주고 투표하고 또 회사에서 급한 일 있다고 일하러 가는 중이에요. 아, 2547님도 몸 불편하신 어머니 휠체어에 태워서 모시고 투표하러 갑니다. 꼭 한 표 행사해야 하신다면서 땀이 송글송글 하셨네요. 참 아까 정원봉사자도 계셨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표를 다 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나 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더우나 추우나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바쁜 그분들 대신하라고 그야말로 혈세잖아요. 혈세 피땀 흘린 그 혈세를 월급으로 주면서 이제 일하라고 보내는 사람들을 이제 오늘 뽑는 건데 그러니까 대신 일하라고 그 자리에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자리입니다. 절대 대충 일하면 안 되고 누구 편 들어서도 안 되고 그야말로 시민들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또 일해야 됩니다. 오늘 뽑히실 분들. 네. 최재식 씨, 게리 무어의 원데이 청하셨죠. 오늘 투표 마치고 경남 양산에 위치한 천성산 정상에 왔어요. 청량한 날씨만큼 우리나라 미래도 그랬으면 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이시네요. 부지런하셨네요. 그죠? 벌써 정상까지 가셨으면 대단하십니다. 북아일랜드의 전설의 기타리스트죠. 게리 무어. 원데이라는 노래예요. 우리한테는 스틸 가트 블루스가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노래가요. 내용이 많이 힘들지 잘 견뎌라. 언젠가 태양이 비출 거야. 네 눈물은 웃음으로 바뀔 거야. 라는 위로송입니다.

0: 걸? 할인 훈라면.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최재식 씨가 청하신 게리 무어의 One Day에 이어서요. 3169님이 Backstreet Boys의 Everybody 청하셨죠. 백천원 어머니 16개월 딸 키우는 아기 엄마예요. 아유 힘드시겠다. 요즘 저희 딸이 혼자 먹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오늘 점심에도 국수를 먹는데 그릇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면발 한 가닥을 입에 물고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먹더라고요. 주변은 국수 전쟁터가 됐지만 잘 먹는 모습 하나로 엄마는 웃음이 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치우고 닦고 반복하지만 이렇게 잘 먹어주는 순간이 육아의 보너스 같습니다. 지금도 옆에서 낮잠 자는 얼굴 보며 커피 한 잔 마시며 듣고 있어요. 야, 정말 천사의 모습이죠, 그죠? 신청곡은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노래라고요. Backstreet Boys의 Everybody 청하셨어요. 같이 들었습니다. 미국 보이밴드죠. Backstreet Boys. 부제가 Backstreet's Back이라는 부제가 붙어있어요. 다 같이 흔들어 Backstreet가 돌아왔거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8367님이 Stars on 45의 Beatles Medley 청하셨죠. 백디 생방하시네요. 감사 감사. 저도 투표하고 와서 지금 장사 준비합니다. 덥고 기운 빠지는데 스타존 45의 노래 신나게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사진을 주셨는데, 야 이게 뭐 너무 맛있는 걸 많이 파시네요. 뻥튀기들인데 제가 저희 집 앞이라면 가서 사 먹을 텐데 시원한 수박 주스 우리 8367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이진학 씨가 검증된 명곡만 들려주셔서 무슨 노래를 들어도 좋군요. 믿고 찾는 음악 맛집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늘 신청해 주시고요. 아까 저 애기 엄마 3169님께도 수박 주스 드리겠습니다.

김홍관 씨가 비틀즈 메들리 들으시면서 한 번에 대체 몇 곡을 듣는 거예요? 가성비 있는 곡일세. 홍영미 씨도 모듬송 하셨네요. 홍영미 씨는 노래는 모듬송만 듣고 회는 모듬회. 네, 미안합니다. 자, 이제 1부 끝곡 전하고요. 임백천의 백뮤직은 시간 도둑이에요. 벌써 1부 마칠 시간 됐잖아요. 네덜란드 디스코 그룹 스타존 45의 비트스 메들리 아까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소울 가수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뮤직 소울 차일드라는 가수인데요. For the Night이라는 노래예요. 오늘 밤만은 그냥 연인처럼 지내자라는 노래예요. I'll be 금방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31도, 춘천 32도까지 오르겠고 어제 더위가 주춤했던 남부지방도 기온이 껑충 올라 김천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는 더욱 주춤해졌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도심 주변으로만 정체가 이어지겠고 장거리 나들이 차량들은 많지 않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군위 휴게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송내 사이와 또 서운분기점에서 계양 사이로 정체고요. 반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서하남 일대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는 인천 쪽으로 남동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5: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거.

0: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우.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바비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이민교 씨가 청하신 노래로 오늘 6월 3일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영국 밴드죠. Cutting Crew의 I Just Died in Your Arms. 당신과 너무 깊이 사랑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았어요. 난 떠났어야 했다고. 라는 자조적인 가사입니다. 2709님이 백천이 삼촌 우리랑 산책하자 하셨네. 아우 나도 산책하고 싶어요. 날씨가 좋네요. 근데 약간 덥죠. 이현실 씨가 백디님 휴일인데 진짜 생방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침대에서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아유 현실 씨 눕청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눕방하고 싶어요. 이현숙 씨는 오랜만에 출석하셨군요. 전주에서 거제 외도 한 바퀴 휘돌고 유람선 타고 선착장 가는 길입니다. 반가워요 하셨네요. 오, 그럼 지금 바다에 계시겠네요. 좋은 데 계십니다. 박명진 씨, 백디 선거 사무원 알바 중입니다. 점심시간이라 점심 먹으면서 보내요. 투표소에 아이랑 함께 오는 가족이 많네요. 이벤트처럼 아이도 즐거워 보이고 엄마 아빠도 즐거워 보이는 게 좋네요. 투표하러 오세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투표소 가보면 평소에 마주칠 일 없는 동네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양하게 다 보게 돼서 기분이 좀 남다르죠. 아이랑 같이 가면 이제 교육도 되고요. 그죠? 평소엔 각자 자기 삶을 사느라고 바빠서 이제 서로 존재도 잘 모르고 지내던 그 이웃들이잖아요. 그분들 보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함께 같은 지역에 살고 있구나 온몸으로 실감합니다. 이 사람들 눈빛에서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활력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묘한 연대감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느끼게 되고요. DJ 천이는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들이 모이는 그 게시판을 늘 보고 있거든요. 이 컴퓨터 창 보면서 매일 그런 감정을 느껴요. 정말 반갑기도 하고 묘한 동료애를 느끼기도 하고요. 아무튼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선생님이 뭐 채점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시간 내서 보내주셨는데 돈도 쓰고요. 제가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죠. 반갑게 말 걸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마음껏 보내주세요. 어떤 곡이든 좋습니다. 뭐 연주곡도 돼요. 그리고 영어로 뭐 스펠링 맞게 꼭 쓰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예, 소리 나는 대로 들리는 대로 보내셔도 돼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자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으로 드리는 게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0: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패드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페페 주문.
5: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페페 주문.
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7: 클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이 소리가 이거 플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플루를 모욕했네 진짜. 플루 소리가 나는 노래 두 곡을 우리 임산달 PD가 선곡을 한 거예요. 미국의 컨트리 락 밴드 파이어폴이 노래한 You Are The Woman. 당신은 내가 늘 꿈꿔온 그런 멋진 여자예요. 이어서 나나나나 Ticket to the Tropic. 이게 저는 지금 가성인데 이 네덜란드 가수 제랄드 졸링은 진성으로 부르네요. 와, 엄청난 음역입니다. 제랄드 졸링의 Ticket to the Tropics.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저기 먼 열대 섬으로 떠나고 싶어요. 나는 뭐 이별 이런 거 떠나서 떠나고 싶네요. 플룻 소리가 이게 참 플룻이라는 악기가 이게 배우기가 참 어려울 텐데 그죠? 아, 근데 제가 플루트 악기를 저기 파시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색소폰도 많이 팔리지만 플루트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팔린다는데요. 예. 다음 달에 여러분들한테 플루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천이 형, 나랑 블루스 한번 땡깁시다. 남자하고 블루스 주고 싶게 만드는 노래 명곡일세. 김민호 씨, 나는 반댈세. 열대 지방으로 가는 티켓을 사요. 난 노. 강영실 씨, 왜요? 더워서? 김은 씨가 유류 할증료 인상. 티켓 비싸요. 이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그죠? 아까 저 외도 뭐 이렇게 여행 지금 가시고 바다에서 문자 보내고 그러신 분 사연 들으셨나 봐요. 송윤숙 씨가 어제 순천만 국가정원 또 스카이 큐브 갈대 열차 탔어요. 정채봉 동화 작가관 김승욱관 다녀왔어요. 연기해서 다 가볼 수 있더라고요. 고향 순천시 멋져요 하셨네요. 아유 좋은 데 갔다 오셨네요. 정채봉 작가님은 예전에 많이 뵀습니다. 정말 착한 남자. 이 얼굴을 보면요. 아우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착한 사람이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죠. 김승욱 작가도 그 진짜 대단한 작가였죠. 맞아 순천 분들이죠. 2189님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딸아이 이사 도와주고 이제 집에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잘 듣고 있어요. 2시 도착인데 지겹지 않고 시간도 잘 가네요. 고속도로가 한산해요 하셨어요. 오 그러시구나. 지금 운전하시면서 문자 보내신 건 물론 아니겠죠. 네 그래요. 아유 한가한 그 고속도로 그래도 네, 잘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고혜경 씨 산속 가서 운동기구 좀 하고 큰 버찌나무 아래서 훌라후프 돌리다가 하늘을 봤더니 높은 버찌나무에서 청설모가 잘 익은 버찌를 엄청 빨리 많이 먹고 있었어요. 청설모 체하지는 않았겠죠 하셨는데 청설모 걱정하지 마시고요. 버찌가 떨어져가지고 하얀 옷에 그 세탁지 잘 안 될 거예요. 조심하세요. 2616님은 백디 저 자영업자라 일찌감치 투표하고 요양병원 계시는 친정아빠 만나러 가요. 아빠가 좋아하는 장어덮밥이랑 과일 간식 챙겨서 갑니다. 차도 안 막혀서 가는 길이 참 좋으네요. 얼른 가서 아빠 발톱 깎아드리고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얼굴 많이 많이 보고 올게요. 부천에서 은서 은지 엄마예요 하셨네요. 아유 그러시군요. 제가 은서 은지 엄마한테 수박 주스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건강 안 좋을 때 누워계실 때 가서 제가 얼굴 만지고 손 만지고 막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그 상황. 네. 아 진짜 안타까웠어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아, 노래 세 곡 이어듣습니다. 프랑스의 혼성 디스코 듀엣 오타완의 노래 Hands Up. 두 손 들어 내 사랑을 받아줘 우리 함께 즐기자. 그리고 영국의 남성 듀엣이죠. 웨임이 노래하는 I'm Your Man. 아, 난 너의 남자야. 네가 원하면 무엇이든 해줄게 라는 노래고요. 이어서 미국 밴드 제이 가일스 밴드의 컴백.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줘요 라는 노래예요. 오타완 Hands Up. Wham, I'm your man. Jay Giles Band, come back.

껌뱃 검은 껌 중에 싸서 껌뱃 홍영미 씨가 윤성애 씨 팝송 천국이네요. 너무 신나고 좋아요 하셨습니다. 네, 인백션의 백뮤직은 팝 전문 프로입니다.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의 일과 휴식과 만나고 있습니다. 윤성애 씨는 복지센터에서 드럼 신청해서 지금 배우고 계시는군요. 백디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제가 드럼 조금 춥니다. 근데 이 혼자 독학해가지고 이 드럼이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이게 전부 따로 놀아야 되니까 박자 개념이 확실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기타도 그냥 독학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제 노래 반주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워야 돼요. 특히 드럼 같은 거는요. 악보는 쉬운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9459님 에드워드 폴롱이 홀드온 에드워드 폴롱의 홀드온 타이트 신청해요. 에드워드 폴롱이 노래도 했나요? 몰랐어요. 예전에 백디가 주말 연예 프로 진행할 때 에드워드 폴롱이 내 안에서 백디랑 홀드온 타이트 하면서 꽉 끌어안았었는데 방송을 보던 누나가 꺄 임백천 너무 부러워 했었죠. 그러던 누나가 벌써 환갑이 내일 모레네요. 그래요. 그 터미네이터 2 그 저지먼데이인가요? 거기 에드워드 폴롱이 어린 친구가 이제 거기 나왔었죠. 구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 구하려고 미래에서. 그때가 10대였는데 지금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을 겁니다. 예. 근데 노래도 불렀군요. 몰랐어요. 킵해 놓고 있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 불러드리죠. 평소에 일하느라고 못 듣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DJ 천이가 직접 만든 축하송입니다. 오늘 생일자 이름을 넣어서요. 제가 불러드리는데요. 노래 아시는 분들은 축하의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는데 오늘은 전곡을 다 못 부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신청자가 별로 없네요. 7988님 백천영님 선거날 생방하시네요. 고생 많습니다. 오늘이 울 어머니 조영애 여사님 생신이세요. 축하송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7356님은 조카 성재의 24번째 생일입니다. 이모가 많이 많이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고 8586님은 백오라보니 이 실장도 지난 토요일 생일이었어요. 늦었지만 축하해 주세요. 지난 토요일이요? 많이 늦었네요. 아무튼 축하합니다. 0828님 오늘 제 생일입니다. 사는 게 뭔지 새벽 4시 출근하느라 아내가 미역국과 노각무침, 가지무침, 도시락 싸줬어요. 그 도시락으로 이제서 점심 먹으며 백뮤직 듣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님 감사합니다. 강세환입니다 하셨네요. 아유 축하합니다. 네, 생일날에도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죽성을 불러드려야죠.

축하합니다. 김호정 씨가 런던 보이스의 마이 러브 청하셨네요. 오늘은 방에서 굴러다니며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저를 노라장으로 이끌었던 오빠들, 런던 나이트 오빠들 노래 듣고 싶어요. 마이 러브. 그리고 고3 아들이 오늘 첫 투표하고 왔어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어우, 그랬군요. 19세부터 성인이죠, 요즘에. 예. 그러니까 2007년생 올해 투표를 했겠네요. 술, 담배가 구매 가능하죠. 그거 진짜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계약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성년에 대한 특혜가 많죠. 근데 이제 책임, 의무,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김호정 씨의 신청곡 런던 보이스 마이 러브 지금 준비했습니다. 너에게 내 사랑을 주고 싶어라는 영국의 디스코 남성 듀엣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에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3: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4: 김호정 씨가 청하신 런던 보이스의 My Love에 이어서 9459님이 아까 에드워드 폴롱의 Hold On Tight 청하셨잖아요. 노래 들어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10대 때 이 노래 부른 거죠. 맞아요. 그 에드워드 폴롱하고 찍은 사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 그 스튜디오에 와서 찍은 사진. 네. 에드워드 폴롱의 Hold On Tight는요, 꼭 붙잡아 세상이 우리 힘들게 하고 사랑도 믿기 어려운데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라는 노래였고요. 그 다음에 6080님이 요즘 더워서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대신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여서 간단히 댄스 배우고 있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네요. 그렇죠, 뭐 누구나. 제니퍼 로페즈와 핏불이 노래한 On The Floor, 네, 정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카오마의 람바다를 샘플링을 했죠. 바닥이 흔들릴 만큼 춤춰봐. 오늘 밤은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야. 이런 노래였어요. 제니퍼 로페즈는 뭐 미국의 배우고 가수고 댄서고요. 그리고 미국의 래퍼 핏불의 목소리였습니다. On The Floor. 3572님이 자작곡 셀프 축하송 영어 버전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챗GPT한테 물어서 영어 가사를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인백션의 백뮤직 마칠 시간 됐습니다. 내일 목요일도요, 낮 12시에 우리 다시 만나죠. 오늘 끝곡은 기타리스트죠. 그 딥퍼플에서 기타 쳤던 리치 블랙모어가 그 딥퍼플을 떠나서 본인의 밴드를 만들었죠. 레인보우라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Man on the Silver Mountain이라는 노래입니다.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 은빛 산의 남자가 사람들을 구원할 거예요 라는 노래입니다. 네, 구원자가 나와야 되는데.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전국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더위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로의 정체는 길지 않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상황도 대체로 수월한 흐름 이어지고요. 일부 돌발 구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반포나대목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로 원활하다가 경주나대목 진출로 갓길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언양분기점 갓길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방향 계룡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하남 부근에서만 짧게 밀리고요. 서울 시내도로 상황 소통 상태가 좋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9937님께서요. 응디, 저 6월부터 다이어트 시작이에요. 사실 1월에도 한번 시작했었고 3월에도 시작했었거든요. 하하하, 둘 다 실패하고 6월에도 제재 도전입니다. 반지분들, 저 500g만 감량해도 자랑할게요. 얄미워도 좀 봐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얼마든지 자랑해 주셔도 됩니다. 뭐가 얄미워요. 응원하죠.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요. 단 300g 감량, 뭐 500g 감량으로 이렇게 잡아보자고요. 그리고 마치 3kg 뺀 것처럼 신나게 박수치면서 자랑해보자고요. 우리 반지분들이 하는 일이라면 응디는 무조건 적극 찬성입니다.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 김혜연의 다이어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오늘도 다이어트 얘기. 내일도 다이어트 얘기. 언제나 다이어트 얘기. 아, 저는 어제부터 다이어트 시작하겠다고 했는데요. 못했어요. 오늘부터 또 다시 다이어트 할 거예요. 어제 저녁에 먹었어요. 밥이요. 배고파서요. 전혜라님께서 500g 감량도 수중하죠. 미리 축하드립니다. 전 내일부터. 오늘부터 저랑 같이 해요. 저 진짜 오늘부터 다시 할 거예요. 이윤자님께서 저는 다이어트보다 안 아프고 건강만 하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그럼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죠. 건강한 게 최고죠. 네, 무리해서 다이어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 근데 진짜 참 이게 입을 옷이 없어요. 안 맞아가지고 그게 너무 화가 나. 내가 예쁘게 입던 옷이 안 맞아. 그거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세요? 진짜 내가 입던 옷만이라도 입자. 자 다이어트 화이팅 하시면서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드립니다. 1부는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할 거예요. 오늘은 어디서 뭐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세요.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1부는 반지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에 이어서요.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이죠. 자기야 함께 할 거고요. 2부는요 신청곡 배달하는 시간 오늘은 왠지 그리고 보고 싶다 친구야로 돌아올게요. 저 잠깐만 광고 듣고 옵니다. 사랑.

0: 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 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 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 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8: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8: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8: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땅수.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영탁의 찐이야 였습니다. 9095님께서 딸이랑 남이섬 갔다가 싸우고 1시간째 무건수행하면서 집에 가는 길이에요. 딸이 라디오 켜놔서 오늘 처음 듣는데 DJ님 목소리가 참 예쁘시네요. 자주 들을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은가은입니다. 트로트 좋아하세요? 딸이랑 남이섬까지 갔다가 왜 싸우셨어요? 따님 듣고 계세요? 남이섬 갔다 와서 싸운 따님 난가 싶으시죠? 맞아요. 엄마한테 빨리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하세요. 같이 이렇게 좋은데 갔다 오셔가지고 왜 싸우셨어요? 왜? 그냥 다 서로 그러니 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세요. 남이섬은 거기 또 많이 걸어야 됐을 텐데 걸어서 피곤하고 예민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좋은 시간 보내고 와가지고 왜 또 싸우고 그러세요. 빨리 눈 마주치고 빨리 미안하다고 빨리 먼저 하세요. 따님께서 엄마가 그랬으면 또 엄마가 빨리 미안하다고 빨리 하시고 서로 손잡으시고 빨리 좋은 시간 보내셔야죠. 이동구님께서 남편과 막내딸과 함께 투표하고 점심은 순댓국으로 한 뚝배기씩 하고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순댓국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배도 부르고 시원하게 아이스커피도 마시고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라디오는 볼륨 업! 이제 응디와 오후 시간 즐겨야죠. 투표 잘하셨어요. 잘하고 이제 순댓국으로 한 뚝배기씩 하고 너무너무 좋은 코스네요. 커피도 마시고 선풍기 바람 맞으면서 이제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노래도 있으시면 또 보내주시고요. 조혜진님께서 저희 집은 3살 아이가 6시부터 눈을 뜨기 때문에 하루를 일찍 시작했어요. 일단 투표하고 어린이집 친구들과 키즈카페 가서 2시간 에너지 방전되도록 놀고 와서 지금 낮잠 자네요. 응디 저도 누워서 들을게요. 이제 좀 있으면 눈이 감기실 것 같은데. 아, 저희 아이도 6시부터 시작이거든요. 예, 저도 하루를 일찍 깨면 5시, 예, 늦게 깨면 6시 이렇게 돼서 시작을 하는데 아, 에너지 방전 되도록 놀아야지만 잠을 잘 자는군요, 낮잠을. 아,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집안일도 할 것도 많은데 아기가 방전되면 우리도 방전돼서 같이 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기 일어나면 집안은 또 엉망진창이고 아기랑 또 이렇게 눈을 뗄 수 없으니까 세 살 아기면은.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아침부터. 이상부님께서 점심으로 라면에 상추 듬뿍 넣고 남편과 먹고 남편은 지금 소파에서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자고 있어요. 저도 졸린데 버티면서 은비트와 함께해요. 버텨주세요. 버틸 이유는 없지만 버텨주세요. 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노래 띄워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반짝이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김용임의 역대급 여자 그리고 설아수의 그 남자.

김용임의 역대급 여자, 설아수의 그 남자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선님께서요. 응디 축하해 주세요. 더 둘째 임신했어요. 아직 시댁에는 말 안 했는데 오늘 저녁에 하려고요. 어머, 시댁보다 지금 제가 먼저 안 거예요? 이런 축하할 일을 제가 먼저 이렇게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둘째는 또 얼마나 이쁠까? 둘째는 진짜 뭐 순하다고. 이제 하나 키워봐가지고 둘째는 훨씬 수월타고 저한테도 계속 둘째 나오라고 막 주변에서 그러시는데 둘째는 어떻게 키워요 둘을 이랬더니 이렇게 첫째 보이다가 둘째 어디 갔어 이러면 떼굴떼굴 굴러서 저 구석에서 혼자 자고 있고 막 그런데요. 그 정도로 순하대요.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뻐라. 오혜인님께서 지금 엄마가 아귀찜 만들고 계세요. 지인분께서 아귀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귀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귀찜에는 또 콩나물이 생명이죠. 거기다가 미더덕. 미더덕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뜨거운 국물에 이렇게 톡 터져가지고는 이렇게 질겅질겅 씹는 거. 아귀찜의 또 매력.

여기죠. 맛있게 드세요. 집에서 해먹는 아귀찜은 더 맛있겠다. 엄청 큰 걸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0256님께서 응디 이번 주말 가족 행사가 있어서 가마솥에 육개장 끓인다고 해서 지금 친정에서 콩나물 다듬고 있어요. 저는 사전투표 미리 하고 왔어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콩나물을 무슨 저기 보재기 같은 데다가 싹 펼쳐놓고 엄청 많이 다듬고 있네요. 가족 행사가 있어서 가마솥에다가 육개장 끓인다는 집 처음 봤어요. 집에 가마솥이 있어요? 엄청 많이 그냥 대가족이신가 보다. 맛있게 드세요. 육개장 맛있지. 양우성님께서 아침 일찍 친구와 낚시 왔는데 제가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고기가 저를 낚으려고 하나 봐요. 한 마리도 못 낚아서 졸리네요. 잠 깨게 노래 들려주세요. 아 낚시 안 간 지 진짜 오래됐네요. 진짜 그 낚시 가가지고 그 옆에 삼겹살 싹 구우면서 앉아가지고는 그 고요한 강가들 이렇게 싹 쳐다보고 있다가 뭐 하나 이렇게 움찔거리면은 그냥 오오오 했다가 다시 그 뭐 지렁이 같은 거 꽂아가지고 이렇게 던졌다가 그 여유로움 얼마나 좋아요.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 않나요? 그 찌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진짜 뭐 언제 시간이 갔나 싶고 갑자기 저녁 되고 막 이러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래도 뭐 한 마리라도 잡지 않을까요? 좀만 있으면 너무 또 노래 큰 거 들려드리면은 큰 소리로 들으면은 괜찮으려나 고기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잠 깨게 노래 들려달라고 했으니까 노래 띄워드립니다. 박정식의 멋진 인생 듣고요. 저는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자기는 사진 잘 찍어? 나는 잘 찍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잘 찍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든. 아 근데 그 노력을 너무 몰라주네. 어? 누가 몰라주냐고? 누구야? 우리 아내지.

0: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어 내가 SNS로 봤던 카페가 여기야 여기야. 여보 여보 우리 빨리 내리자 내리자.
1: 어 그래 그래. 어 배고프다. 어 카페 들어가면 빵 같은 거 팔겠지. 얼른 시켜 먹자.
0: 여보 여기야 여기. 빨리 와봐 빨리 와봐.
1: 어 알았어 알았어. 어, 가고 있어. 어, 당신 먼저 시켜놔. 그 내가 좋아하는 빵 알지?
0: 아니 빵이 아니라 나 여기서 사진 찍어달라고. 어? 자자자 알지? 핸드폰 거꾸로 찍으면 다리 길어 보이는 거? 자자 됐어 됐어 됐어. 자 찍어줘. 자 하나 둘 셋.
1: 벌써 사진 찍어? 알았어 알았어. 자자 하나 둘 셋.
0: 어디 봐봐 어디 봐봐. 아 뭐야? 아 왜 숨 쉴 때 찍었어?
1: 어머머 눈도 감았네.
0: 핸드폰 이거 거꾸로 찍은 거 맞아? 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 보여? 아 다시 찍어봐 다시 찍어봐.
1: 이상해? 알았어 알았어. 자 이번 잘 찍어볼게. 자 하나 둘 셋 착각. 자 둘 셋 착각. 셋 착각. 셋 착각 착각 착각 착각. 자 봐봐.
0: 아 이번엔 잘 나왔을 것 같아. 봐봐. 아 이게 뭐야? 또 숨 쉴 때 찍었잖아.
1: 아 눈도 반쯤 감겼고. 아 좀 키 좀 커 보이게 이렇게 찍을 수 없어?
0: 아 좀 잘 좀 찍어봐.
1: 아이 사람아 계속 숨을 쉬어야지 안 쉬면 죽어. 도대체 어떻게 찍으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숨을 좀 참든가. 그리고 눈을 계속 깜빡이면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걸 또 아무리 핸드폰 뒤집어도 원래 키가 작은 거를 어떡하냐? 어? 하나 참 답답하네 답답해.
0: 뭐야 당신 지금 속으로 내 욕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지? 뭐라 그랬어 빨리 말해봐.
1: 아니야 내가 당신 욕을 왜 해. 어떻게 하면 사진이 잘 나올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지. 여보 저기 있다 저기 사진 잘 나오겠다. 얼른 가서 뛰어가서 봐봐. 내가 한번 이번에는 이쁘게 찍어줄게.
0: 응 저기 알았어 자 얼른 뛰어가서 이쁘게 서 있을게. 이번엔 진짜 잘 찍어줘야 된다 꼭이야.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정수연의 찍었어 였습니다. 오늘은 용가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찍어줬더니 예쁘게 찍겠다고 찍었는데 숨 쉴 때 찍었잖아. 이건 뭐예요? 아니 뭐 다리 짧아 보이게 찍고 얼굴 커 보이게 찍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아 왜 그랬어? 좀 작게 찍어봐 뭐 이럴 수 있는데 숨 쉴 때 찍은 건 뭐야? 이렇게 들숨 이렇게 돼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나? 설점식님께서 사진은 거짓말 못하는데 근데 진짜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못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진짜 사진 못 찍거든요. 전 제가 사진 되게 잘 찍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찍어달라고 그러면 막 매니저분도 저한테 막 찍어줄 때 아 이렇게 찍으셔야죠 하면서 제가 맨날 뭐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 만났는데 신랑이 사진을 너무 잘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신랑을 찍어줬는데 저 진짜 잔소리 많이 먹었어요. 왜 이렇게 사진 찍냐고. 그래가지고 신랑이 찍어준 거랑 제가 찍어준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와 확실히 진짜 잘 찍더라고. 제가 진짜 못 찍긴 했더라고요. 이게 그 공간감이 중요하더만요. 공간감. 약간 이 뒤쪽에 이렇게 같이 공간과 하나가 되는 그리고 저게 이게 눈 있죠. 카메라랑 눈. 그렇게 해서 눈을 딱 맞춰서 그대로 뒤로 빠져서 얼굴에 카메라가 딱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정면 샷이 딱 나와요. 조금이라도 들리거나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커지고 이렇게 렌즈에서 그대로 눈을 딱 맞춰서 그대로 나와서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은숙님께서 우리 가족은 사진이라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는 8살 손녀까지 사진 찍어달라고 해요. 근데 진짜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 예쁘게 찍은 사진보다 자연스러운 사진 있죠. 막 눈도 감고 있고 막 웃으면서도 찍히고 가다가 막 넘어지려고 그럴 때도 막 찍히고 막 이런 거. 그런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중에는 아 이때 이랬었지 하면서 이쁜 사진 보면서는 막 이런 대화가 좀 오고 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막 옛날 사진 보면서 막 웃긴 사진 뭐 이렇게 먹다가 흘리는 사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너무 웃겨 맞아 이때 이거 먹었었지 이랬었지 하면서 그런 얘기 하게 되더라고요. 고혜경님께서 저도 요즘 카페 가면 커피랑 빵 먹기 전에 사진 찍어요. 맞아요. 그거 필수지 필수. 빵이랑 이제 커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죠? 먹기 전에 못 건드려 먹지 마 기다려. 근데 요즘은 진짜 그 SNS 때문에 너무 이쁘게 찍으려고 해서 이정옥님께서 저도 남편이 찍어주는 사진 한 장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남편은 틈만 나면 사진 찍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사진 찍어주려고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못 찍으면 이제 좀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안 찍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아 무슨 사진이야 사람도 많은데 그냥 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너무 속상하지. 그런 게 뭐가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간 사람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찍으면 좋지 이러면서 소미진님께서 친정아버지가 사진을 너무 못 찍으셔서 엄마가 맨날 타박하셨답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 사진이 너무 없다고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흔들린 사진이라도 찍어달라고 하고 많이 많이 찍을 걸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많이 찍을 걸. 진짜 그 아 사진 못 찍어 됐어. 아유 몰라 나 오늘 좀 얼굴 별로야. 아 몰라 오늘 옷 별로야. 나 안 찍어. 이렇게 해서 계속 안 찍고 넘어가면 나중에 진짜 볼 수 있는 추억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저희한테도 잘 나온 거 보여주시고요.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은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들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죠. 남승민의 욜로 욜로 손비나의 다듬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볕도 강한 만큼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 그리고 영남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빗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자주 밀리는 곳을 중심으로 조금씩 정체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까지만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정체 불편 없이 소통 상태가 좋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도 경기서 쪽 송내 부근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돌발 구간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곤지암 3터널 1차로에선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요. 박서진의 진아야 듣고 왔습니다. 똑똑똑 여러분 빛나는 트로트에서요. 공연 선물 준비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나아갔던 새 특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헤이그. 헤이그에 가실 분들 지금부터 문자로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때요. 성함을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공연 보실 날짜는요. 6월 14일 일요일이에요. 서울에서 공연하고요. 신청해주신 분들 중 두 분 뽑아서 티켓 두 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발표하고요.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 올려놓겠습니다. 공연 기획사에서 다음 주에 개별 연락 드릴 거예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신청곡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4: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9212님께서 응디 상추를 샀는데 씻다가 보니까 달팽이가 있더라고요. 아들이 키운다고 해서 컵으로 집 만들어줬어요. 달팽아 쑥쑥 자라렴. 홍지훈의 내가 안아줄게요 신청할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머, 상추가 얼마나 신선하면 달팽이가 있어요? 유기농인가 유기농? 아하, 달팽이가 이 집에 오려고. 이것도 인연이라면서 아들이 잘 키웠으면 좋겠네요. 저희 집 앞에도 비 올 때 이제 산책 나가면 달팽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그거를 갖다가 요렇게 나뭇잎으로 들어갖고 거기 나뭇잎에 큰 데다가 올려놓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있나 보자 이래서 딱 보면은 곳에 가고 없어요. 은근 빨라요 달팽이들. 그렇게 빠른데 어떻게 이 상추에 이렇게 딸려왔을까. 아유. 0482님께서 응디 저희는 지붕공사하는 한 팀입니다. 작업하면서 콩으로 빛나는 트로트 자주 들어요. 며칠 전에는 부장님께서 지금 내가 커피가 간절한데 응디한테 보내달라고 좀 부탁해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커피 부탁까지는 좀 어려워서 대신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박구윤의 나무꾼 신청할게요. 아, 지금 지붕공사 하시려면은 이 날씨에 엄청 힘드실 텐데. 근데 팀이 몇 팀이에요? 커피 말씀하실 때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커피 정도는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몇 명인지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뭐 많이 드릴 수도 없고 적게 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부장님 어떻게 뭐 커피가 또 간절할 때 다시 한번 보내보세요. 네. 자, 신청하신 노래 두 곡 들려드리고 보고 싶다 친구야로 돌아옵니다. 홍지윤의 내가 안아줄게요. 그리고 박구윤의 나무꾼.

내 생일 며칠 뒤에 태어난 내 친구 현정아, 오늘따라 더욱 네 생각이 나는구나. 내 생일에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 엄마가 만들어주신 떡볶이와 배달시킨 치킨을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았지. 그리고 친구들이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뜯어보는 행복이 있었어. 네가 열쇠 달린 예쁜 일기장을 선물해줬던 것도 생각나. 그리고 넌 항상 편지를 함께 써줬었지. 네 편지는 내가 잘 간직하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집이 수리를 하면서 짐 정리를 했는데 그때 잃어버렸어. 미안하다 현정아. 내 생일 파티가 끝나면 현정이 네가 나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었어. 지연아, 며칠 뒤에 내 생일인 거 알지? 하고 말이야. 그때는 생일 선물 받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잖아. 그 마음을 알기에 나는 기꺼이 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우리 생일이 이맘때잖아. 그래서 그런지 네 생각이 자꾸 나는 것 같아. 현정아, 우리가 아직 만으로는 20대잖아. 나는 지금 공부하느라 백수지만 그래도 아르바이트하면서 용돈 모으고 있어. 너 만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렸을 때부터 결혼 일찍 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넌데 결혼은 했니? 우리 다시 만나면 꼭 생일 파티 같이 하자. 보고 싶다, 친구야.

싶다 친구야. 이 시간은요,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의 옛 추억을 소환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지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선물로 불멍 가습기 보내드릴 거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꼭 부탁드려요. 지연님께서 초등학교 친구인 최현정님을 찾고 계십니다. 생일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연님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며칠 뒤에 현정님 생일 파티를 했대요. 선물을 사이좋게 주거니 받거니 한 거죠. 보내주신 사연을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생일 파티 집에서 했었잖아요. 엄마가 뭐 이렇게 뭐 시켜주고 치킨 같은 거 시켜주고 떡볶이 같은 거 해주고 버터크림 케이크 큰 거 하나 가운데 놓고 뭐 잡채 뭐 이런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차려놓고 친구들이 큰 소리로 엄마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노래 불러줬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막 해주면 촛불 훅 하고 끈 다음에 선물 증정식을 바로 요즘같이 아이고 사왔어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선물 이렇게 다 같이 선물 증정식 시간 이렇게 근데 그때를 기다리잖아요 주인공은. 아 그때만큼 그렇게 가슴이 뛴 적이 없어요. 행복해서. 근데 이렇게 다 생일 파티를 하는 건 아니고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신 경우에는 용돈을 주시면 집 앞에 중국집 가서 아이들 단체로 짜장면 먹고 놀이터 가서 놀았던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파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밥 먹은 다음에 엄마가 오늘은 생일이니까 신나게 놀다가 늦게 자도 돼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또 선물처럼 느껴지고 뭐 그랬었죠. 아, 우리 반지분들 어렸을 때 생일날 뭐 하면서 보내셨는지 갑자기 너무 궁금합니다. 사연 한번 받아볼게요. 어린 시절 생일의 추억. 지금부터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요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반지분들 보내주신 어린 시절 생일의 추억 한번 만나보죠. 아, 이 노래도 듣고 올게요. 송주와 서원섭의 트로트 축하송 그리고 신지의 느낌이 좋아.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송주아 서원섭의 트로트 축가송 그리고 신지의 느낌이 좋아였습니다. 자, 어린 시절 생일의 추억 반절분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궁금합니다. 1310님께서 우리 때는 햄버거 가게에서 생일 파티 했어요. 생일 선물은 학용품 세트 직접 포장해서 건네줬죠. 와, 햄버거 가게에서 생일 파티 하는 친구 잘 사는 친구였는데 우리 때는 햄버거 가게에서 생일 파티 잘 못했어요. 비싸가지고 거기. 와, 햄버거 가게에서 생일 파티 한다 그러면 이야 멋있다 이러면서 그 생일 파티 꼭 가고 싶어가지고 햄버거 먹고 싶어가지고 나도 저기 생일 파티 가면 안 될까 이러면서 괜히 막 친한 척하고 그랬는데 1676님께서 제 생일에는 동네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파자마 파티했어요. 밤새 장난치면서 같이 잤던 기억나요. 명이야 정미야 보고 싶다. 와, 파자마 파티가 언제부터 유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옷 입고 친구 집 가가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과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와가지고 막 이렇게 먹으면서 그죠? 저는 파자마 파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 집에서 자고 온 적은 많았는데 그 잠옷만 안 입었을 뿐이지 파자마 파티인가 그게? 그런 걸 파자마 파티라 그러나? 0966님께서 제 나이가 56세인데 저 어릴 때는 생일이라고 특별한 거 없고요. 엄마가 찐빵 만들어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립네요. 생일이라고 엄마가 찐빵을 직접 찐빵을 어떻게 집에서 그렇게 또 직접 하죠? 너무 맛있었겠다. 엄마의 찐빵 맛이 참 그립겠어요. 그쵸? 나 또 눈물 나 뭐 이러는 거야 진짜. 왜 이래요 진짜? 이거 호르몬 언제 돌아와요 진짜? 찐빵 맛있겠다. 1437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생일에 처음으로 짜장면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던지요. 진짜 저도 짜장면 많이 못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어요. 저도 뭐 졸업이나 아니면 생일이나 그럴 때. 근데 그게 막 그렇게 하여튼 못 먹었어요. 하여튼 엄마가 아빠가 사주면은 먹을 수 있었는데 언제였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1,500원짜리 옛날 짜장면 집이 갑자기 생겼어요. 요즘 유행하는 집처럼 막 갑자기 그 싸게 해가지고 무슨 옛날 짜장면 이렇게 해서 막 간판도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의자 테이블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게 싸게 파는 짜장면

집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 난리가 난 거지. 1,500원에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뭐 그때는 떡볶이 뭐 이런 거뭐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끝나면은 그 옛날 짜장면

맛집 난 진짜 한 번도 못 가봤어 어렸을 때. 와 거기 가가지고 그 왜 수프에다가 후추 축축축축 뿌려갖고 주잖아요. 그거 한 입 먹고 그리고 그 약간 그 뭐예요 양배추 그 샐러드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요네즈랑 케첩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거 아 난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빵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샐러드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야 칼질. 이순자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밥을 삼시세끼 먹는 집도 거의 없었습니다. 보리밥 가득 먹는 것을 생일 선물처럼 여겼죠. 다들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얘기해 주시는데 옛날에는 밥을 삼시세끼 먹는 게 참 큰 복이고 일이었기 때문에 요즘도 이제 막 젊은 사람 보면 밥 먹었어? 밥 먹어 밥 밥 먹어 그렇게 밥에 집착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에휴 참 다들 힘들었죠. 그렇죠? 문수진님께서 저는 태어나 보니 친정 오빠랑 생일이 같고 시집을 가니 시어머니랑 생일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제 케이크에 꽂힌 초를 보러 본 적이 없어요. 응? 남편한테 해달라고 해줘. 남편 뭐예요 남편. 설마 시어머니.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생일 비슷하죠? 그러면 딱 초 꽂아.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온 사람 생일 거.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나서 자 이제 초 빼고 이제 다시 초 꽂아. 그래가지고 자 이번에는 둘째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초 뽑아. 자 셋째 생일.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크 하나로 몇 명이 그냥 아빠 생일 자 축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둘째 생일 같이 하고 나도 케이크 달라고 내 케이크 달라고 막 난리 부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시어머니 생일이랑 또 같으면은 어머니 생신 챙기느라고 또 바쁘겠네요 그날은.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이 몰래 케이크 따로 사와가지고 둘이 또 오붓한 시간 보내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랑 설마 케이크 같이 쓰시는 거 아니죠? 이거 초 뽑고 자 시어머니 생일 끝났으니까 우리 며느리 생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남편분 무조건 저기 케이크 따로 해오셔야 됩니다. 저녁에. 안정수님께서 성적표를 생일날 보여드리면 조금이라도 덜 혼날 것 같아서 보여드렸다가 더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거 안 통해요. 성적표는 생일이고 뭐고 안 통해요. 3035님께서 응지 사연 듣는 내내 생각해도 기억나는 생일이 없어요. 완전 시골이었는데 육남매 중 막내인 저는 꿈도 못 꾼 거죠. 겨우 미역국 고기 없이 쌀뜨물에 끓인 미역국에 행복했네요. 올해 환갑인데요. 아들이랑 여행 예약돼 있어요. 벌써부터 설레네요. 11월이 생일이거든요. 응지도 축하해 줄 거죠? 아, 나 왜 이렇게 눈물이 계속 날라 그러지? 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유 정말. 고기 없는 미역국 쌀뜨물에 이렇게 아 이렇게 너무 자세히 적어주시니까 제가 이게 막 상상력이 좋아가지고 고기 없이 쌀뜨물에 끓인 미역국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안 봐도 보인다. 그쵸? 육남매 이제 위에 다 챙기고 막내는 항상 뒷전이지. 아유 아드님이 참 또 이렇게 잘 커가지고 여행도 이렇게 또 예약해놓고 얼마나 좋아요. 잘 다녀오세요. 소나기님께서 엄마가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는데요. 생일날만큼은 좋아하는 생선 실컷 먹게 해주셨어요. 엄마표 고등어 조림 최고였어요. 와 생선 장사하셨으면 진짜 좋은 생선은 먼저 드셨겠다. 그렇죠? 그리고 생일이라고 얼마나 토실토실한 생선을 또 주셨겠어요. 와 고등어 조림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엄마표 고등어 조림 최고지 최고지. 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반지분들 보내주신 옛 친구 사연 만나봅니다. 장민 호랑나비의 댄싱 퀸 그리고 윙크의 얼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장민 호랑나비의 댄싱 퀸 그리고 윙크의 얼쑤였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싶다 친구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사연 읽어드린 분 있잖아요. 0482님 지붕공사 하신다는 분 있잖아요. 제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부장님 거랑 같이 커피 두 잔 보내드릴게요. 지금 와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부장님이랑 계속 제가 아까 몇 분인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직 마음에 걸려가지고 일단 부장님 거랑 두 분 커피 두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고 싶다 친구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안성경님께서요. 춘모야 30대까지는 내가 고향에 가면 너를 볼 수 있었지. 그런데 40대를 지나 50대가 되니까 이제는 볼 수가 없네. 보고 싶다 춘모야. 어릴 땐 우리가 왜 그렇게 서로를 못 잡아 먹을 것처럼 싸웠을까. 나는 네가 내 음식 뺏어 먹고 고무줄 끊고 도망가서 자주 싸운 기억만 생생하거든. 그리고 하루는 네가 내 종이 인형에 물 뿌려서 인형이 다 찢어져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잖아. 나는 이렇게 싸운 일만 생각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엄마한테 새롭게 들은 얘기가 있어. 우리 집이 복숭아 과수원을 했잖아. 근데 네가 우리 집 와서 자주 일을 도와줬다고 하시더라. 특히 여름방학 때는 과수원에 와서 반나절 동안 일을 돕고 갔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는 정말 금시초문이야. 나중에 너를 만나면 고맙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어. 춘모야, 우리 부모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비록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20대까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으르렁거렸지만 그래도 넌 참 편한 친구였다. 우리 못 본 지 20년이 넘었네. 잘 지내지? 언젠가 우리 만나게 된다면 어릴 때 얘기로 밤새워 수다 떨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우리 싸우지 말자. 춘모야, 내가 지금 조금 예뻐져서 네가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나는 한눈에 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한번 만나서 옛날 얘기 많이 나눠보자. 꼭이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춘모씨 몰래 그렇게 이쁜 짓을 하셨어요. 몰래 좋아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없는데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고향에 가면 언제든 볼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또 그 친구가 고향을 떠나버리면 이렇게 또 못 만날 수 있거든요. 춘모님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자, 사연 소개되신 분께 불멍 가습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노래 두 곡 들을게요. 김범룡 박진광의 친구야 그리고 송가인의 사랑에 빠져봅시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5: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6: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뮤지컬 헤이그 당첨자 발표해야죠. 1977님, 2963님 축하드립니다.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 올려놓을게요. 공연기획사에서 개별 연락하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구수경의 승승장구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까지 정체고요. 이후로 남양주 요금소 1차로에선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덕소 3패에서 강해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입장 거봉포도휴게소 1차로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후로 원활하다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에서 짧게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막힙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문흥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더 가서 동광주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 신정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57번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그렇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
0: 오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동안의 비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기본은 이 세 가지예요. 잘 자고, 잘 먹고,

생각하는 것.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들이 우리의 외모에 꽤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참가자 2,000명을 상대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게 해봤는데요. 저 사람은 고민이 많은가 봐요. 저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행복해하네요. 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나 봐요. 와 같은 평가들이 대부분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확률을 숫자로 계산을 했더니 무려 87%나 됐대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의 나이를 더 어리게 봤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느끼며 사느냐가 오늘의 나를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물음표를 띄우고 계세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Hey, girl.

6월 3일 수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이효리의 You Go Girl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 중이실까요? 오늘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뭐였을까요? 뭐 먹지? 라는 생각들 당연히 하셨을 것 같고 오늘의 물음표에는 이것도 당연히 있겠죠. 투표.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투표가 몇 시까지야? 라는 분들을 위해 얘기 드리면 오늘 저녁 6시까지입니다. 신분증 들고 투표소로 가시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젊게 사는 비법, 동안 비법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새로운

0: 것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또 잘 웃는 사람들,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호기심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무 과거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젊게 사는 것 같고 동안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호기심 잃지 마시고 설렘을 하루에 한 가지 정도 만들면서 웃으면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바람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커피 선물 나누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신청곡 데이로 꾸며질 예정이에요.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커피 향이 나서 기분이가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3010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출첵합니다. 신랑이 너튜브에서 봤다면서 등갈비찜을 해달래서 마트로 장보러 갑니다. 콩디. 요즘은 레시피가 좋아서 웬만한 건 뚝딱 한답니다. 저 아무래도 엄마 손을 닮았나 봐요. 어머님의 유전자를 지니고 계신 듯합니다. 3010님. 그리고 요즘 너튜브 보면 진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근사한 맛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김혜영님, 저 오늘 생일입니다. 친구 문자 받고 알았습니다. 친구 문자 받고 알았어. 생일 축하한다면서 케이크랑 영양제를 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어릴 때는 인형 같은 거 선물 받고 그랬어요.

했었는데 영양제를 받을 나이가 됐습니다. 은경아 고마워 사랑해 하시면서 김혜영님 보내주셨습니다. 혜영님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콩디 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 몸이 자꾸 아파서 물어봤더니 운동 부족이라고 하네요. 걸어 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의 체력이라고 합니다. 웃긴데 안 웃겨요. 오늘 아니 내일부터 몸 관리 좀 해야겠습니다. 5712님 보내주셨어요. 이 운동 부족이면은 쉽게 피로함을 느끼죠. 그리고 뭐 어깨 목도 굉장히 뻐근하고 근력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체중이 는다거나 체지방이 좀 증가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하루 뭐 20분? 30분 정도 걷기?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작은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5712님 보내주셨습니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민혜경의 그대의 모습은 장미였습니다. 이수정님, 여름만 되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은 건 왜일까요? 더우니까? 저 지금 미용실 갑니다. 콩디. 마틸다처럼 똑단발 할 겁니다. 어우, 요거 잘 어울리기만 하면

굉장히 고급지고 세련되죠. 이수정님, 이미지 변신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동대문입니다. 오늘도 라라랜드를 친구들과 모여서 듣습니다. 톡톡티는 이분 씨가 재미있게 진행 잘한다고 추천했습니다. 늘 편한 방송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윤남성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7152님이 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싸울 때마다 저금통에 만 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저금통 꽉 차면 열어서 맛있는 거 사 먹자 했었는데 오늘 열었더니 40만 원이 넘네요. 40번은 싸우셨다는 얘기네요. 너무 자주 싸웠나 싶어 급 반성하는 중입니다. 여보야, 우리 정신 차리자.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시면서 7152님이 보내셨어요. 이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싸움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만 원이 모였다는 건 계산해보면 적지 않은 횟수예요. 적지 않은 횟수의 다툼이 있었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동안 함께 살면서 계속 관리를 이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분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랍니다. 김구름님, 콩디, 저 피아노 학원 가고 있습니다. 친구네 언니가 피아노 학원을 열었는데요. 제가 관심 있다고 했더니 반값에 해주신 데서 가고 있습니다. 어우, 바로 가야죠. 어릴 때 형편이 안 좋아서 친구들 피아노 배우는 거 부러워만 했거든요. 나이 마흔에 소원풀이 하러 갑니다. 너무 떨려요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으셨으면 꽁꽁 감춰두셨으면 이렇게 떨리실까요? 김구름님, 용기 내셔서 아주 이쁩니다. 뭐 나이와 상관없고 소원풀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구름님의 사연을 전해드렸고요. 1746님, 추측합니다. 밭에서 신랑이 갖고 놓은 열무, 단배추를 다듬으며 듣고 있습니다. 저녁에 시원한 물김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김치 하나 잘해두면 여름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국수 넣고 김치말이 국수도 해먹을 수 있고, 그렇죠? 1746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다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사연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모자이크의 너의 사고방식, 이렇게 두 곡을 묶어봤습니다.

네, 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라는 문자를 쓰고 계실까요? 라디오에서 꼭 나왔으면 하는 노래가 있으세요? 그럼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은 신청곡 데이로 함께합니다. 아우, 나는 그 노래가 좋은데 콩디가 언제쯤 틀어주려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들으면 딱 좋겠다 싶은 그런 노래들 있으시죠? 저 콩디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들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은 선물로 말이죠. 시원하고 달달한 레모네이드 20잔을 채워왔습니다. 노래가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엔 신청곡 데이. 오늘 첫 곡입니다. 조은양님이 오늘도 콩디만 기다린 사람 저요. 나를 기다렸어. 라디오를 사랑하는 라디오 피플이지만 라라랜드가 제 마음속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양님. 사랑을 담아서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신청합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우리 조은양님이 듣고 싶다고 원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콩디는 즉흥 여행 좋아하십니까? 아, 저 이런 거 좋아하죠.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거기 한번 가볼까? 그럴래? 가자. 렛츠고. 이런 여행 좋아합니다. 이주경님, 신랑이랑 애들이랑 외출했다가 급으로 온천하고 또 급으로 고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신나하니까 저도 좋네요. 운전 중인 신랑 고맙고 사랑해 노래는 에즈원의 사랑 플러스 듣고 봐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놨고요. 황윤희님, 베란다에 캠핑 의자 두 개 놓고요. 신랑이랑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오, 이런 로맨틱함 좋은데요. 꼭 어디 가지 않아도 이렇게 또 분위기를 만들면 되죠. 여유롭고 너무 좋습니다. 노래는요, 신랑의 최애곡 신청합니다. 모노의 넌 언제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에즈원의 사랑 플러스. 이어서 모노의 넌 언제나.

오후 4시부터 6시, 2시간 동안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고요. 오늘 수요일은 신청곡 데이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6192님이 아빠의 애창곡을 신청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변진섭의 새들처럼. 아빠는 엄마가 김한선 닮아서 좋아했고 엄마는 아빠가 변진섭 닮아서 좋아했대요. 아주 천생연분이에요. 그리고 5575님을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도 러닝합니다. 신나는 노래 틀어주시면 속도를 좀 내볼까 합니다 하셨어요. 진주의 난 괜찮아 이 노래 신청하셨네요. 그래서 변진섭의 새들처럼 그리고 이어서 진주의 난 괜찮아 이렇게 두 곡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8: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7: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9: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0: 카페페 주문.
9: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0: 카페페 주문.
1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2: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역시 좋은 노래들과 함께하면 더더더 시간이 순삭이에요. 김인경님, 아버님 먼저 떠나보내고 시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신랑이랑 같이 모시고 남이섬 갔다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많이 웃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간 될 때마다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어요. 노래도 신청해 봅니다. 윤상, 김현철의 사랑하오. 김인경님이 문자 주셨어요. 오늘 이 곡을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분은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정체가 늘고 있고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한강대교 1차로와 동우대교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천안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원활하다가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종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막히고요.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사랑하기 때문에
4: KBS.
5: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엄향민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뽀미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 사는 엄향미예요.

매일 혼자 듣다가 오늘은 딸아이 간호 실습하는 곳에 데려다 주며 처음으로 같이 듣고 있어요. 저희 딸이 1학년 때 간호과 공부하기 힘들다며 자퇴한다고 징징거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4학년이 되어서 간호 실습을 나가고 있네요. 우리 딸 김가연, 고생 많았어. 엄마 아빠가 표현은 잘 못했지만 늘 내 뒤에서 응원하고 대견해하고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줘. 사랑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힘낼 수 있게 같이 응원해줘요. 콩디, 감사합니다.

2부 첫 곡으로 만나봤습니다. 가오의 시작 들어봤고요.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의 라방 엄향민님이 꾸며 주셨습니다. 중간에 눈물 버튼이 살짝 눌렸는데 어우 바로 또 AI로 돌변하셨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향민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뭐든 진심이면 그거에 딱 몰입이 되면 눈물 버튼이 확 눌리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우리 향민님 오늘 목소리로 꾸며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도 응원 열심히 해드릴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0: 그리고 목소리로 스토리를 전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면 울컥하시는 것도 저는 솔직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도요 신청곡 데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시원하고 달달한 레모네이드 20잔을 채워왔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과 재능을 닮은 세로배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한영의 누구 없소 듣고 왔습니다. 김경민님이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가수 한영애님이 올해 50주년이라고 합니다. 콩디와도 50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의 누구 없소. 우리 김경민님 덕분에 멋진 곡을 또 들어봤습니다. 홍불리라는 분이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뽀니 언니, 라라랜드 들을 때마다 궁금했는데요. 언니는 라라랜드 몇 번이나 보셨어요? 영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습니까? 저는 라라랜드에서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Another Day of Sun. 이거 고속도로 오프닝에 나왔던 노래죠. 이 영화 시작할 때 아주 꽉 막힌 그 LA 고속도로 그 위에서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아주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에너지 있는 장면. 이거 아주 또 대박이죠. 요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보내주셨고 저는 이 라라랜드 네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이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일단 좋았고 엠마 스톤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화를 만났지만 보면 볼수록 이 에너지 기분 좋아지는 이끌림에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제가 라라랜드에서 뽑은 제 나름의 명 장면은 맨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엔딩 장면? 대사 없습니다. 그냥 음악만으로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참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미아가 미소를 짓고 있고 세바스찬이죠? 이 엔딩의 그 눈빛. 그 눈빛과 미소를 교환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장면이 저는 아직도 가장 뇌리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불리님이 보내주셨어요. 참 신비하고 기분 참 좋다. 마법 걸린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라라랜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1319님, 콩디 최근에 뻐꾸기 우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뻐꾸기? 못 들어봤네. 창문을 열었는데 뻐꾸기가 우네요. 소리가 세상 정겹습니다. 콩대한테도 들려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노래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 신청합니다 하셨고 이선주님은 콩디 저는 클론의 도시탈출 듣고 싶어요. 주말 언제 와요?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요 하시면서 이선주님 보내셨어요. 휴식을 굉장히 원하고 계신 듯합니다. 노래 두 곡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듣겠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이어지는 곡은 클론의 도시탈출.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은요 신청곡 데이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엔 신청곡 데이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벌써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됩니다. 임지연님 신랑이랑 애들 데리고 키카 왔습니다. 콩디 키즈 카페를 줄여서 키카라고 하신 것 같죠? 회사 쉬는 날에는 무조건 키카에 가야만 한답니다. 아니면 애들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가야만 해. 애들 데리고 노는 건 아빠 몫이고 저는 우아하게 우아하게 커피를 마십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신청해요 콩디 하셨고 황주엉님이 주셨습니다. 이름 한번 들으면 안 잊혀질 만한 이름이네요. 귀엉님. 이모님 제가 23살이던 시절에 이모님이 나왔던 드라마를 보며 사랑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 사랑에 빠졌어. 드라마 장면 중에 스피커 앞에서 춤추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말 드라마였었죠. 생각이 나네요. 그때를 떠올리며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이번에 킬링 타임을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준비했고요. 이어서 킬링 타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곡을 전해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백수가 됐다. 10년간 몸 바쳐 일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됐다. 물론 이런 일을 예상 못했던 건 아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눈치챈 선배들이 하나둘 이직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회피형 인간답게 모른 척했다. 야,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왔어야지. 이게 뭐냐? 10년 다닌 회사면 뭐 네가 사장 딸이야? 회사가 네 인생을 왜 책임지냐고. 너 이제 어쩔래? 친구들이 내게 주는 거라곤 잔소리밖에 없었다. 당장 내야 할 월세가 막막해서 결국 살던 집을 빼고 언니한테 얹혀 사는 신세가 됐다. 나랑 네 형부 둘 다 일하니까 밥은 알아서 챙겨 먹고, 먹고 나면 너 설거지 바로바로 해. 쌓아두지 말고. 세탁기 돌릴 줄 알지? 그럼 건조까지 싹 해놔. 그리고 조카 유치원 갔다 오면 간식 챙기는 거 잊지 마라. 너 공짜로 먹고 자기 쉬운 거 아니야. 억울하면 나가든가. 언니의 잔소리에도 며칠을 꼼짝 않고 방에 누워있었다. 회사에 다녀온 언니가 방문을 두드리면 그제야 기어나와 밥을 챙겨 먹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현실을 회피하는 나를 일으켜 세운 건 5살 꼬맹이 조카였다. 이모, 이모 일어나봐. 이모는 몇 시인데 아직도 자. 나 마트 가서 뽑기 할래. 나 혼자 마트 못 가니까 이모가 데리고 가라고. 이모 지금 안 일어나면 엄마한테 전화한다 나? 조카가 깨우면 그제야 일어나 외출을 했다. 마트에 끌려가서 과자 사달라면 사주고, 봉지 까달라면 까주고, 이모도 먹으라며 입에 밀어넣으면 아 하고 받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모, 사람은 햇볕을 받아야 되는 거야. 저기 꽃 봐봐, 예쁘지? 쟤네도 햇빛을 받고 큰 거라고. 근데 이모, 이모는 왜 우리 집에서 살아? 이모 때문에 집이 너무 칙칙하다고. 돈이 없어? 없으면 우리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안 준대? 이상하다. 우리 엄마 돈 많은데 왜 안 주지? 아니면 나가서 돈을 벌어. 왜 안 벌고 없다고 자꾸 그러냐고 이모. 오늘도 5살 꼬맹이 조카는 아직도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있는 거냐고 잔소리를 한다. 돈 버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나만 보면 눈을 흘깃대는 이 녀석 때문이라도 얼른 나가 살든가 해야겠다 라고 또 한 번 다짐하는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세븐틴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왔습니다. 라라 가족 우리 곽시연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 가요 꾸며드렸습니다. 어우 5살 조카 이름이 김하윤인데요. 엄청나게 똘똘합니다. 그죠?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희노애락, 기쁨, 또 화, 슬픔, 즐거움. 누구의 삶에나 찾아오는 감정인 것 같아요. 기쁜 날이 있기에 슬픈 날의 의미도 알게 되는 것 같고 슬픈 날을 지나왔기에 작은 행복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 곽시연님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좋은 날, 즐거운 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조카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난 우리 곽시연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준희의 눈 감아봐도 또 원준희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이렇게 두 곡 감상하겠습니다.

0: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983님의 사연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보 누나. 친구가 단톡방에 라라랜드 초대 링크를 띄워서 놀러 왔습니다. 와, 참.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살맛 나네요. 종딩 시절에 누나가 하는 라디오에 사연이 당첨이 돼서 청바지를, 청바지 있었어. 맞아, 선물 중에 청바지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확 나네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하셨습니다. 좋아요. 자주자주 찾아와 주세요. 0983님 보내주셨고, 저도 그때 추억이 또 핫파트 생각이 나서 또 배시시 웃었네요. 감사합니다. 4794님,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다가요. 아이들 직접 케어하고 싶어서 16년 단위 회사 그만둔 지 3년 차입니다. 잘 지내다가도 문득문득 잘한 선택일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잘하고 있는 거겠죠? 콩디한테 좋은 말이 듣고 싶어서 청소하다가 급 문자 하나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4794님.

8님 보내주셨어요. 16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3년 차이시고.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워킹맘들의 사연을 제가 매일같이 받고 있는데 이게 다른 일 못지않게 힘든가 보더라고요.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고 이런다는 게 매일같이 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 이것도 우리 4794님에게 되게 행복한 그런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직접 케어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좀 큰 후에 다시 한번 일해볼까?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찾아보셔도 차근차근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794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이 되겠습니다.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제 마음이네요. 우리 라라가족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하고요.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그리고 영남 내륙으로 비가 많이 올 텐데요. 빗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구미 요금소 갓길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전 구간 수월하다가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덕소 3패에서 강해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론 서운분기점부터 송내까지 정체고요. 반대 일산 반방향 장수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호남고속도로 서남 쪽으로 순천 2터널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 담긴 말이라도 그걸 들어주는 이가 있어야 전해지고, 아무리 멋진 행동을 하고 정성껏 무언가를 만들어내도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이가 있어야 빛이 날 겁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이제 마무리되었고요. 결과를 기다릴 일만 남았죠.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하는 사람, 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궁금하고 지켜봐주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의미 있는 한 표 행사하고 오셨습니까? 아마도 모두가 원하는 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윗소로우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저녁 스윗드라이프 이노진입니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생방송으로 우리 스틴들 보고 있습니다. 2793님 인디 출석합니다. 투표하러 다녀왔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스틴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잘하셨겠죠? 황순영님 잘생긴 인디 투표하고 집에서 편하게 보이는 라디오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국민으로서 딱 멋지게 한 표 행사하고 또 공휴일이니까 이렇게 또 여유롭게 저녁 시간을 만끽할 수 있네요. 여러모로 참 고마운 날이네요. 이세찬님 인디 오늘 투표하고요. 오리고기 먹었어요. 6월 3일 미리 딱 예정하고 드시고 오셨나 봐요. 박경자님, 저는 사전투표. 어유 사전투표 하셨군요. 지난주에, 주말에. 김현미님, 이 밤이 지나면 우리 지역에 새로운 일꾼들이 생기는 거죠. 아침 일찍 선거하고 잘 쉬고 스트인 생방 탑승했어요. 인디는 사전투표 했나요? 역시 우리 소나무 스트인 김현미님은 제가 이제 오프닝하고 어떤 멘트를 할까 딱 적어놨거든요, 대본에. 아, 그대로 또 이렇게 적어주셨네. 그래서 제가 적은 것보다는 우리 현미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 고장을 잘 살게 해줄 일꾼들이 이 밤이 지나면 탄생합니다. 그죠? 좋은 사람들이 우리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좀 어제보단 낫게 예. 하루하루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사전투표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그 토요일이 엄청 저는 바빴어요. 아침 일찍부터 KBS 진품명품 녹화가 있어가지고요. 그 녹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집에 차 주차해놓고 걸어서 예 방배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아이고 두근두근 떨린다. 지금 막 이제 뭐 출구조사 나오고 막 이랬을 텐데 저는 여기에 매진하면서 앞만 보고 달립니다. 수요일 오늘도 생방송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탑승하셨습니다. 틀어놓고 딴 일 하세요. 예. 틀어놓고 저녁 시간 잘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기 드라이빙 포인트 잠시 후 열리니까요. 출석 체크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커피 한 잔씩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만 특별하게 예, 마카롱까지 달달하게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옥정 다가 유니클로 감사
4: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드라이빙 포인트 열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출석 체크 명부 폈습니다. 자, 어서 모이세요. 수요일 저녁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을 공유합니다. 드라이빙 포인터. 날이 조금 이려도 아이고, 예, 5022님. 투표 사무관으로 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수위 뜯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하루가 너무 기네요. 아, 눈 뜬 지 14시간이나 지났어요. 집에 가자마자 잘 거예요. 크크크까. 정말 고생하셨다. 이거 또 해보신 분만 또 알죠. 그죠?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좀 봉사를 해보신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거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주무세요. 8686님, 가평에서 잠실 가는 7000번 김기사입니다. 출첵! 저는 사전투표하고요. 오늘은 오후반이라 일하고 있어요. 생방송 좋아! 어서오세요. 우리 기사님, 저랑 같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저도 기분 좋습니다. 그죠? 항상 운전하시느라 시간 빼기 힘드셨을 텐데 잘하셨네요. 황지민님, 저는 미리 사전투표했고요. 오늘은 친정 가서 엄마 모시고 투표하고 왔습니다. 투표 후에 엄마가 드시고 싶은 열무 비빔국수도 먹었죠. 오랜만에 엄마랑 데이트하니까 좋았어요. 아, 진짜 좋은 날이었다. 그러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우리 엄마 할 때 같이 가요. 그러셨잖아요. 6152님, 냉장고 대청소했습니다. 아, 싹 정리했더만 냉장고에 묵은 김치뿐입니다. 저녁으로 김치 부친 게 묵은 김치에 두부 그리고 막걸리까지. 음이 침고이종이 음이 왔다네 왔다요. 야, 최고네. 3885님, 우리 집에 올해 처음으로 선거한 아들이 있습니다. 08년생도 선거가 가능했어요. 아들이 몇 번 찍었는지 말을 안 하네요. 아, 그럼요. 비밀투표 가족끼리도 그거 알려주면 안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투표권을 딱 처음 가진 우리 학생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겠죠. 정말 생생하네요. 부모님과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잘 다녀오셨습니다.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마카롱까지 보내드립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터.

0: 트와이스의 Cheer Up 듣고 왔습니다. 드라이빙 포인트
1: 출석 체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김병옥님. 우리 부부는요, 에어컨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 예약이 많아서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마지막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일 먼지와의 전쟁을 해서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에어컨 이제 커버 벗기고 이제 한번 틀어봐야지 하시는 분들, 아이고 또 곰팡이도 많이 쓸어 있을 텐데 청소 업체 맡겨야겠다,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서 예약을 이제 예약 전화를 하면은 아유 미리 스케줄이 다 차 있어가지고 정말 귀한 분들 모시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많으셨을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병옥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아주 또 계속 있을 텐데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1644님, 매일 퇴근길 차에서 듣는데요. 오늘은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스윗 드라이브를 듣습니다. 최고네요. 하이, 진짜 최고야. 아, 쉬는 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저는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휴일날 나오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좀 좋아요. 예, 도로도 한산하고 뭔가 저도 반 정도 휴일의 느낌이 있거든요. 마음이 좀 더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해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 참 그런 공기가 다릅니다. 6185님, 오늘 우리 시어머님의 88번째 생신이에요. 와,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폰에도 모바일 앱 콩을 심어드렸는데 잘 들으실지 걱정입니다. 인디에 축하받고 싶어요 하셨어요. 잘 듣고 계세요. 아이고 6185님, 아, 여사님 성함이라도 알려주시면 제 방송으로 좀 호명해드리고, 지금 잘 듣고 계세요? 어머니 여쭤봐드리실 텐 드릴 수 있을 텐데 조금 안타깝네. 한번 연락 좀 줘보세요. 우리 시어머님 잘 듣고 계시면 연락 좀 다시 주시라고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 예, 가능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방금 소개한 분들께도 커피 한 잔씩 그리고 마카롱까지

보내드립니다. 출석 체크 감사해요. 그리고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 가게 오늘 열립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따끈따끈하게 좋은 노래들을 들어볼까요? 파밤. 어, 오늘 폭발음 괜찮았다. 탈 것입니다. 탈 것. 예, 스포츠카를 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버스. 전기차. 버스, 뭐 지하철, 기차, 택시, 비행기 등등 여러분이 즐겨 타시는 이동수단에 대한 노래 한 곡 골라서요. 지금 바로 유인음악가게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노래 4곡 선곡되시면 배달음식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지금 마침 무엇을 타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탈 것에 대한 추억까지 다양한 사연들 받아보겠습니다. 아주 웃긴 사연만 골라서 아주 선택해봐야지 오늘.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예,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의 처음 찾아온 새싹들을 위한 스트잉 꿈나무상. 1부 끝곡은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둘 겁니다. 선곡에 도전해 주시고 이제 매일 만나시고 예, 스드인에 타주세요. 예, 스드인도 타는 겁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홍대광의 답이 없었어, 그리고 강타의 그해 여름 듣고 올 텐데요. 예, 유인음악가게에 답은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예, 기다립니다.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음악 가게. 오늘 준비된 키워드는요, 탈 것입니다. 선율 위에 올라타서 어디든 가보자고.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신나요. 도입부의 둠둠둠둠 소리에 심장도 엔진을 켜요 하셨어요. 임순아님, 자자의 버스 안에서. 그녀는

거북이의 비행기예요. 6041님이 휴일 없이 일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하트 3개. 어디로 날아가고 파요. 집으로

에클레어님께서요. 저는 겁이 너무 많아서 택시가 빨리 달리면 아저씨 천천히 가주세요 이래요. 엄마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 거냐고 제가 마흔 넘은 지금도 걱정하십니다. 안전하게 다니셔야죠. 잘했어요. 괜찮아요. 015B의 수필과 자동

와,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이 노래 청해 주신 분은 김우선님이십니다. 예전에는 기차 타고 곡성에 가서 아이들이랑 신나게 놀곤 했는데 이제는 애들이 다 커버렸네요.

버스, 비행기, 자동차 그리고 기차 타고 왔어요. 유인음악가게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정겨운 탈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서 좀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배달음식 교환권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되셨으면 선물 무

0: 문의 코너에 성함이랑 휴대전화번호 11자리를 본문에다가 꼭 남겨주세요. 자, 새싹을 위한 스팀 꿈나무상은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광고 듣죠.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예예.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6: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6: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6: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청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5: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네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노진입니다.
1: 여러분이 항상 즐겨 타주시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오늘 탈 것에 대한 유인음악 가게 자 꿈나무상 발표합니다. 이 노래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야 경쟁률 엄청 높았는데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이렇게 가사를 적어주시면서 직접 부르셨겠죠. 김연우의 이별 택시를 청해 주신 새싹 강하루님께 꿈나무상 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우리 이 노래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그리고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감속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원주 진출로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문막 휴게소 부근 갓길에선 공사를 하고요. 이후로도 이천 갓길에서

갓길에서 고장난 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도로 상황은 원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로 흐름이 좋고요. 이후로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모든 구간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도로도 전 구간 소통 상태 좋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사랑 처방.
1: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2: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1: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2: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1: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2: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to anyone의 fire 였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생방송 2부 첫 곡이었어요. 이 노래는 아 재치 넘쳐 5472님께서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제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이것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빛이 나네요. 파이어! 덕분에 2NE1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5472님께 편의점 쿠폰 안겨드립니다. 너무 신났네. 아 횡격막 아파. 아 좌로 우로 너무 춤을 췄다. 이유진님. 인디 오늘 스타일 완전 제 스타일이라서 남편한테 보이는 라디오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입으면 안 되냐 하니까 백화점 좀 가서 옷 사달래요. 말을 잘못했네요. 인터넷 쇼핑몰엔 안 팔려나요? 그러니까 참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입으면 딱 좋겠구만 보여줬더니 사줘. 백화점 가서 사줘. 좋아 보인다 저 옷 이러면서. 예, 인터넷 쇼핑몰에도 많이 있죠. 네. 어쨌든 우선 그것보다 예, 오늘 스타일이 좀 스타일에 맞으셨나 봐요. 감사하고요. 이미 멋진 스타일 하고 와가지고 To Anyone의 Fire를 아주 멋진 율동과 안무를 보여드려가지고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자 잠시 후에 2부에선 자랑스러운 저의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당당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비또박 퀴즈 오늘도 많이 잘 맞춰주시고요.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도 준비되어 있어요. 스드인들과 함께 나누면 더 특별해지는 일상 사진도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려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피슬 운전 중 엉덩이 베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문화 선물 있습니다. 화려한 궁정 화가에서 어둠의 화가로 변신했던 고야의 일생을 국내 최초 단독 조망하는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전시회에 스드인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 관람을 원하시면요. 말머리 전시 달아서 문자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1인당 2매 티켓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당첨된 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듭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스비또바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0: 유동굴빙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굴빙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0: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굴빙이 쇼리실라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기아루 스비뚜바 퀴즈. 안녕하십니까. 스비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열 분께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또 쿠폰 아까마크 보내드릴 겁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스비트바퀴 서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노래는 힌트곡인 정인의 미워요 였습니다. 힌트를 들으시고 아까 베이비 베이비 그대는 캐러멜 마키아로 이거 들으시면서 베이비 베이비 하니까 1125님 조규찬? 아니었습니다. 아, 베이비로 상징되는 가수의 조규찬 씨 떠올리는 거 와, 되게 좋으시겠다. 김보경님 마키아로 예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로 쿠폰 네. 김보라님 가수와 당첨 선물을 모두 알려줬던 것 그랬나요? 5102님 널 사랑하지 않아 예 어간자카파 어간자카파 아 어간을 예, 너무 띄우셨나 아니다 그리고 6532님께선 널 사랑하지 않아 세상에서 제일 슬픈 노래 가수는 어반자카 우리 어반자카파 여러분들이 예, 팀 이름이 좀 발음하기 힘들다고 데뷔 때부터 막 그렇게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예 아쉽습니다만 다 틀리셨고요. 자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고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였습니다. 널 사랑하지 않아. 세상에서 제일 슬픈 노래. 예, 이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답도 꽤 많았어요. 날 사랑하지 않아도 많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어반자카파 가수 이름도 많이 틀리셨고 그래서 잘 보고 있었습니다. 정답자 당첨자입니다.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인디가 커버해줘요 하셨어요. 오, 저희 노래 엄청 좋아하는데. 1007님 축하드립니다.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퀴즈 정답보다 오늘의 음료가 더 궁금해져 버려. 뭐뭐 해져 버려 이렇게 어미를 쓰시는 게 난 너무 웃겨. 더 궁금해져 버려. 0226님 축하드립니다. 인디 오늘은 너무나 멀쩡히 불러줬네요 하신 송기선님도 축하드립니다. 예, 멀쩡히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따르게 약간 변형을 하면 여러분께서 못 맞추실 것 같아가지고 예, 전공법으로 갔습니다.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아내의 애창곡인데 들을 때마다 뭔가 찝찝합니다. 여보 아니지? 나 사랑하지? 약간 뭐 약간 슬픈 노래 애창곡이고 좋아한다 그러면 뭐야 좀 걱정이 되죠. 우리 서상철님 걱정 마십시오. 당첨되셨습니다. 자, 여기 여섯 분을 더 모셔가지고요 총 열 분께 아이스 카라멜 마끼아로 쿠폰 아까마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세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 슬프도록 너무 아름다운 노래 정답곡 듣고 옵니다.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였습니다. 아, 확실히 스피드바 퀴즈의 정답곡으로 쓰이면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감정이 확 몰려들면서 진짜 비로소 우리 스드인들과 함께 듣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유독 그랬네. 아, 너무 슬프네. 아, 차상희님, 널 사랑하지 않는 게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이유 있겠죠. 굳이 찾으라면 많을 테지만 결국 모든 걸 합쳐서 크게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툭 던져놓고 가는 거죠. 이해는 되면서도 또 구구절절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또 그 당시에 또 바람이고 여러 가지입니다. 박선미님, 전 남친이 이 곡을 제게 보내고는 잠수 탔어요. 흑흑. 잊어버려요. 예, 전 남친이잖아요. 예. 그냥 안 될 운명이었다. 에이, 그냥 깔끔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딸기빙수님, 널 사랑하지 않아. 전 스윗드라이브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아, 우리 스윗드라이브는 당연히 우리 스윗인들이 사랑하시죠. 아, 이렇게 또 반어적으로 여기에 또 이렇게 저기 적어주시니까 훨씬 더 소중하다는 느낌이 확 드네. 아유, 딸기 빙수님. 아유, 올여름 드셨나? 한윤아님. 20대 이별 후 이 노래 듣고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의 청춘아 고생했어. 그죠?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고. 20대, 30대, 40대, 50대 뭐 다들 이 사랑을 노래한 감정, 사랑의 감정이라는 거는 아, 나이 상관없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원하는데 튕겨져 나가는 수도 있고, 그죠? 아,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사랑이란 게. 양승윤님은 4년 사귀고 절 떠난 전 남친의 컬러링이 이 노래. 두 번이나 붙잡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승윤님 노력하셨다. 두 번이나 붙잡았으면 노력하신 거예요. 예. 확실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탁 끈을 놓아버리는 것보단 뭔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내 마음은 이렇다 표현하는 게 훨씬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최하나님, 오 글로벌 인디, 저 지금 런던에 와 있어요. 와, 런던. 구름 낀 흐린 날씨에 잘 어울리는 노래 선곡이네요. 진짜 맞다, 딱이다. 그리고 저도 인디랑 똑같은 모자 있어요. 하, 오늘 패션 취향 저격입니다. 와, 왠지 오늘 제 상의 재킷이 뭔가 약간 런던 스타일? 런던 약간 그 캠브리지 뒷골목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마침 또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더 좀 오늘 이거 선택을 하길 잘했다 생각됩니다. 최하나님 여행 가셨어요? 좋으시겠다. 자, 우리는 노래 두 곡 듣고 오늘의 장면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5226님이 청해 주신 에픽하이의 사진첩,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와 박정현입니다. 싱숭생숭.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7525님 둘째랑 선거하고 인천으로 드라이브 다녀왔어요. 영종도 칼국수집에서 맛있게 먹고 친정 들러서 엄마 반찬 바리바리 쌓았습니다. 아들 덕에 드라이브도 하고 엄마도 뵙고 너무 기분 좋네요. 와, 완벽한 하루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야, 챙길 거 모두 다 챙기시고 반가운 분들도 보시고. 아, 사진 보내주셨는데 영롱하다. 해물 칼국수예요. 낙지가 저렇게 푸짐하게 누워있는데 국물 진짜 칼칼하고 엄청 뽀얗고 맛있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맛있겠다. 해물 칼국수 좋아해요. 잘하셨어요. 사진 고맙습니다. 7408님 사전투표하고요 근처 절에 다녀왔는데 죽순이 이쁘게도 올라왔네요. 곧게 뻗을 어린 대나무를 보니까 대한민국도 쭉쭉 잘 뻗어나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하트 하트. 와, 그 대나무밭 그 한가운데 이제 샘솟고 있는 죽순의 모습 이렇게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이 선거일이라 그런지 모든 사진에 애가 공적 마인드를 담아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5939님 가족들이랑 제주여행 왔어요. 물론 사전투표했습니다. 이호태우 해변을 보여드려요. 이호태우 해변 여러분 보세요. 가지는 못해도 사진으로 한번 눈으로 한번 즐겨봅시다.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파랗고 그라데이션으로 점점 위로 갈수록 짙어지는 이런 정말 코발트 블루의 하늘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좋다. 이호태우 해변이군요. 제주여행 딱 좋을 때 잘 가신 것 같습니다.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였습니다. 아, 이호태우 해변 찾아봤어요. 이호태우. 이호동의 지명이 이호고요. 태우가 그 제주 전통 통나무로 만든 뗏목을 말한대요. 그래서 표기는 뭐 클 태자를 쓸 수도 있지만 태아이. 근데 여기는 어이로 태우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래서 이호 해수욕장이고 이호태우 해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와, 여기 가보고 싶어졌어요. 좋다. 박민경님, 그쵸. 날씨는 더워도 뜨끈한 국물은 못 참죠. 크크. 예.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 더 뜨끈하고 얼큰한. 식당은 또 에어컨으로 빠방하게 시원하니까 따끈한 것도 즐기기 딱 좋죠. 성영화님, 오, 음식이 이쁘네요. 군침 도네요. 예, 사진을 잘 찍어주셨어. 같은 음식이라도 사진 찍는 거에 따라서 맛깔나느냐, 예, 그런 게 좀 달라지는데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 아, 낙지가 엄청 커가지고 문어인 줄 알았는데 낙지, 낙지. 박경자님, 예전 우리 집 뒤에도 대나무 밭이 있었어요. 죽수는 사랑, 하트. 바다가야징, 이번 주 한섬해변. 한섬해변, 동해 쪽인가 봅니다. 바다 방문하시는 우리 스트인들 또 멋들어진 사진 찍어주셔가지고 스트인에 전송 부탁드립니다. 박민경님, 죽순 무쳐 먹어도 맛있는데. 그럼요, 죽순 무침 맛있죠. 이사사님, 고1 딸이 주말도 없이 학원 가느라 데이트도 못했는데 학원 끝나고 잠깐 백화점 가서 옷 사고 밥 먹고 집에 들어갑니다. 기분이 좋네요. 내일 모의고사 부담 갖지 말고 잘 치르라고 인디가 화이팅 해주세요.

내일 모의고사인데 오늘 쇼핑하고 기분전환 딱 시켜줬다 이 말이죠. 따님이 공부를 잘하시네. 전교에선 오시네, 그죠? 부담 갖지 않고 뭐 잘하겠죠.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 열심히 또 당일치기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공부할 시간인데 쇼핑하고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잘해. 따님이 전교에서 놀아. 20등 안팎 그 정도 될 것 같아. 이완성님, 가족들이랑 남양주 카페에 다녀왔어요. 호스도 예쁘고 커피와 피자도 맛있었는데 아내랑 딸, 이렇게 사랑스러운 네 여자들이랑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가장이라는 무게는 힘들지만 또 가장이라서 좋을 때는 이럴 때가 아닐까요? 행복한 쉼을 줄 수 있을 때요. 그럼요. 무엇보다 우리 완성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식구들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또 가장 좋을 때는 아무래도 행복한 쉼을 줄 수 있을 때,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줄 때, 이게 가장 좋죠. 유경님, 명예퇴직하신 선생님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서산 우도 갔다 왔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고즈넉하고 인심 좋은 이웃이 함께하는 아주 낭만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기본적으로 서산 우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안락하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곳일 텐데, 거기 또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그곳에 계시니까 더 그렇게 느껴졌겠죠. 9334님, 투표하고요. 요즘 트레일 러닝에 빠져서 비봉산 러닝하고 왔습니다. 총 12km 뛰었어요. 하하하. 트레일 러닝. 그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나 트랙이 아닌 산이나 초원, 숲길 등 자연 속을 달리는 운동. 이게 트레일 러닝이라고. 와. 여러 가지 러닝 파생 상품들이, 상품이 아니구나. 파생 운동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저마다 도움이 될 텐데, 트레일 러닝 자체는 뭔가 그 발목이나 관절에,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좀 수월, 그러니까 운동적으로 좀 익숙하신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르고 내릴 때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죠? 관절 같은 좀 더 특히 준비 운동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레일 러닝도 괜찮다, 이렇게 9334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이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 달렸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 0417님, 우리 가족 투표 갔다가 다같이 스윗드라이브 들으면서 저녁 먹고 있어요. 저녁 친구는 역시 스윗드라이브. 감사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휴일인데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또 선거도 잘하시고 좋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잘 일해줄 일꾼 멋지게 탄생하길 바라봅니다. 강여울님, 휴일 저녁 꽉 채워서 즐겁게 잘 듣고 갑니다. 인디 안녕. 예, 여울님 안녕. 김은지님, 진짜 2시간 순삭이다. 뭔가 잘못됐다니까요, 인디. 아니에요.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진짜 여기는 중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시간이 엄청 빨리 가불어.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노래 다 머릿속에 다 마음속에 다 담아야 됩니다. 마지막 담을 노래는 오뉴와 이진아가 함께한 밤과 별의 노래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도로 상황은 원활합니다. 일부 돌발 구간만 주의하시면 되겠는데요.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방향 지난 3터널 갓길에서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론 달성 2터널 갓길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반대 창원 쪽으론 성서 3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안성분기점 2-5차로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서울 도심 정체도 모두 풀리면서 전구간 수월한 흐름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문막 휴게소 갓길에선 공사하고요. 더 가서 이천 갓길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도 해인사 부근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0: KBS.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북극의 바다 얼음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답니다. 얼음이 녹아 북극 상공이 따뜻해지면 바람길인 Z기류가 크게 출렁이기 시작하고요. 그 폭이 커질수록 한반도의 여름은 극한 폭염과 극한 폭우 두 극단으로 치솟게 됩니다. 올여름은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지레 겁이 나는데요. 이해인 수녀는 여름일기라는 시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여름이 되기로 했다. 여름이 된다는 건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일하며 살아가는 것. 태양 아래 피어나는 삶의 기쁨 속에 여름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계절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태양과 땀과 빛까지 꽉 끌어안아 보는 것. 6월 한 달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영화 그리스 OST 중에서 들었습니다.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 존 외 출연진이 함께 부른 서머 나이트였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6월 3일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죠. 예, 강원도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는 19일 빠르다고 하고요. 6월이 됐죠. 예, 공식적인 여름입니다. 예. 올여름 역시 폭염 폭우가 지금 예고되고 있죠. 예. 피할 수 없다면 뭐 즐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즐긴다기보다는 뭐 견디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예,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날이었죠. 예,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많던데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길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쉘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6: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실즌 크로프트 서머 브리즈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3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김진남씨 나이 50에 대학원 입학해서 공부한다고 생고생 중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요즘 퇴근하면 늘 도서관 가는데 가서 이어폰으로 드림팝만 듣다 오네요. 크크크. 역시 공부하면서 몰래 듣는 라디오는 학창시절이나 지금이나 최고예요. 지금 이제 종강 앞두고 기말고사라고, 예, 기말고사 지금 보시지 않나요? 야, 시험 볼 때 진짜 뭐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들에 자꾸 막 눈이 가고, 예, 신경이 쓰이고 딴짓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1학기 마무리 잘 하셔야 되는데, 예, 김진남씨 그냥 주중에 하세요. 예, 그 뭐 가셔서 드림팝만 들으시다가 음악만 나오면 차라리 괜찮은데. 아, 중간중간에 또 막 드림 퀴즈도 있고, 예, 제 멘트도 있고 막 그래서 이게 사연이 소개가 되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자꾸 귀를 기울이게 돼요. 예, 별 내용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잘 안 된단 말이죠. 라디오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던데, 어떤 분들은 뭐, 예, 그냥 배경으로 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계셔서 아무튼 1학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고생이라뇨. 예. 그만큼 열정과 열의가 있으셔서 진학을 하신 거니까 뭔가 그 유종의미? 예, 아직 멀었나요? 그것도 좀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남 씨한테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4251님 삶은 달걀에 올리브유와 후추를 뿌려 먹으면 식욕 억제가 된대요. 놀라운 효과가 있을 거래요.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예상보다 더 배가 안 차서 놀랍다는 걸까요? 괜히 달걀 두 개 먹고 굶다가 입만 터졌네요. 달걀 두 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채소를 좀 넣으시고 고구마도 넣으시고 삶은 감자도 넣으시고 올리브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샐러드를 예, 만들어 드시면 훨씬 더 포만감이 더 있겠죠. 예. 달걀 두 개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한 끼 안 됩니다. 예. 최소한 한 6개는 드셔야 되지 않나? 예? 그래야지 좀 배 차지 않아요? 저는 그렇던데. 2630님 지난주에 보이는 라디오를 봤는데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예, 제 마음을 담은 곡 신청합니다. 아유, 아무 말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몰튼 아켓 Can't Take My Eyes Off You 신청을 하셨고요. 패트릭 스웨이지 She's Like the Wind까지 두 곡 듣죠.

2630님이 신청하신 몰튼 하켓,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리고 Patrick Swayze, She's Like the Wind 두 곡이었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성호 씨, 드림팝의 풀스가든의 레몬트리를 신청했었는데 레몬트리는 너무 많이 나갔다고 풀스가든의 다른 노래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노래라 너무 서운했답니다. 레몬트리 다시 신청해봅니다. 저 뒤끝 있나요? 기억이 나요. 예,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마 제 기억에는 선곡표에 레몬 저기 풀스가든의 다른 노래가 선곡이 돼 있었고, 때마침 이성우 씨가 레몬트리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끼워서 넣은 것 같아요, 이성우 씨를.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희루 씨처럼 그냥 계속 미세요, 한 노래를. 그러면은 그냥 나간다니까요, 언젠가는. 근데 또 이것도 못하시는 분들 계신다. 이거 괜히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한 노래만 계속 밀기가 좀 그럴 때도 있어요. 예. 아, 전혀 모르는 노래셨구나. 아이고, 죄송해라. 예. 오늘 전해드릴게요. 때마침 6344님이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요것도. 아, 때마침이 아니에요. 예. 때마침 또 6344님도 신청을 해주셔서 두 사람이 모이면은 신청곡이 나갈 확률이 더 커지죠.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죠? 아, 드림밥 때문에 우리 집 식세기는 무용지물이 됐네요. 꿈디 목소리 듣고 노래 듣느라 설거지 미루다가 지금 합니다. 신청곡 레몬트리요. 아유, 예. 식기세척기. 아, 그렇죠. 예. 이게 또 뭔가 이제 새로 이사를 하거나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예, 그럴 때 이걸 넣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 이게 넣으면은 왠지 잘 쓸 것 같은 그런 예감? 예. 하지만 막상 이거를 구비하고 나면 거의 무슨 그 이제 그냥 약간 창고 같이 그 안에 예, 뭐 이것저것 잡다한 거를 다들 넣어 놓으시더라고요. 아, 설거지는 뭐 손만만한 게 없죠. 예. 손으로 그냥 뽀득뽀득해서 내가 그거 때 없어지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게 물기 쭉 흘러내리는 거 봐야 이제 그때야 속이 시원한데. 아. 식세 한번 써 보시죠. 예, 뭐 접시나 뭐 이렇게 잘 닦일 수 있는 이게 식세기, 이것도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음식물이나 이 찌꺼기들 한번 이렇게 애벌 그걸 해야 돼요. 아니, 예, 초벌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애벌 저기 설거지를 한번 하고 물로 한번 헹구고 넣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안 지워져요. 예, 그리고 좀 이게 좀 찝찝하고 좀 그런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국그릇, 밥그릇 뭐 이렇게 복잡한 식기가 많이 없어서 그냥 접시 하나에 그냥 다 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시 이 식세기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데, 우리는 조금 이게 아주 강력 세척할 수 있는 게 좀 새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출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아유, 레몬트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자, 이성우 씨, 6344님이 신청하신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듣죠.

엘리어 스미스 미스 미저리 들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우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3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이주연 씨 점심에 평양냉면 먹고 왔어요. 이번이 두 번째 먹는 건데 이제야 좀 맛을 알 것 같기도 예, 슴슴하면서 구수한 메밀면이 느껴지는 사실 아빠가 평양냉면 좋아하셔서 다음에 오시면 모셔가려고 미리 답사간 거예요. 호불호가 나뉘는데 한번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면 정말 예,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 슴슴한 매력에 그래서 그 집마다 평양냉면 그 레시피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입맛에 맞는 집을 찾아가야 이것도 중독이 되는 거지 안 그런 데 가면은 그냥 한두 번 가고 말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김혜정 씨 중고 마켓에서 토스트기를 구매했습니다. 딱히 필요할 것 같진 않지만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무려 1년간 예, 눈팅만 하다가 드디어 샀네요. 후회는 없어요. 후회가 없으시려면 잘해 드셔야죠. 여기다가 많이 구워 드셔야지. 예. 아, 1년 동안 눈팅만 하셨어요? 1년. 그 정도로. 아, 혹시나 해서. 예. 아, 이걸 잘 쓸까 말까. 1281님. 아버지께서 오늘 항암 치료 받고 퇴원하셨어요. 아버지가 암 판정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힘겹더라고요. 요즘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단 몇 년이라도 건강히 계셔달라고요. 지금은 서울 가는 길인데 올라가는 길이 오늘따라 더 멀게만 느껴지네요. 그래도 드림팝 들으면서 가면 좀 낫겠죠? 늘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1281님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김민지 씨가 신청하신 브랜디 칼라일, 더 조크, 그리고 사라 맥락클란, 에인젤.

고품격 퀴즈 드림팝 트림 퀴즈. 오늘은 연산 퀴즈입니다. 30은 30의 한 배, 90은 30의 세 배죠. 그렇다면 60은 30의 몇 배일까요? 힌트 드립니다. 제니퍼 로페즈 Let's Get On Loud는 후렴구를 잘 들어보시면 오늘의 정답이 나옵니다. 요가로 두 배, 두 배, 두 배.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두 배, 2번 12배, 3번 22배.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 안 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유니클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제니퍼 로페즈 Let's Get Loud 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두배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밴 폴즈의 Still Fighting It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9시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각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개표 상황으로 향하면서 도로 위도 한결 차분한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선거일 공휴일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한산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현재도 주요 간선도로와 도로 도심 대부분에서는 정체 구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원활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출근길입니다. 평소 월요일 아침처럼 출근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간선도로 중심으로 정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해 주시고요. 내일 전국 곳곳에 소나기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2: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3: 콩디 안녕하세요.
4: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5: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1: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진짜 기뻐요.
6: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5: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3: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들려드렸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한 번에 합격! 백커스로 가자!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크리스 알렌 Better With You 들었습니다. 한보현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8119님, 여자친구와 100일째 된 날인데 말다툼하고 서먹서먹하게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네요. 아까 사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타이밍을 놓쳐서 속상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정식으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야겠어요. 그러게, 아, 오래가면 갈수록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말 사소한 걸로 다투게 된 건데 이게 일파만파로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번질 때도 있더라고요. 예. 어느 한쪽이 먼저 손을 내밀면 참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이게 참 힘들어요. 둘 다 막 이렇게 잠수 타고 먼저 얘기 안 하고 아 이러면 예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요. 늦게라도 먼저 혹시라도 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연락을 안 받거나 소위 익십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아니, 근데 8119님이 용서를 빌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는 또 좀 따져보고 싶네. 아니, 무조건 한쪽에서 용서. 그렇지 뭐 서로 다퉜으면은 서로 뭔가 이렇게 잘못한 거를 언지를 줬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못한 거를 시인을 하고 예, 이렇게 사과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 다른 거 뭐 상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다가 또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네가 먼저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예. 뭐 내가 말이 좀 심했다. 표현이 좀 격했다. 좀 흥분을 했다. 이렇게 그냥 내가 했던 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셔야지 상대방은 끌어들이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진정한 사과나 용서가 아니죠. 예. 그렇게 하면 아마 여자친구분도 그래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요 관계는 다시 한번 잠깐만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구나.

뛰어넘지 않겠습니다. 3693님, 화장실 가서 주식창 보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깨진 액정 고치는데 거금 들어갔네요. 배터리까지 새로 싹 갈아서 완전 새 것이 되긴 했는데 들어간 수리비 생각하면 속이 쓰립니다. 저는 요즘 막바지 실습 중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나고 다시 학원에서 공부합니다. 9월에 시험 잘 보려면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아, 주식 하시는구나. 그래도 숫자가 빨가면 뭐 이 정도는 지출할 수 있지 않아요? 파란색만 아니면 그 정도는 되시는 거죠? 예. 네. 아, 킬러스의 휴먼 신청을 하셨습니다.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까지 두 곡이에요.

킬러스 휴먼 3693님이 신청하셨고요. 콜드플레이어 Sky Full of Stars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세요. 6월 3일 수요일 밤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236님, 늦은 저녁 먹고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와...

여름 같아요. 새삼 시간이 참 빠르다 싶습니다. 왜 슬프지? 여름을 안 좋아하시나? 시간이 빨리 가서요? 슬프세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시간이 간다라는 게 뭐 슬프다라는 느낌보다는 참 더덥다. 네, 그냥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예.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 내 나이가 뭐 벌써 이렇게 됐구나. 거울을 보면서 어이구, 여기 주름이 이렇게 많이 생겼구나. 생각이 예전만큼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는구나. 예, 머리 회전이 많이 느려졌구나. 몸이 두탁해졌구나. 이런 약간 구체적인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은 또 그렇더라고요. 아유, 그래. 뭐,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서 뭐하며, 몸이 날렵해져서 뭐하며. 무기력해진 거죠, 저. 그런 느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시간이, 아, 그냥 흘러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늙겠구나. 아, 그냥 이러다가 언젠가는 생을 마감하겠구나. 예. 그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됐는지, 예, 이것도 좀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런 느낌이나 감정들을 좀 붙잡아야겠어요. 예, 그냥 가는 대로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0236님도 그 슬프다,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감정들 사이의 어떤 구체적인 느낌들을 예, 좀 느껴보시고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마냥 슬프다고만 생각하면 참 좀 그래요. 1504님, 딸이 스터디 카페에 가는데요. 일부 중학생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화가 난대요. 예, 천방지축 하루 강아지들이래요. 너도 옛날엔 그랬었어. 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어른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쵸?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어른의 개념이 도대체 뭡니까? 누가 누구를 어른이라고 그러겠어요? 예, 상대적인 거고 진정한 어른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른이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어떤 때는 좀 들고, 그냥 어린 마음으로 살면 안 되나? 예, 그냥 철없이? 그러니까 뭐 약간 비겁해지지 않고 폐 안 끼치고, 예, 뭐 그러면 그냥 어린 마음으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약간 철없는 것도 일종의 뭐 작은 매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이렇게 또 행세도 좀 하면서. Everything but the girl missing.

스카이의 캐롤런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3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미경 씨, 저 8시에 집에 들어왔는데요. 아,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제 나이 60입니다. 90 되신 아버지께서 일 끝나면 얼른 들어와야지 뭐하다 이제 오냐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게 복이다 싶기도 하고 저 행복한 사람 맞죠? Are you happy? 네. 아, 귀여우시다. 귀여우시다. 예. 야, 아버지께서 혹시 적적하셔서 그러셨던 게 아닐까요? 예. 사람이 집에 없으니까, 이제 또 옛날 생각도 나시고, 8시면은 90 되신 어르신한테는 늦은 시간이죠. 예. 일단 뭐 밖에 해가 이렇게 요즘 길어졌다고 해도 이제 일단 시간을 보고서 6시에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7시면 되는데 8시에 들어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아이고. 예, 좀 일찍 다니세요 정미경씨. 아니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뭐 회식 있거나 친구를 만나셔서 11시에 들어오시면은 까무러치시겠는데요. 이게 지금 아, 시원한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9024님 낮에 너무 더워서 올해 처음 선풍기 틀었어요. 시원하니 좋네요. 예, 올여름 또 얼마나 더울지 예, 가늠도 안 되지만 잘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이 워낙 그 더위에 약해서 건강 걱정도 되네요. 여름에는 제가 더 이해하고 양보해야겠습니다. 유독 더위 타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저는 여름생이어서 더위를 그렇게 타지는 않았어요. 타지는 않았는데 예. 확실히 나이를 먹었고 예, 이제 더워요. 이제 많이 덥고 땀을 좀 흘리고 나면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예, 이렇게 기력이 좀 쇠했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미경 씨도 계시고 정미경 씨 아버님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더위 탄다고 기력이 쇠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니 뭐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예, 90 이사님한테도 예,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경민 씨가 신청하신 리차드 샌더슨 리얼리티 그리고 모리스 알버트 필링스

모리스 알버트 Feelings 들었고요. 그 전에는 김경민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리차드 샌더슨 Reality.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3일 수요일 밤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류석진 씨, 형님 안녕하세요. 미국 켄터키에서 사연 보내던 류입니다. 기억하시나요? 한국 복귀해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문득 드림팝이 생각나서 듣고 있어요. 언제 들어도 좋네요. 제 인생 노래 짐 크로치의 I Got a Name 신청합니다. 기억납니다. 예, 그 도로 주행 관련 일을 하셨던 분 같은데 복귀하셨군요. 예, 치킨도 많이 드셨나요? 켄터키로 죄송합니다. 아니 짐 크로치의 곡이 인생 곡이면은 저보다 형님 아니에요?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 저보다 형님이실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아무튼 자주자주 와주세요. 예, 짐 크로치 I Got a Name.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오다!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네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수요일 밤 끝곡 Rufus Wainwright Across the Universe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0: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며 지금의 자리까지 도착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어떤 선택은 뒤늦게 아차 싶을 정도로 후회되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앞두고 지나치게 신중해지거나 자신감이 없어 망설일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애초에 완벽한 선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택한 후에 나의 선택을 믿는 게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선택에 의해 성장한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뒤돌아 후회하지 말고 내가 한 선택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윤종신의 환생 7470님 신청곡으로 6월 3일 수요일 유지원의 밤우리진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1634님께서 저는 선택하고 늘 후회하는 스타일이라 선택할 때마다 힘들어요. 앞으로는 제 선택 한번 믿어볼게요. 결정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또 내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소심한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양승구님, 오늘부터 오후 근무라서 운행하면서 경청할게요. 좋은 음악 감사드려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오후 근무라서 좀 늦게 퇴근하실 순 있겠지만 밤그대와 함께 하시는 건 좋은데요.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빰빠라밤. 세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포가토와 소금빵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음료와 디저트 보내드립니다. 밤그대 공지사항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우리 밤그대 가족들 2026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알차게 채우시라고 상반기 특집 2026 나를 돌아봐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상반기 정리하면서 하반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부터 잘한 일, 후회되는 일, 그리고 남은 2026년 하반기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바라는 일도 보내주세요. 밤그대 홈페이지 오시면 2026 나를 돌아봐 게시판 만들어뒀습니다. 여기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인절미 컵빙수 보내드릴게요. 특집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데이식스의 노래 황희정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좋다 표경이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바로바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문자 샵 1061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고요. 오늘 맛있는 아포가토와 소금빵 세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4931님 축하해주세요. 방금 막내동생이 넷째를 낳았어요. 그것도 아주 이쁜 쌍둥이 공주요. 우리 막내 나이가 올해 42살인데 저출산 시대 이 정도면 진짜 애국자 아닌가요? 쌍둥이 낳은 막내에게 고생했다고 건강하게 잘 키우라고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쌍둥이 공주. 근데 정말 막내 동생이면 4931님께는 아직 아기 같을 텐데 아기가 또 아기를 이렇게 낳았네요.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쌍둥이 키우는 게 참 쉽지는 않다고 익히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걷어주겠죠? 일을요? 5295님 오늘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조심조심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오래 기다리실까 마음 쓰였는데 현장에서 바로 배려해 주셔서 투표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차분하게 한 표를 행사하시면서 마지막 투표일지 모르는데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참 고맙다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 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겠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는 게 참 감동입니다. 와, 그리고 5295님도 오늘 효도하셨네요. 빅뱅의 하루하루 신은

이승철의 아마추어 홍정환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빅뱅의 하루하루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이 기분으로는 도저히 그냥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누굴 갑자기 불러내기도 좀 그렇고 혼자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방황하고 있을 그때였다. 혼술, 혼영, 혼밥까진 해봤지만 혼노래방은 처음인데? 쭈뼛쭈뼛 눈치를 보며 커다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더니 다른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복권을 사려고 뽑아둔 현금으로 동전을 차르르 바꿔 비어있는 방으로 향했다.

동전을 좁은 구멍으로 하나씩 밀어넣을 때부터 바닥을 쳤던 기분이 조금씩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했다. 오늘 회사에서 선배에게 심한 질책을 들었다. 중요한 일처리였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지만 나중에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후에도 선배는 나에게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선배에게 당당하게 아까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배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솔직한 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꾹 눌러뒀다. 내가 매번 이러니 선배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 자신이 자꾸만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 맞다. 그나저나 첫 곡은 뭘 부른다? 노래방이 너무 오랜만이라 첫 곡 선정에 매우 신중해진다. 요즘 나오는 신곡들은 전혀 몰라서 예전 노래들을 뒤적거리다가 아, 그 노래가 있었지? 가벼운 락발라드를 2절까지 완창하고 나니 노래방을 줄기차게 다녔던 그 시절의 감각이 갑자기 깨어난 걸까? 부르고 싶은 노래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점점 흥이 오르기 시작했고 노래에 한맺힌 사람처럼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혼자서 연달아 한 10곡쯤 불렀나 보다. 난 사실 쑥스러움이 많은 성격이라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함께 가지 않는 한 뒤에서 조용히 탬버린만 치면서 분위기만 맞추거나 잔잔한 노래가 연이어 나올 때 그때 슬쩍 마이크를 잡고 애창곡 한두 곡 정도 부르는 게 전부다. 근데 오늘은 완전히 나만의 동무대가 펼쳐졌으니 나도 모르게 흥이 잔뜩 올랐던 모양이다. 그래도 마지막 곡은 합창이어야 제맛인데 혼자 열창하고 있으니 좀 쓸쓸하긴 했지만 아까의 울적했던 기분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에선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이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노래방으로 바로 달려면 되겠구나 싶어 고성능 방패 하나를 장착한 듯 마음이 든든해졌다.

티얼스 소찬휘의 노래였습니다. 따라 부르신 분 있으신가요? 예, 운전하시다가 예, 혹시 따라 부르신 분은 바깥에 들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소영님, 우리 남편이랑 큰아들이 둘 다 노래방 가는 게 취미인데 언젠가는 각각 따로 가서는 노래방에서 만난 적도 있어요. 와, 두 분 진짜 노래방 사랑 대단하십니다. 근데 확실한 건 둘이 같은 방에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 예, 취향은 좀 다르신가 봅니다. 2451님, Tears,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떼창하는 노래예요. 이 곡에 이어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이 곡도 친구들과 탬버린 치며 부르던 생각나요. 20대 때 친구들이랑 같이 듣고 싶네요. 그쵸. 아, 이런 노래들이 이제 추억이 됐다니. 시간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생각이 켜진 밤 사연자님,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순 없죠. 근데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안 풀고 계속 쌓아두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 하나쯤 갖고 있는 게 좋은데 오늘에서야 제대로 찾으셨네요. 노래방이 어쨌든 소리를 마음껏 지를 수 있어서 마음속의 울분들을 토해내기 딱 좋잖아요.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으면 스트레스 쌓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마이크 빌려드릴 테니까요. 앞에선 대놓고 말 못했지만 나를 화나고 열받게 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는 분들 속 시원히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뒷일이 걱정되시면 익명 요청해 주시고요. 직장 상사, 후배, 남편, 아내, 아들, 부모님, 친구, 동생, 옆집 아저씨 다 좋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은 꼭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쌓아둔 감정 있으면 오늘 다 풀고 가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861님 신청곡 어반자카파의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 들려드릴게요.

김건모의 미안해요. 황현성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어반자카파의 그때의 나, 그때의 우리였고요. 유지원은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에서 정말 정말 나를 너무 열받게 한 누군가에게 할 말을 하는 시간 제가 마이크를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어떤 일이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셨는지 다 풀어보시죠. 7098님 오늘 혼자 영화 보러 갔는데 뒷자리 앉은 분이 발로 계속 제 의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소심해서 말 못한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 영화 보시는데 거기서 목소리 높이면 또 피해주는 거니까 꾹 참긴 했는데 다음부턴 진짜 그러지 마세요. 와 이거 진짜 열받는데요? 근데 이건 정말 너무 매너가 없고 모르고 그랬다면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기가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앞좌석을 찬다는 걸 모르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러든 말든이라는 태도를 가진 분일 수도 있고 한데 둘 다 조금 열받습니다. 아, 둘 다 열받아요. 근데 모른다면 좀 진짜 알려드리고 싶네요. 1720님 식당 사장님들 공깃밥 추가하면 자꾸 저한테 갖다 주시는데요.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제 앞에 있는 친구가 날씬해 보여도 대식가라 밥을 많이 먹어요. 다음엔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같이 일행이 갔는데 공깃밥을 추가해서 갖다주면 묻지 않고 누군가의 자리 앞에 갖다 놓는 경우가 꽤 있죠. 뭔가 추가를 했을 때 공깃밥이든 뭐 면사리든 반찬이든 네, 꼭 어떤 사람 앞에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 선입견 갖지 말아주세요. 0316님 과장님 1년째 저의 차를 공짜로 얻어타시면서 커피 한 잔, 과자 하나 안 사주시는 거 양심 없지 않나요? 상사라 어쩔 수 없이 태워드리지만 요즘 기름값도 올라서 부담되는데 커피라도 좀 사주세요. 아니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하시네. 진짜 기름값 비싼데 저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매번 뭐라도 이렇게 조그만한 거라도 좀 드리거나 아니면 밥을 좀 사드리거나 할 텐데 입 싹 닫고 1년째 그냥 차만 얻어 타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하신다. 뭐 고가를 더 잘 주시거나 그러지도 않으실 것 같네요. 네 그래서도 안 되지만

0: 아무것도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과장님 듣고 계신가요? 이런 분들이 꼭 일찍 주무세요. 4742님 경비 아저씨께 한마디 드립니다. 분리수거하려고 나갔는데 저만 너무 뚫어져라 감시하시던데요. 아, 그렇게 계속 보시면 부담스럽다고요. 저 분리수거 잘한다고 자부하는 1인인데 다음부턴 걱정 놓으시길 바래요. 4742님께서 왠지 분리수거를 대충 하게 생기셨나 봐요. 어떻게 생겨야 그런 의심을 받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뭔가 되게 불량스러운 느낌을 주셨나? 왜 그분만 그렇게 보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또 의외로 이런 분들 중에 엄청 꼼꼼하게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보면은 분리수거할 때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고 전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제 대충 나오시는 분들인데 되게 꼼꼼하게 또 분류를 하십니다. 임지은님, 요즘 날씨가 좋아서 환기를 자주 시키는데 꼭 담배 냄새가 올라와요.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어서 문 여는 건데 담배는 흡연 장소 가서 피우세요, 제발. 환기시킬 때마다 담배 냄새 들어올까 봐 두려워요. 맞아요. 이게 진짜 저층 사시는 분들 정말 이 창문 열면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지.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안방일 수 있고 또 아기가 있는 방일 수도 있는데 흡연 장소에 가서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익명님, 부장님 본인 대신 야근할 일만 있으면 권대리가 있어서 우리 회사 미래가 밝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근 부탁 좀 할까? 내가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이러시는데요. 저 말고 다른 직원도 많은데 왜 자꾸 저만 시키냐고요. 아니 부장님, 그러니까 자기 일을 떠맡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야근이 필요할 땐 다 하지만 아니 본인 일을 떠맡기는 건 이건. 그리고 왜 익명님께만? 익명님이 계속 일도 잘하시는데 자꾸 들어주니까 또 만만하게 보시는 거 아닐까요? 이러면 더 고마워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계속 시킨다니까요. 참 한번 진짜 진지하게 말씀을 좀 해보시죠.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제로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 제로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1: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엑소의 으르렁 1부 끝곡이에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줄리엣의 기다려 늑대 2991님 신청곡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6월 3일 수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위치스의 떴다 그녀. 4인조 밴드 위치스는 2000년 강변가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데뷔했고요. 2002년 1집 앨범을 발표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노래가 바로 위치스의 데뷔곡인데요. 특유의 밝은 분위기 때문에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응원가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2024년엔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 OST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에 밑줄을 그어볼게요. 너무나도 기다렸던 네가 와서 좋아.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톨킨의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을 실사화한 3부작 영화 반지의 제왕. 이 작품은 뉴질랜드 출신의 영화감독 피터 잭슨이 연출했는데요. 2001년 첫 시리즈인 반지 원정대를 시작으로 두 개의 탑, 왕의 귀환까지 모든 시리즈가 압도적인 스케일과 작품성으로 인정받았고요. 절대 반지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프로도와 반지 원정대가 모르도르 운명의 산으로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나의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소.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윤희철의 에세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정답일 거야 중 한 구절입니다. 결국 여행이란 먼 곳을 다녀오는 일이 아니라 낯선 풍경을 통해 나 자신을 조금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체감한다.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에 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위치스의 떴다 그녀, 크라잉넛의 서커스 매직 유랑단, 김장훈의 난 남자다 였고요. 대사에 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영화 반지의 제왕 반지원정대 OST에서 애니아의 May It Be, 마크 이스암의 A River Runs Through It, 시크릿 가든의 Song from a Secret Garden이었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김동률의 출발,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이소은의 오래오래, 이수영의 그리고 사랑해 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선희의 여우비.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 제이워크의 여우비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사람들이 말하는 동안의 비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기본은 이 세 가지예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생각하는 것.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들이 우리의 외모에 꽤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참가자 2,000명을 상대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게 해봤는데요. 저 사람은 고민이 많은가 봐요. 저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행복해하네요. 저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나 봐요. 와 같은 평가들이 대부분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확률을 숫자로 계산을 했더니 무려 87%나 됐대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의 나이를 더 어리게 봤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느끼며 사느냐가 오늘의 나를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떤 물음표를 띄우고 계세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1: Hey,

6월 3일 수요일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 이효리의 You Go Girl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 중이실까요? 오늘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뭐였을까요? 뭐 먹지? 라는 생각들 당연히 하셨을 것 같고 오늘의 물음표에는 이것도 당연히 있겠죠. 투표.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투표가 몇 시까지야? 라는 분들을

0: 를 위해 얘기 드리면 오늘 저녁 6시까지입니다. 신분증 들고 투표소로 가시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젊게 사는 비법, 동안 비법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또 잘 웃는 사람들,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호기심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너무 과거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젊게 사는 것 같고 동안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호기심 잃지 마시고 설렘을 하루에 한 가지 정도 만들면서 웃으면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바람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잠시 후에 커피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커피 선물 나누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신청곡 데이로 꾸며질 예정이에요.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디 이본입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양 가구박람회.

오늘 하루 어때요? 시원한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커피 향이 나서 기분이가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3010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출첵합니다. 신랑이 너튜브에서 봤다면서 등갈비찜을 해달래서 마트로 장보러 갑니다. 콩디. 요즘은 레시피가 좋아서 웬만한 건 뚝딱 한답니다. 저 아무래도 엄마 손을 닮았나 봐요. 어머님의 유전자를 지니고 계신 듯합니다. 3010님. 그리고 요즘 너튜브 보면 진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근사한 맛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김혜영님, 저 오늘 생일입니다. 친구 문자 받고 알았습니다. 친구 문자 받고 알았어. 생일 축하한다면서 케이크랑 영양제를 톡으로 보냈더라고요. 어릴 때는 인형 같은 거 선물 받고 그랬었는데 영양제를 받을 나이가 됐습니다. 은경아 고마워 사랑해 하시면서 김혜영님 보내주셨습니다. 혜영님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콩디 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소. 몸이 자꾸 아파서 물어봤더니 운동 부족이라고 하네요. 걸어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의 체력이라고 합니다. 웃긴데 안 웃겨요. 오늘 아니 내일부터 몸 관리 좀 해야겠습니다. 5712님 보내주셨어요. 이 운동 부족이면은 쉽게 피로함을 느끼죠. 그리고 뭐 어깨 목도 굉장히 뻐근하고 근력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체중이 는다거나 체지방이 좀 증가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하루 뭐 20분? 30분 정도 걷기?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작은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5712님 보내주셨습니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민혜경의 그대의 모습은 장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민혜경의 그대의 모습은 장미였습니다. 이수정님, 여름만 되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은 건 왜일까요? 더우니까? 저 지금 미용실 갑니다. 콩디. 마틸다처럼 똑단발 할 겁니다. 어우, 요거 잘 어울리기만 하면 굉장히 고급지고 세련되죠. 이수정님. 이미지 변신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동대문입니다. 오늘도 라라랜드를 친구들과 모여서 듣습니다. 톡톡 튀는 이분 씨가 재미있게 진행 잘한다고 추천했습니다. 늘 편한 방송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윤남성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7152님이 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싸울 때마다 저금통에 만 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저금통 꽉 차면 열어서 맛있는 거 사 먹자 했었는데 오늘 열었더니 40만 원이 넘네요. 40번은 싸우셨다는 얘기네요. 너무 자주 싸웠나 싶어 급 반성하는 중입니다. 여보야, 우리 정신 차리자.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시면서 7152님이 보내셨어요. 이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싸움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만 원이 모였다는 건 계산해 보면 적지 않은 횟수예요. 적지 않은 횟수의 다툼이 있었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동안 함께 살면서 계속 관리를 이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분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랍니다. 김구름님, 콩디, 저 피아노 학원 가고 있습니다. 친구네 언니가 피아노 학원을 열었는데요. 제가 관심 있다고 했더니 반값에 해주신 데서 가고 있습니다. 어우, 바로 가야죠. 어릴 때 형편이 안 좋아서 친구들 피아노 배우는 거 부러워만 했거든요. 나이 마흔에 소원풀이 하러 갑니다. 너무 떨려요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으셨으면 꽁꽁 감춰두셨으면 이렇게 떨리실까요? 김구름님, 용기 내셔서 아주 이쁩니다. 뭐 나이야 상관없고 소원풀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구름님의 사연을 전해드렸고요. 1746님, 출첵합니다. 밭에서 신랑이 갖고 놓은 열무, 단배추를 다듬으며 듣고 있습니다. 저녁에 시원한 물김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물김치 하나 잘해두면 여름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국수 넣고 김치말이 국수도 해먹을 수 있고, 그렇죠? 1746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다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사연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피노키오의 다시 만난 너에게, 모자이크의 너의 사고방식, 이렇게 두 곡을 묶어봤습니다.

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라는 문자를 쓰고 계실까요? 라디오에서 꼭 나왔으면 하는 노래가 있으세요? 그럼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은 신청곡 데이로 함께합니다. 아우, 나는 그 노래가 좋은데 콩디가 언제쯤 틀어주려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들으면 딱 좋겠다 싶은 그런 노래들 있으시죠? 저 콩디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들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은 선물로 말이죠. 시원하고 달달한 레모네이드 20잔을 채워왔습니다. 노래가 소개된 분들 중에 뽑아서 선물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엔 신청곡 데이. 오늘 첫 곡입니다. 조은양님이 오늘도 콩디만 기다린 사람 저요. 나를 기다렸어. 라디오를 사랑하는 라디오 피플이지만 라라랜드가 제 마음속 1등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양님. 사랑을 담아서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신청합니다.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우리 조은양님이 듣고 싶다고 원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콩디는 즉흥 여행 좋아하십니까? 아, 저 이런 거 좋아하죠.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거기 한번 가볼까? 그럴래? 가자! 렛츠고! 이런 여행 좋아합니다. 이주경님, 신랑이랑 애들이랑 외출했다가 급으로 온천하고 또 급으로 고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신나하니까 저도 좋네요. 운전 중인 신랑 고맙고 사랑해 노래는 에즈원의 사랑 플러스 듣고 봐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놨고요. 황윤희님 베란다에 캠핑 의자 두 개 놓고요. 신랑이랑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오, 이런 로맨틱함 좋은데요. 꼭 어디 가지 않아도 이렇게 또 분위기를 만들면 되죠. 여유롭고 너무 좋습니다. 노래는요. 신랑의 최애곡 신청합니다. 모노의 넌 언제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에즈원의 사랑 플러스. 이어서 모노의 넌 언제나.

오후 4시부터 6시, 2시간 동안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고요. 오늘 수요일은 신청곡 데이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6192님이 아빠의 애창곡을 신청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변진섭의 새들처럼. 아빠는 엄마가 김한선 닮아서 좋아했고 엄마는 아빠가 변진섭 닮아서 좋아했대요. 아주 천생연분이에요. 그리고 5575님을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도 러닝합니다. 신나는 노래 틀어주시면 속도를 좀 내볼까 합니다 하셨어요. 진주의 난 괜찮아 이 노래 신청하셨네요. 그래서 변진섭의 새들처럼 그리고 이어서 진주의 난 괜찮아 이렇게 두 곡 감상하고 오겠습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0: 가입비부가세 별도.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7: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카,
9: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뭐니 해도
10: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1: 카베페 주문.
10: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1: 카베페 주문.
12: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3: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역시 좋은 노래들과 함께하면 더더더 시간이 순삭이에요. 김인경님, 아버님 먼저 떠나보내고 시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신랑이랑 같이 모시고 남이섬 갔다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많이 웃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간 될 때마다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어요. 노래도 신청해 봅니다. 윤상, 김현철의 사랑하오. 김인경님이 문자 주셨어요. 오늘 이 곡을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2부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라방 엄향민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 사는 엄향미예요. 매일 혼자 듣다가 오늘은 딸아이 간호 실습하는 곳에 데려다주며 처음으로 같이 듣고 있어요. 저희 딸이 1학년 때 간호과 공부하기 힘들다며 자퇴한다고 징징거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4학년이 되어서 간호 실습을 나가고 있네요. 우리 딸 김가연, 고생 많았어. 엄마 아빠가 표현은 잘 못했지만 늘 내 뒤에서 응원하고 대견해하고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줘. 사랑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힘낼 수 있게 같이 응원해줘요. 콩디 감사합니다.

2부 첫 곡으로 만나봤습니다. 가오의 시작 들어봤고요.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의 라방 엄향민님이 꿈에 주셨습니다. 중간에 눈물 버튼이 살짝 눌렸는데 어우 바로 또 AI로 돌변하셨습니다. 오늘 마이크 빌려가신 향민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뭐든 진심이면 그거에 딱 몰입이 되면 눈물 버튼이 확 눌리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우리 향민님 오늘 목소리로 꾸며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도 응원 열심히 해드릴게요.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0: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스토리를 전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면 울컥하시는 것도 저는 솔직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도요 신청곡 데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선물로 시원하고 달달한 레모네이드 20잔을 채워왔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람과 재능을 닮은 새롭에선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누구 없소 듣고 왔습니다. 김경민님이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가수 한영애님이 올해 50주년이라고 합니다. 콩디와도 50년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애 누구 없소. 우리 김경민님 덕분에 멋진 곡을 또 들어봤습니다. 홍볼리라는 분이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뽀니 언니, 라라랜드 들을 때마다 궁금했는데요. 언니는 라라랜드 몇 번이나 보셨어요? 영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습니까? 저는 라라랜드에서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Another Day of Sun. 이거 고속도로 오프닝에 나왔던 노래죠. 이 영화 시작할 때 아주 꽉 막힌 그 LA 고속도로 그 위에서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아주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에너지 있는 장면. 이거 아주 또 대박이죠. 요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보내주셨고 저는 이 라라랜드 네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이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일단 좋았고 엠마 스톤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화를 만났지만 보면 볼수록 와, 이 에너지 기분 좋아지는 이끌림에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제가 라라랜드에서 뽑은 제 나름의 명장면은 맨 마지막이 아닐까 싶어요. 엔딩 장면? 대사 없습니다. 그냥 음악만으로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참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미아가 미소를 짓고 있고 세바스찬이죠? 이 엔딩의 그 눈빛. 그 눈빛과 미소를 교환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장면이 저는 아직도 가장 뇌리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불리님이 보내주셨어요. 참 신비하고 기분 참 좋다. 마법 걸린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라라랜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1319님, 콩디 최근에 뻐꾸기 우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뻐꾸기? 못 들어봤네. 창문을 열었는데 뻐꾸기가 우네요. 소리가 세상 정겹습니다. 콩대한테도 들려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노래는 듀스의 여름 안에서 신청합니다 하셨고 이선주님은 콩디 저는 클론의 도시탈출 듣고 싶어요. 주말 언제 와요?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요 하시면서 이선주님 보내셨어요. 휴식을 굉장히 원하고 계신 듯합니다. 노래 두 곡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듣겠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이어지는 곡은 클론의 도시탈출.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은요 신청곡 데이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엔 신청곡 데이 오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벌써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나 휴대폰 번호 네 자리가 있다면 선물방으로 가셔서 선물 받을 연락처 남기시는 거 잊으시면 아니됩니다. 임지연님 신랑이랑 애들 데리고 키카 왔습니다. 콩디 키즈 카페를 줄여서 키카라고 하신 것 같죠? 회사 쉬는 날에는 무조건 키카에 가야만 한답니다. 아니면 애들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가야만 해. 애들 데리고 노는 건 아빠 몫이고 저는 우아하게 우아하게 커피를 마십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신청해요 콩디 하셨고 황주엉님이 주셨습니다. 오, 이름 한번 들으면 안 잊혀질 만한 이름이네요. 귀엉님. 이모님 제가 23살이던 시절에 이모님이 나왔던 드라마를 보며 사랑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 사랑에 빠졌어. 드라마 장면 중에 스피커 앞에서 춤추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말 드라마였었죠. 생각이 나네요. 그때를 떠올리며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이번에 킬링 타임을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준비했고요. 이어서 킬링 타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두 곡을 전해드리고 저희 보는 어떤가요로 다시 찾아올게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얼마 전 백수가 됐다. 10년간 몸 바쳐 일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됐다. 물론 이런 일을 예상 못했던 건 아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눈치챈 선배들이 하나둘 이직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회피형 인간답게 모른 척했다. 야,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왔어야지. 이게 뭐냐? 10년 다닌 회사면 뭐 네가 사장 딸이야? 회사가 네 인생을 왜 책임지냐고. 너 이제 어쩔래? 친구들이 내게 주는 거라곤 잔소리밖에 없었다. 당장 내야 할 월세가 막막해서 결국 살던 집을 빼고 언니한테 얹혀 사는 신세가 됐다. 나랑 네 형부 둘 다 일하니까 밥은 알아서 챙겨 먹고, 먹고 나면 너 설거지 바로바로 해. 쌓아두지 말고. 세탁기 돌릴 줄 알지? 그럼 건조까지 싹 해놔. 그리고 조카 유치원 갔다 오면 간식 챙기는 거 잊지 마라. 너 공짜로 먹고 자기 쉬운 거 아니야. 억울하면 나가든가. 언니의 잔소리에도 며칠을 꼼짝 않고 방에 누워있었다. 회사에 다녀온 언니가 방문을 두드리면 그제야 기어나와 밥을 챙겨 먹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현실을 회피하는 나를 일으켜 세운 건 5살 꼬맹이 조카였다. 이모, 이모 일어나봐. 이모는 몇 신데 아직도 자. 나 마트 가서 뽑기 할래. 나 혼자 마트 못 가니까 이모가 데리고 가라고. 이모 지금 안 일어나면 엄마한테 전화한다. 나 조카가 깨우면 그제야 일어나 외출을 했다. 마트에 끌려가서 과자 사달라면 사주고, 봉지 까달라면 까주고, 이모도 먹으라며 입에 밀어 넣으면 아 하고 받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모, 사람은 햇볕을 받아야 되는 거야. 저기 꽃 봐봐, 예쁘지? 쟤네도 햇빛을 받고 큰 거라고. 근데 이모, 이모는 왜 우리 집에서 살아? 이모 때문에 집이 너무 칙칙하다고. 돈이 없어? 없으면 우리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안 준대? 이상하다. 우리 엄마 돈 많은데 왜 안 주지? 아니면 나가서 돈을 벌어. 왜 안 벌고 없다고 자꾸 그러냐고 이모.

오늘도 5살 꼬맹이 조카는 아직도 돈이 없어서 우리 집에 있는 거냐고 잔소리를 한다. 돈 버는 게 뭐

어떤 가위에 이어서 세븐틴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왔습니다. 라라 가족 우리 곽시연님의 이야기로 오늘 어떤 가요 꾸며드렸습니다. 어우 다섯 살 조카 이름이 김하윤인데요. 엄청나게 똘똘합니다. 그죠? 선물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희노애락, 기쁨, 또 화, 슬픔, 즐거움. 누구의 삶에나 찾아오는 감정인 것 같아요. 기쁜 날이 있기에 슬픈 날의 의미도 알게 되는 것 같고 슬픈 날을 지나왔기에 작은 행복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 곽시연님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좋은 날, 즐거운 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조카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난 우리 곽시연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준희의 눈 감아봐도 또 원준희의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이렇게 두 곡 감상하겠습니다.

0: 국토교 법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983님의 사연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보 누나. 친구가 단톡방에 라라랜드 초대 링크를 띄워서 놀러 왔습니다. 와, 참.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살맛 나네요. 종딩 시절에 누나가 하는 라디오에 사연이 당첨이 돼서 청바지를, 청바지 있었어. 맞아, 선물 중에 청바지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확 나네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하셨습니다. 좋아요. 자주자주 찾아와 주세요. 0983님 보내주셨고, 저도 그때 추억이 또 한 파트 생각이 나서 또 배시시 웃었네요. 감사합니다. 4794님,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다가요. 아이들 직접 케어하고 싶어서 16년 단위 회사 그만둔 지 3년 차입니다. 잘 지내다가도 문득문득 잘한 선택일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잘하고 있는 거겠죠? 콩디한테 좋은 말이 듣고 싶어서 청소하다가 급 문자 하나 보내봅니다 하셨어요. 4794님 보내주셨어요. 16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신 거예요. 3년 차이시고.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워킹맘들의 사연을 제가 매일같이 받고 있는데 이게 다른 일 못지않게 힘든가 보더라고요.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고 이런다는 게, 매일같이 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 이것도 우리 4794님에게 되게 행복한 그런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직접 케어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좀 큰 후에 다시 한번 일해볼까?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찾아보셔도, 차근차근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4794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이 되겠습니다.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제 마음이네요. 우리 라라가족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하고요.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이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보니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직원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신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놓으면 그게 바로 한편의 천일야화라고요. 미니 시리즈로 만들면 시즌제가 필요하고요. 소설로 쓴다면 12권짜리 대하소설도 모자랄 거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흘린 눈물은 태평양도 넘칠 만큼 많았고요. 내가 한 사랑은 태양도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내가 견디는 시간은 시대극 수준의 고난 서사였고요. 내가 느낀 외로움은 세계문학 전집의 분량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도 나고 가장 많이 참고 견딘 사람도 나라는 사실. 조금은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자기 삶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마이클 부블레와 다이애나 크롤이 함께 부른 노래죠. Alone Again으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 없으면요, 세상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게 내가 중심이긴 하지만 내 주위에도 무수히 많은 우주들이 역시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 멋대로 운행을 해서는 안 되고요. 내일 같이 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팝스 프리덤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참여 방법은 우선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 드릴게요. 알 이루시아께서 H7로 끝나는 그대, 팝스 프리덤 애청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OH로 시작해서 공구로 끝나는 그대는 삶의 여백의 공간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워주는 팝스 프리덤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정말 좋은 표현으로 보내주셨어요. 음반이요, 약 4만 장 정도 있는데 아내가

반반 때문에 이사 가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온 집안이 음반인 거네요.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4만 장 중에서 앞으로 신청곡 한 곡 한 곡씩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숀 만다스의 스티치스 하고요. 라브와 트로이 시반이 함께 했어요. I'm so tired.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오래오래 가슴에 남아있는 노래들이 있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의 거리와 공기, 그때 내 모습까지 함께 떠오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바로 그 추억의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79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도나 서머의 핫스터프입니다. 도나 서머는 1970년대 디스코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디스코의 여왕으로 불리던 가수죠. 하지만 1979년은 이미 디스코 열풍이 정점에 달하면서 일각에서는 디스코는 지루하다라는 반발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어요. 도나 서머는 그녀의 명콤비 프로듀서 조르조 모르도와 아주 영리한 돌파구를 찾아냈는데요. 바로 디스코의 강렬한 록을 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록밴드였던 두비 브라더스와 스탠리 단의 멤버였던 기타리스트 제프 스컹크 박스터를 참여시켜 짜릿한 일렉 기타 연주를 불어넣었어요. 이 과감한 시도 덕분에 도나 서머는 이듬해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여성 록 보컬 퍼포먼스상의 초대 수상자가 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1979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 1위 곡 도나 서머가 부릅니다. Hot Stuff.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밥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곡은 도나 서머의 핫스토프였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밥 먹는 배 따로, 간식 먹는 배 따로 있다. 분명 배부르게 식사를 했는데도 달콤한 디저트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그리고 일이나 공부에 몰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말도 절로 나오죠. 당 떨어졌어. 그럴 때 카라멜 한 조각,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달달한 간식들은 작지만 꽤 든든한 위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듣기만 해도 입안 가득 달콤함이 퍼지는 간식 같은 노래들 준비했어요. 수잔 베가의 카라멜, 존 피자랄리의 캔디, 에밀리아의 라이크 초콜릿. 세 곡 나란히 들어보시죠.

그 노래, 그 가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러브 발라드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이 오늘 그 노래, 그 가사의 곡입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헤어져 하루하루 나는 천천히 미쳐가요. 수화기 너머로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고통이 멈추지는 않네요. 당신을 다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영원이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나는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마음이 부서지더라도 나는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나는 모든 시간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려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당신은 정말 모르시나요? 당신은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이 사랑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걸 걸어보겠어요. 당신은 정말 모르시나요? 당신은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나는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소개해드린 가사는 리처드 막스의 노래였어요. Right Here Waiting이었습니다. 이 곡은 리처드 막스가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영화배우 신시아 로즈가 영화 촬영을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그리움의 감정을 담아 부른 노래라고 알려져 있죠. 어쩌면 기다림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계속해서 노래 이어드리죠. 크리스트버그의 Light in Red, 폴라 압둘입니다. Rush Rush.

크리스티버그의 Ride in Red, 폴라압둘의 Rush, Rush 듣고 왔습니다. 쿠바 음악가 카를로스 푸에블라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아스타 샘프레, 영원히 언제까지나는 라틴 아메리카 저항음악의 상징과도 같은 곡이에요. 쿠바 혁명의 핵심 인물이었던 체 게바라에게 바치는 헌사의 노래거든요. 들어보시고요. 역시 쿠바의 전설적인 그룹입니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찬찬 이어드리죠.

카를로스 푸에블라의 아스타 샘프레, 영원히 언제까지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찬찬 듣고 왔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거스르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유난히 아침마다 떠오르는 해가 반짝거리고요. 늘 보던 사물이 달라 보이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젊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나이와 세월을 잊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 사랑으로 오늘도 어제보다 더 화사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존 레논의 Oh My Love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말랑말랑 손으로 주무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이템인데요. 재밌는 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 단단하게 버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른도 가끔은 말랑말랑 힘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니까요. 마시고.

0: 2026년 6월 4일 목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아이유 마시멜로였습니다. 아, 오늘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목요일이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남아있긴 하고 월, 화, 수 정말 힘들게 보냈고 뭔가 수요일보다 더 중간에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요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날에 말랑이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말랑이를 저도 그 얼마 전에 저희 분장 선생님께서 뭔가 이렇게 이상한 걸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선생님? 하고 이렇게 꾹꾹 눌러봤는데 진짜 말랑말랑거리고 이렇게 만지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말랑이를 그래서 아, 와, 나도 갖고 싶다라고만 생각했지 가지고 있진 않은데 여러분들 말랑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요즘에 이런 뭔가 손에 쥘 수 있는 스트레스 푸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최근에 키캡 아시죠? 그렇게 키보드처럼 이렇게 따다다닥 소리 내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누를 수 있는 그 작은 키캡을 저희 아나운서 실에서 뭐 기념품 같은 걸로 나눠드리는 거를 하나 슬쩍 했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서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그 키캡을 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누르고 있는데 플라시보 효과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누르면은 왠지 뭔가 아, 진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소리가 좀 난다는 게 단점이어서 저도 말랑이 같은 거를 한번 장만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해소 아이템, 스트레스 해소 아이템이 있나요?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그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너무 옛날 얘기인데 골프공을 그렇게 손에 계속 쥐고 이렇게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셨어요. 뭐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뭔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거니까요.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제가 햄디가 여러분의 말랑이가 되어드릴게요. 저한테 다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저희 상쾌한 아침에 다 풀고 하루 상쾌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이곳들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2: 카페페 주문.
1: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2: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6: SM 1600-9300 1600-9300.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4: 하모니 렌트카,
15: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6: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던의 빛이 나는 너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배기명님께서요. 유원씨, 봉주, 봉주르 아니에요? 봉주. 잠이 안 와. 뒤척이다 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30분도 못 잤어요. 왜 이럴까요? 이러다 대상포진이 또 찾아올까 겁나요. 오늘은 꿀잠 잘 수 있도록 유원씨가 마법봉으로 뽀로롱 하고 외쳐주세요. 근데 이렇게 잠 못 들면 진짜 괴로운데, 그쵸? 대상포진 한번 걸리신 적 있으셨나 봐요. 아, 대상포진도 뭔가 이런 피로, 스트레스와 연관이 좀 있나요? 아, 어떡해요. 왜 진짜 그럴까요? 저희가 이게 새벽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잠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푹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카페인 멀리하라, 자기 전 휴대폰 멀리하라, 그리고 몸을 조금 힘들게 운동도 하고 좀 고생하면은 잠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근데 잠 못 잤던 적 저도 있었어서 너무너무 그 괴로움이 공감이 됩니다. 제가 마법봉은 없는데 뽀로롱 외쳐달라고 하셨네. 뾰로롱. 잠을 깨울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래서 참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게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잠을 깨워달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께서 이제 잠을 들게 해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밝게 해야 될지 좀 차분하게 해야 될지 그게 참 저는 고민이 돼요, 여러분. 근데 상쾌한 아침이니까 밝게 하고 싶고 그런데 아 이게 참 괜히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고 깨실까봐. 그래도 뽀로롱 해달라 하셨으니까 네 잘 주무세요. 뾰로롱. 0132님, 며칠 전 친구 생일이었어요.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친구인데 라디오 통해서 꼭 축하해주고 싶어요. 지수야, 늘 행복하자. 비주 누구보다 널 사랑해 신청합니다. 아, 지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또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우리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0132님의 마음도 너무 예쁘네요. 노래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비주 누구보다 널 사랑해. 그리고 치즈의 Mood Indigo 이어서 들을게요.

비주 누구보다 널 사랑해 그리고 치즈의 무드 인디고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3153님께서요. 제주에서 일하다가 1년 만에 집에 왔는데요. 왜 자꾸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또다시 제주로 가서 일해야 하지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응? 이게 이제 본가에 오셨는데 내 방이 없어졌다는 뜻일까요? 저 이 기분 알아요. 저도 이제 유학을 했잖아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방학 때마다 집에 오는데 제 방이 창고처럼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은 뭐 길면 1년에 한 번씩 집에 오면은 잘 데가 없어가지고 막 거실에서 이불 펴고 자고 막 그랬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1년 동안 그 집을 비워둘 순 없는 거니까요. 그쵸? 네, 그럴 때 기분이 참 묘합니다. 아, 내 방인데 왜 이렇게 창고처럼 쓰는 거야? 네. 그런 말씀이실까요? 제주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뭔가 집을 떠나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정말 잠깐 오신 걸까요? 아, 제가 너무 이 사연에 의문을 많이 갖나요?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3153님. 6646님, 굿모닝입니다. 요즘 농촌 인력이 너무 부족하네요. 아이들 맡길 곳이 없을 땐 신랑 혼자서 일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너무 힘든 시기랍니다. 어젠 퇴근 후에 소주 한잔 마시면서 한숨을 쉬는데 너무 속상하고 미안했어요. 아, 그쵸. 이게 정말 농촌에는 정말 인력 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해야 될 일은 할당량은 있고 일손은 부족하고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6646님 남편분처럼 혼자서 더 많은 일을 떠안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드실지 정말 상상도 안 됩니다.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내시라고 저희가 피자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상쾌한 아침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미카의 해피엔딩.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3년 6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5위와 2위를 만나볼 텐데요. 5위는 원조 초통령이죠.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입니다. 미니 4집 타이틀곡으로 B1A4의 리더 진영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2위는 원조 짐승돌 2PM의 하니뿐이었는데요. 뒷모습을 강조한 포인트 안무가 아주 핫했어요. 이 안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자,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B1A4 이게 무슨 일이야. 2PM 하니뿐.

유원이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13년 6월 1주차 뮤직뱅크 K차트 5위 비어네이포 이게 무슨 일이야 2위 2PM 한이뿐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한이뿐이 노래 들으시면 알겠지만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이야의 줄임말이네요. 그쵸? 2PM이 진짜 제가 그 중학교 때 2PM이 정말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당시에 막 짐승돌이라고 하면서 되게 막 근육을 많이 뽐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야 왜 이렇게 근육 빵빵해 막 이러면서 저는 좀 더 그 여리여리한 아이돌 같은 느낌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 이게 또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2PM이 엄청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정말 좋더라고요. 건강함이 느껴지고 뭔가 어떻게 포장하려 해도 잘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아무튼 오랜만에 B1A4 그리고 2PM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서용준님께서요. 한국어 어학당 친구와 통영여행 하기로 했어요. 이제 한국을 떠나서 고향인 홍콩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가는 길에 아쉽지 않게 하루는 동행하려고 해요. 한국어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 그리고 그분이 홍콩이 고향이시군요. 또 홍콩 하면은 저 아닙니까? 예, 제가 또 홍콩에서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분께서 고향이 홍콩이시라고 하니까 괜히 더 이렇게 친밀감이 드네요. 통영 여행 너무 좋죠. 저도 정말 가족들이랑 통영에 갔었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그때 바다가 파랗게 예뻐가지고 너무 좋은 추억을 쌓고 왔던 기억이 나고요. 음식도 어찌나 맛있든지 저에게 통영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해외여행도 너무너무 좋은데 국내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정말 명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 곳곳을 이곳 저곳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그때 갔었는데 이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홍콩 친구가 통영 갔을 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홍콩도 사실 바닷가가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국적인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이렇게 용준님께서 가이드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네요. 7605님 통통 튀는 목소리로 진행 잘 하시네요. 사연에 공감도 잘 하시고 에너지 넘치셔서 너무 좋아요. 전 늦깎이 취준생이에요. 정년까지 일할 생각으로 신중하게 구하고 있는 중인데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뭘 해야 만족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어렵네요. 간절하니 곧 구해지겠죠? 응원 부탁해요.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칭찬, 전 칭찬 너무 좋거든요. 감사하고요. 응원 보내달라고 하셔서 응원 보내드립니다. 근데요, 정말 참 우리 인생이 길잖아요. 저도 취준생 때는 진짜 하루빨리 취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막상 이제 일을 하고 나니까 일찍 일을 시작했으면 그만큼 더 오래 일한다. 정년까지 더 오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KBS에 입사를 했을 때 나름 조금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늦은 편이었는데 그때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어차피 정말 오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2년, 3년 차이 나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7605님께서 저도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하면 좋을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절대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나한테 더 잘 맞는 일을 찾아가는 그런 값진 시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찰떡같이 잘 맞는 직업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7605님 파이팅입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IOI의 벚꽃이 지면

아이오아이 벚꽃이 지면 듣고 오셨습니다. 새싹분이신데요. 1184님, 드디어 출산휴가가 시작됐어요. 일찍 일어나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독서하면서 방송 들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환영합니다. 1184님. 출산휴가? 출산을 우리 1184님께서 하신 걸까요? 뭐가 됐든 출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상쾌한 아침도 앞으로 쭉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웰컴 드링크 의미로다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5: 서울사이버 대학교.
7: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햄스터 DJ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는 정지숙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제이래빗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만나요.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팝송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연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연입니다. 오늘 감성적인 팝을 들으면서요. 유용한 영어 표현들까지 익혀보시죠.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으시면서 가사 예상해보세요.

번째, 난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죠. 두 번째, 당신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세 번째, 그냥 천천히 가요. 스페인 출신 아티스트 카를로스 아브릴 그리고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아멜리아 로지의 2024년 곡 Distance라는 제목입니다. Distance, 왠지 거리감에 관련된 가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미션 문장 이거였죠. 난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죠 라는 가사 잘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네, 퍼커션 소리가 좀 집중을 더 잘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I've been on this path to you. 이 가사부터 들으셨는데요. I've been on this path. 자, 어떤 곳에 있다고요? 길 위에 있대요. To you라고 했으니까 아, 나는 당신을 향한 길 위에 줄곧 있었죠. 라고 예, 완료 시제까지 반영을 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I've been on this path to you. 잘 이해되시죠? Don't know how we fought it in the past. 그리고 예전에, in the past,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fought 라고 과거 시제로 fight의 fought, 과거형이 잘 들렸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don't know, 모르겠네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 싸움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But I've been on my own for so long. 이 가사도 들으셨나요? I've been on my own for so long. 나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죠 라고 정확히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On my own이라고 하면 혼자서 내 힘으로 라고 해석되죠. 그리고 for so long이라고 하면 너무 오랫동안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I've been on my own for so long. 전체적인 해석 이해되시죠? 난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죠. Maybe it's time I wanted something deeper. 어쩌면 it's time 어떤 때가 된 것 같아요. I wanted something deeper. 내가 더 깊은 뭔가를 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참고로 이 문장에서 Maybe it's time I wanted something deeper 이처럼 wanted, wanted라는 과거형으로 나타낸 이유가 뭘까요? It's time you got some rest.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쓰이는 상황처럼 이때는 과거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젠 뭐뭐 해야 할 때 이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Maybe it's time I wanted something deeper. 어쩌면 내가 더 깊은 뭔가를 원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게요. 당신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아주 가까이에서 속삭이듯이 가사를 전달하고 있어요. You got me in a state of mind. 첫 소절입니다. You got me in a state of mind. 이 부분이 당신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라는 미션 문장이에요. 이 중에 a state of mind, a state of mind 이렇게 표현이 들렸는데 어떤 마음 상태라고 해석이 되죠. You got me in something 이라고 하면 당신은 나를 어떠어떠한 상태로 만들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직역을 해본다면 You got me in a state of mind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나를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게 만들었다 라고 되는데요. A state of mind라고 하면은 지금 이 가사 흐름상 왠지 뉘앙스가 복잡한 마음 상태 혹은 좀 뒤흔들린 마음 상태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I've been a little tainted in my ways. 이 중에 tainted 라는 표현이 들렸죠. 오염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in my ways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요? 내 방식들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I've been a little tainted in my ways. 나는 내 삶의 방식 속에서 조금 오염되었다 라는 직역이 가능합니다. 좀 순화시켜보면 나는 살아오면서 좀 상처를 받았다. 요 정도의 의미가 좋을 것 같아요. But every time I'm closer, just can't stay away. 이 부분은 좀 수월하게 해석되시죠? 하지만 every time I'm closer, 내가 당신에게 가까워질수록 I just can't stay away. 이처럼 I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Just can't stay away. 나는 멀어질 수가 없네요. Dance through the crowd. 사람들 사이를 헤치면서 춤춘대요. Just to find you. 뭐 하기 위해서요? 오직 당신을 찾기 위해서요. 네, 이렇게 차근차근 해석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미션 문장인데요. 그냥 천천히 가요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이제는 이 분위기에 좀 익숙해지셨죠? I want it all. 이 가사도 들으셨는데 I want it all. 나는 모든 걸 원해요 라는 뜻입니다. 네, 문맥적으로 당신과의 모든 걸 원한다 라는 말이겠죠? I don't want to forget this moment with you 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한 이 순간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라는 뜻이죠. I don't want to forget this moment with you. 이해되시죠? Just take it slow. 자,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셨을 겁니다. Just take it slow. 그냥 천천히 가요 라는 미션 문장이죠. 아주 짤막한 문장이었어요. Just take it slow. 그냥 천천히 가요. Cause I don't like the distance. 왜냐하면 나는 이 거리감이 싫으니까요. I don't like the distance. 그쵸? 이 거리감이 싫으니까 천천히 가요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대해서 좀 풍부하게 배울 수 있는 곡이죠. 그럼 함께 감상할게요. 카를로스 아브릴, 아멜리아 로지의 Distance. Bring it back tonight, cause I caught you my

그럼 집중해서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죠 라는 가사 뭐였나요? I've been on my own for so long. 차근차근 기억해내시죠. I've been on my own for so long. 이 문장이었습니다. I've been by myself for a long time. 이것과도 같은 문장이겠죠. 두 번째, 당신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자, 가사 속에서 어떻게 표현했나요? You got me in a state of mind. 이처럼 표현을 했어요. You got me in a state of mind.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You got me in a weird state of mind. 이렇기도 하겠죠. 좀 이상한 마음의 상태로 만든 거니까. 그리고 당신 때문에 I can't get you out of my head. 이런 상태가 된 거라고도 우리가 이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그냥 천천히 가요 라는 문장은요? Just take it slow 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Just take it slow. We can take out time. We can take our time. 이렇게도 외칠 수 있고 One step at a time. 네, 이 표현도 아주 유용하겠죠?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I've been on my own for a long. I've been on

0: on my own for so long. I've been on my own for so long.
1: 두 번째, 당신은 내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2: You got me in a state of mind. You got me in a state of mind. You got me in a state of mind.
1: 세 번째, 그냥 천천히 가요.
3: Just take it slow. Just take it slow. Just take it slow.
1: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4: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7: 유동 골뱅이.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7: 1544-8777. 아니, 보면...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회.

박사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햄디 굿모닝입니다. 카라 스텝 신청합니다. 신납니다. 저는 지하철 계단 오르기 운동 강추합니다. 나이 들면 하체가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하체 운동합시다. 그럼요. 하체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지하철 계단 오르기, 아, 생활 속 운동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카라 스텝.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5245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꼭두 새벽부터 누가 문을 두드려서 일찍 깼어요. 저희 아파트 복도에 창문이 있는데 바람이 불었는지 집 앞에 있던 화분이 깨져 있더라고요. 옆집에서 알려주려고 왔던 거였어요. 이미 깨버린 참, 이 노래나 듣고 싶습니다. 이채연의 낙! 아니 근데 화분이 어쩌다가 깨진 거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친절한 이웃분께서 알려주셨나봐요. 이미 깨버린 잠 더 깨봅시다. 이채연의 낙 듣고 올게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하지영님께서요. 유원님, 가비님 노래는 거 아시나요? 엄청 신나는데 틀어주세요. 가비의 브롬타키 신청합니다. 알죠 알죠. 우리 슈퍼라디오 가비 DJ 브롬타키

0: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까요? 김진희님께서요. 자취 중이었는데요. 한 달 동안 집 공사로 인해서 요즘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어요. 반 강제로 부모님이랑 새벽 등산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인생에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등산할 때 엄마 아빠랑 상쾌한 아침 듣고 있어요. 아이고. 한 달 동안 이게 초반에는 상쾌하고 좋은데 한 달 내내 이제 새벽 등산한다고 생각하면 살짝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얼마나 하시는지 후기 남겨주시고요. 진희님, 어쨌든 지금은 상쾌하다는 말씀이시니까 다행이네요. 등산 잘 마치시고요. 5141님께서는 제주 사라봉에서 언니랑 조카랑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신발 사진, 발 인증샷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이른 시간부터 높은 곳에 올라가 계신 것 같아요. 제주도 여행 가신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오세요. 오늘도 이렇게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신 김진희님 그리고 5141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운동 마치시고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아쿠아의 바비걸.
1: 하이야 바비.
2: Hi, Ken.
1: You wanna go for a ride?
2: Sure, Ken.
1: Jump in.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모든 관계엔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다.
1: 요원, 여기 여기.
2: 규순, 일찍 왔네.
1: 아니, 일하기 너무 싫더라고. 반차 쓰고 일찍 나와서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어.
2: 진짜? 그럼 나도 일찍 올걸.
1: 괜찮아. 근데 나 봐봐. 야, 나 코 안에 뭐 없어? 왜 이렇게 자꾸 코가 막히지?
2: 코 안에 뭘 보라는 거야?
1: 아니, 방금 아니, 코 풀었는데 거울 없어가지고 자꾸 뭐 들어간 것 같아. 여기 안에 봐봐, 여기. 나 코털은 안 삐져나왔지.
2: 야, 거울 줄 테니까 네가 직접 봐. 들어와 죽겠네, 진짜.
1: 에이, 10년지기가, 야. 들어올 게 뭐 있냐, 너를.
2: 야, 10년지기여도 내가 네 코딱지까지 봐야겠니?
1: 봐줘. 코딱지 안에 있는 혈관까지 다 봐줘.
2: 아우, 진짜.
1: 야, 근데 우리 올해도 여행 갈 거지.
2: 근데 나 올해는 너무 바빠가지고 연차까지는 많이 못 낼 것 같고, 가도 완전 가까운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1: 그래? 난 홍콩 가고 싶어. 안 되면 뭐 국내 여행 가면 되지. 뭐 제주도 1박 2일 되잖아, 그치?
2: 야, 근데 제주도 1박 2일 너무 짧은데?
1: 에이, 다 가고 싶은데 정해서 거기만 탁탁 다녀오면 되지. 뭐 우리 뭐 눈빛만 봐도 통하잖아. 뭐 아침에 씻는데 20분이면 되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면 될 거 다 될 것 같은데?
2: 근데 20분, 각자 20분 잡고 씻으면은 40분인데?
1: 각자 씻기는 뭘 씻어. 그냥 한꺼번에 씻어.
2: 야, 뭐 대중목욕탕도 아니고 뭘 같이 씻어.
1: 아이, 등 대고 씻으면 되잖아. 진짜 우리 사이에 뭐 뭐 그 씻는 거 뭐 어때서 뭐. 아니, 많이 씻지 말자. 그냥 씻지 말자 그냥.
2: 야, 더럽게. 씻긴 씻어야지.
1: 왜? 뭐 안 씻으면 뭐 어때? 뭐? 너 냄새나면 싫어?
2: 당연하지. 내가 너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네 냄새까지 사랑할 순 없잖아. 아무리 우리가 10년 절친이라 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1: 야, 허유원, 너 왜 갑자기 벽 치냐 너? 너 약간 거리감 느껴진다.
2: 야, 규순아, 이 정도 거리감은 너무 괜찮거든? 아무 문제 없거든?
1: 등대고 치는 게 뭐 어때서.

0: 브라운 아이즈 점점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요. 모든 관계엔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다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거리감이 필요하죠. 전 너무 중요합니다.
1: 등대고 씻는 거 안 돼요?
0: 아우, 이 규순이 같은 친구는 살면서 더 본 적도 없고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친구랑 같이 씻는다? 네. 목욕탕도 같이 가본 적 없어요.
1: 이게 남자들은 다 원래 씻으면서 친해지거든요.
0: 아!
1: 아니
0: 진짜요?
1: 뭐 군대 있을 때도 다 아, 뭐 이게 군대는... 다 빨리 친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헐 벗고 막 다 씻고 막 비누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0: 아, 쉽지 않네요.
1: 그리고 이제 뭐 네. 골프를 치러 가면 왜 또 어르신들이 친해지겠습니까?
0: 아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1: 왜냐면 새벽부터 모이죠. 라운딩 하고 나서 같이 사우나에서 씻죠. 끝나고 밥 먹죠. 그럼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부쩍 가까워지는 거예요.
0: 골프 치면 같이 씻어야 돼요?
1: 예.
0: 아 정말요?
1: 예.
0: 저는 앞으로도 안 칠 것 같네요. 네, 지금도 안 치지만 아 저. 적당한 거리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사실 저희가 동기지만 거리감이 있잖아요. 너무 가까워도 좀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 알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네. 저희의 그 아나운서실 자리만큼 멀죠.
0: 거의 끝과 끝이라고 보면 되죠. 아, 그쵸. 완전 끝과 끝은 아니지만 그 저희 자리 사이에 큰 쇼파가 있잖아요. 네. 그 정도의 거리감은 뭐 이제 남자 동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사실 다른 여자 동기들이랑도
1: 근데 유원 씨 네. 맞은편에 이제 정은혜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 정도 가까운 건 괜찮아요?
0: 네, 그 정도는 딱 좋아요. 근데 이제 같이 씻고 이런 거는 좀 아, 옷 갈아입을 때도 좀 저희는 여행도 같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 셋이서 시드니 여행 갔었을 때 훌렁훌렁 하기보다는 좀
1: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내외해요? 네,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올게 이렇게
0: 보지 마! 이러고
1: 아 그래요?
0: 네 그런 편이에요. 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그게 편해요.
1: 사실 가족들끼리 네. 말고는 또 연인과의 관계 말고는 조금
0: 전 가족들끼리도 이제... 좀 그런 거는
1: 그래요?
0: 너무 이제 가까운 거는 좀
1: 전 저희 어머니께서 네. 저 어릴 때 이제 등을 자꾸 밀어주셨어요. 근데 어릴 때면 괜찮은데 이제 성인 되고 나서도 등을 자꾸 밀어주시려고 해서 아 뭘 미냐고 내가 할게 이렇게 네. 하면은 걔 안 타 내가 네 엄마다. 그래도 애착 관계가 좀 더
0: 아들이니까
1: 네. 길어지는 느낌?
0: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친구들이랑은 어때요? 진짜 친구들이랑 그렇게 허물 없이 지내는 편이에요?
1: 네.
0: 아 진짜?
1: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제 네. 제 집에 자는 친구들도 꽤 많았고 저 자취할 때 근데 일부러 오라고 해요. 근데 애들이 잘 안 오긴 했는데 아. 그냥 그렇게 한번
0: 신기하다.
1: 확 가까워지면 네. 그렇게 연락을 자주 안 해도 아, 이게 친근감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0: 그쵸. 전 제 공간에 초대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초대한 적도 거의 없고 제가 사는데 온다는 것도 굉장히 친한 친구 아니면 어렵고
1: 아,
0: 전 사실 제 차를 태워주는 것도 조금 굉장히 좀 별로 내키진 않거든요. 제가 태워드린 적 있잖아요.
1: 오, 다행이다. 그 안에 포함돼서
0: 한번 이제 타신 적은 있긴 있잖아요. 네,
1: 다신 안 타고 싶어요. 예. 롤러코스터인 줄 알았어요.
0: 아니, 비밀이에요 그거는. 아무도 알면 안 돼요. 아 왜 얘기가 또 이렇게 제 운전 실력으로 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도 이렇게 허물 없는 사이. 근데 그런 거 치고 저는 솔직히 이 라디오 상쾌한 아침에서 제 별의별 얘기 다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1: 사실 디제이...

0: 회의가 되면 이게 미주얼 고주얼 어쨌든 2시간 동안 청취자분들이랑 네. 함께하면서
1: 좀 걱정돼요,
0: 본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제가 오히려 저는 가까이 실물로 이제 내 옆에 존재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안 해도 상하 가족분들께서 좀 그래서 오히려 질릴 수도 있겠다 아, 싶을 정도로 아니에요. 제 얘기 많이 해가지고
0: 저는 이거 DJ 네. 됐다고 했을 때도 진짜 네. 딱 맞는 역할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다 여러분들 즐기십시오.
1: 네. 아니, 네. 적당히 이제
0: 굉장한 까도 매력이 넘치는 네. 분이니까
1: 살짝 거리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네, 박철규 아나운서 얼른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맨날 얼른 보낸대. 네. 천천히 보내면 안 돼요?
1: 얼른 보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더 얘기하면 안 될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린 내일 보도록 해요.
0: 네.
1: 저희 도경수의 별 떨어진다 듣고 올게요.

0: 이혜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이 우리님께서요, 일찍 일어나 유치원생 아들과 어린이 대공원에 갑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김밥 싸주시면 좋아했는데 이제 제가 엄마가 돼서 김밥을 싸네요. 우와, 진짜 그러면은 느낌이 남다를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소풍 가면은 무조건 김밥 무조건이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채를 되게 편식을 많이 했어가지고 김밥은 잘 안 먹었고 유부초밥파였어요. 유부초밥 아니면은 그 소고기 주먹밥. 네. 그래가지고 저의 약간 저는 김밥과 관련된 추억은 별로 없고 왠지 유부초밥을 보면 어렸을 때 소풍 가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데 그랬던 아기가 커서 이제 내 자식한테 우리 우리님처럼 김밥을 싸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진짜 세월도 참 빨리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뭔가 다양한 이런 생각들이 들 것 같은데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상하 가족분들은 소풍과 관련된 추억들 있으신가요? 여러분들도 다 김밥 드셨나요? 궁금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다 오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

0: 플레이어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5: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4: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6: 쇼리 실라!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It doesn't matter if you love him or capital H-I-M. Just put your paws up.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으론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전부터 밤사이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2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감속으로 안전운행에 더욱더 힘써주셔야겠고요.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지금 안개가 껴있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 곳곳으로는 출근길 교통량 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판교 방향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안현분기점 부근에선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시흥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 2km 막히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10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6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노래는 너에게만 부를 노래, 너만 상상하며 만든 노래, 너를 떠올리며 나 망설임도 없이 쭉 써내려간 노래야.

이 노래를 듣는 너의 마음이 마냥 기쁨만이기를 바래. 지극히 순수한 행복이기를 바래. 지금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중에서 6월 4일 목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쁨, 행복을 떠올리는 아침이길 바라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최유미님, 좋은 아침입니다. 출첵해요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이주상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주셨고요. 임기인님, 안녕하세요. 주말이 조금 보이는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부담 없이 출근합니다. 어제는 좀 쉬셨나요? 이은혜님, 오늘 새로운 업무 배정받아 출근합니다. 엄청 긴장되는데 노랫말처럼 저도 오늘 실수 없이 잘했습니다.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파이팅 하셨네요. 새로운 일 적응 잘 하시길요. 또 긴장보다 기대와 설렘이 더 많은 하루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정의관님, 상쾌한 아침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고 또 오늘도 하트를 많이 붙여서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굿모닝입니다. 2064님, 오늘도 2시간 쭉 함께 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오늘 만날 사람 받아보고 있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 누군지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5: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6: 국토교 통무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7: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0: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1: URI예요? UNI.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2551님, 형부가 청주에 마켓을 오픈하셨어요. 정육, 야채, 과일을 파는 마켓인데 대박나길 바랍니다. 형부 개업 축하해요. 설정식님, 아들 인성현의 생일입니다. 학교 출근하고 있을 아들 생일 축하해 주세요. 0996님, 축하해 주세요. 저는 직업훈련 교사인데 13일에 짧은 대장정을 잘 마쳤어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수업이 도움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박원영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1년 동안 벼르던 자격증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비틀즈 오블라디 오블라다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다양한 축하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축하하고 싶은 사연, 축하받고 싶은 사연 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 0390님. 올해 하반기에 생애 처음으로 서울로 여행을 가게 되네요 하셨네요. 올해 하반기면 가을 즈음이겠죠? 오, 하늘이 높아질 때의 그 서울 정말 좋죠. 제 인생 첫 서울 나들이라 설레기도 하면서 두근거리네요. 혹시 처음 서울 방문한다면 꼭 방문해야 하는 곳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전 역시 서울 하면 고궁이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만 너무 좀 단편적인 대답일까요? 여러분 그 서울 방문에서 여기는 빼시면 절대 안 돼요 하는 그런 지역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0390님께 하반기 아주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서울 여행 추천지 여러분 꼭 좀 알려주세요. 8233님, 오늘 회사에 새벽 출근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대리님도 출근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핫초코 타주시는 거 있죠? 대리님 계신 오늘 출근도 야근도 너무 설레고 행복해요. 야근도 설레고 행복하시다고요? 어머 어머, 이건 무엇이죠? 썸인가요? 아니면 순수한 인간의 무엇일까요? 야, 이거 좋아하는 거에 좋아하는 거가 계속 덧붙이시죠. 저어져가지고 오늘 하루 너무 행복하시겠는데요. 9368님 20살 아들이랑 단둘이 제주도 여행 갔다 왔어요. 갱년기를 도와주는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민혁 사랑해 하고 사진도 두 장 보내주셨는데요. 아, 여기 수국이 꾸며진 어디 정원 같은데 뒤에 플래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함께여서 참 좋다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진 그 장식이 되는 곳 앞에서 두 분 나란히 찍으시고 또 여행 중간에 쉬시면서 같이 찍으신 사진들 보내주셨네요. 아우, 듬직한 아드님과 함께 아주 즐거운 여행 다녀오셨는데요. 이영선님, 오늘 딸아이 모의고사 보는 날입니다.

0: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 오늘 고등학생 모의고사 보는 날인가 봐요. 우아저 조카들 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그리고 조은수님은 영교시 감독을 위해서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하고 있어요. 처음 해보는 일에 두려움과 설렘을 가지고 출근하고 있어요 하셨네요. 지금 영교시 감독이시면 모의고사 시험 감독하러 가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러시는 것 같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3732님, 오늘은 혼자 사무실에 있어요. 사장님이 일이 있어 출근 안 하세요. 천천히 출근하려다 습관이 되어 일찍 와버렸네요. 우아조 들으며 힐링도 하고 일도 느긋하게 하렵니다. 이럴 때 또 여유 있게 하루 시작하시는 거죠. 노래 듣고요. 여러분과 함께 일상 한껏 상상해 볼게요. 티라미수예요. Yes, sir, 캡틴.
1: 1, 2, 3, 4, 5, 6, 7, 8, 9, 10.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은 점심에 급식을 먹는 시간이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점심 메뉴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그 힘으로 오전을 버틴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잡곡밥에 소고기와 당면이 들어간 맑은 국, 색이 고운 깍두기, 달고 짠 양념이 잘 배인 돼지갈비 몇 점, 고구마 줄기 볶음, 그리고 밥 위에 골드키위 두 조각까지. 음식이 정갈하게 담겨있는 식판을 보니 오늘도 맛있고 행복한 점심시간 확정! 솔직히 집밥보다 맛있는 메뉴를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니 새삼 금손 영양사님께 감사하단 생각이 든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식판을 빠르게 살펴보고 맛있게 먹기 전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핑클의 영원한 사랑 일상한 컷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오늘의 일상한 컷 8934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었거든요. 출근하신 분들 매일매일 점심 해결하는 거 일이잖아요.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맛있는 급식을 드실 수 있다니 복 받으셨네요. 아, 저는 전 국민 급식이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특히 더 부럽습니다. 신정희님, 추억 한 소쿠리 식판에 점심으로 19년을 지낸 직장 생활이 떠오릅니다. 아, 19년 동안 그 한 직장에서 다니셨었나요? 오. 또 안희로님, 급식이 좋은 건 일단 가격 착하고 편식 가능하면서 무한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한식 뷔페 가봐야겠어요 하셨네요. 편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의외로 메뉴에 이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안 먹었는데 오늘은 한번 먹어볼까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전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최미진님, 매일 출근길 잘 듣고 있는 초등학교 영양교사입니다. 사연 들으니 울컥 감동이에요. 오늘도 급식실 식구들과 정성 가득 급식 준비해 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급식 준비해 주시면 이 먹는 분들이 단순히 이 음식이 배부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에너지를 다 얻는 거니까요. 아, 최미진님 오늘 파이팅입니다. 8934님 맛있는 사진 감사합니다.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한 컷, 일상을 살아가면서 찍은 사진 핸드폰 사진첩에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번 주 주제 오늘 만날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보내면서 누구 만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서울 여행 계획하고 계신다는 0390님이셨나? 그분의 여행지 어디가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안희로님, 낮엔 더우니까 서울 식물원 가시고 저녁쯤 한강 가서 라면 드세요 하고 코스와 메뉴까지 짜주셨네요. 아, 맞아요. 서울 식물원 정말 조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간 게 올해 봄이었나? 작년 가을이었나? 지금 아유, 날짜 감각도 없어지네요. 벼르고 벼르다가 저도 갔었는데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안옥주님, 국립중앙박물관이요. 역사 좋아하는 저희 가족 1년에 한 번씩 꼭 다녀와요 하셨네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인이 찾는 곳 아니겠습니까? 내부 전시 구성도 워낙 잘 되어 있기도 하는데 그 외부도 그 자체만, 그러니까 안에 둘러보지 않아도 외부만 둘러봐도 좋을 정도로 정말 조성이 잘 돼 있죠. 4520님은 서울 나들이 종로구 쪽 가시면 고궁이 쭉 있고요. 청와대 뒷길 둘레길요. 시간 되시면요 하셨네요. 역시 이 도심 한복판에 고궁이 있다는 건 참 멋진 일 같아요. 또 찾아보시면 더 많은 곳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서울 여행 계획 잘 하시고요. 나중에 저 미리 찜해놔도 되나요? 가을쯤에 여행 끝나시고 나면 일상한 컷에 한번 어디 좋은 데 가셨나 사진 같이 공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미리 듭니다. 미리 찜해놨어요. 김선웅님,

출근하자마자 저의 루틴 경아님 방송을 듣네요. 고운 목소리 회사 내 널리 널리 퍼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약간 그 시각적으로 와이파이 그 선처럼 제 목소리가 이렇게 막 점점점 울려 퍼지는 그런 그 상상을 하게 된다니까요. 회사 안에서 크게 크게 퍼지고 있나요? 8934님, 저희 반 아이가 예쁘게 봉숭아물을 들여왔는데 이제 여름이었구나 느꼈어요. 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야, 열 손가락 예쁘게 물들었네요. 그리고 참 잘 들었다. 보통 그 손톱에만 물든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그 손가락 끝에 살 부분에도 물이 드는데 거긴 좀 더 진하게 들어가지고 막 까맣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손톱에만 정말 예쁘게 잘 들였네요. 동시에 저 국민학교 때 했던 걸 아직도 하는 모습에 새삼 추억 돋더라고요. 저도 올여름에 오랜만에 물들여보려고요 하셨어요. 이 봉숭아물에 대한 기억들 좀 다들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 봉숭아물 자체인데 드리는 그 과정이 저희 어릴 때는 다 돌로 찧어가지고 손톱 위에 얹어놓고 비닐로 싸서 막 실로 묶고 막 이런 과정을 대부분 겪지 않았나요? 근데 저는 최근에는 그냥 가게에서 파는 봉숭아 그 가루가 있어서 거기에 물만 타가지고 봉숭아 물을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야, 정말 세상이 너무 변했구나, 그리고 편리해졌구나 싶으면서도 그 드리는 과정이 참 뭔가 예쁜데 좀 아쉽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8934님은 어떻게 물을 드리시려는지 모르겠네요. 노래 듣고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만날 사람 또 함께 만나보죠. 4179님 신청곡 함께 들어요. 소유와 정기고의 썸. 이어지는 곡은 백지영과 태견의 내 귀에 캔디.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우아조 가족이 오늘 만날 사람은 누굴까요? 김혜원님, 저는 오늘 치과 선생님 뵈러 10시 30분까지 병원 갑니다. 화요일 발치하고 소독하러 가는데 너무 아팠어요. 오늘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발치를 하셨으면 이후에 치료 과정이 좀 더 남아 계신 것 같네요. 진료 잘 받으세요. 5654님, 오늘 복지관 요가 갑니다. 언니들 만나 운동하기 전 수다 떨고 열심히 요가할 거예요. 하고 나면 몸이 힐링됩니다. 좋아요. 아, 심신이 모두 다 힐링이 되는 곳이군요. 3832님, 새벽 5시 반부터 사과 보호봉지 씌우며 들어요. 오늘 저녁에 35년 전부터 만나는 친구들 7명 만나서 소뚜껑 새우, 매운탕 먹고 쇠주도 한잔 할 거예요 하셨네요. 야, 사과 적고

사과 하신다는 사연을 최근에 주신 분들 계셨는데 이제 사과 봉지 작업에 들어갔군요. 일 끝나고 반갑게 만나시길요. 6080님 시골 생활 5개월 차 매일 만나는 앞집 어머님 오늘도 만날 예정입니다. 맛있는 것도 주시고 가끔 고스톱도 같이 친답니다. 이웃사촌이시네요. 배미라님 천안으로 출장 가는 날 본부장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곳에는 제가 좋아하고 저의 롤모델인 여자 본부장님이 계시는데요. 항상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맞아주시고 이쁘고 멋지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본부장님 사랑합니다 하고 아우 애정을 담뿍 담으셨네요. 롤모델이신 분이면 정말 특별한 만남인데요. 출장 잘 다녀오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로버트 팔머가 부릅니다. Bad Case of Loving You.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의 호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는 출근길 정체 이어집니다. 먼저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쪽으로는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도 사고가 있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여의 하류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방향으로 강동 고덕에서 초이까지 5km 정체고요. 포곡 1터널에서 용인 분기점까지도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더 지나 북용인 분기점 부근으론 2, 3차로에 걸쳐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직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목감 나들목부터 속도 못 내고 있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10km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꼬니 언니 안녕하세요.
1: 이본 누나 안녕하세요.
2: 콩디 안녕하세요.
3: 이본 누님을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 콩디 우리 곁에 돌아와줘서 고맙고 저 너무 신나요.
0: 언니 다시 만나게 돼서 매일 만나게 돼서 진짜 기뻐요.
5: 라라랜드가 나무 그늘처럼 편안함으로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4: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6: 감동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서 요즘 무지 행복해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입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이 함중화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버전인데요. 한 영화에 쓰여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최민식 씨의 이 대사로도 유명한 영화예요. 누구 서장 남촌 동살지? 어이? 내가 임마 누구 서장이라 임마 어저께도 어이? 같이 밥 먹고 어이? 사우나도 같이 가고 어이? 다 했어. 1번 범죄와의 전쟁, 2번 범죄와의 논쟁, 3번 범죄와의 아쟁.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오늘의 이 노래가 쓰인 영화 제목 뭘까요? 1번 범죄와의 전쟁, 2번 범죄와의 논쟁, 3번 범죄와의 아쟁.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풍수의 대비해.
4: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3: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9: 이 노래 다 알지?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어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이 노래가 쓰인 영화 제목, 오늘의 정답 1번 범죄와의 전쟁이죠. 6469님 1번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마 어제도 마 라디오도 듣고 다 했어. 오늘도 들으시네요. 고맙습니다. 김명애님 1번 범죄와의 전쟁. 경아님 성대모사 재밌어요. 웃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뭐 웃으셨다니 참 기분이 좋네요. 다행입니다. 근데 이걸 성대모사라고 할 수 있나? 제가 일단은 성별이 좀 안 되다 보니 제가 최민식 배우님을 완전히 똑같이 할 수는 없어서. 2530님 1번 범죄와의 전쟁 배우 하셔도 되시겠어요. 빛나는 하루 되세요 하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데 얼굴이 나와서 그건 안 되겠고 저는 성우로 목소리 배우로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1235님 자 이제부터 출근과의 전쟁이다. 답은 1번 출근과의 전쟁 꼭 이기십시오. 강현무님 1번 범죄와의 전쟁 드디어 가입하고 겨우 보내네요 하셨어요. 와 가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군요. 방금 소개된 분들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콩으로 당첨된 분은 방송 중에 문자로 성함과 아이디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하시고요. 오늘은 한 곡 듣는 날이죠. 잠시 후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3860님 부인 생일인데 어떤 이벤트가 좋을지 생각하다 문자 보냅니다. 우리의 아침 조경화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출근 준비하는 안양시 평촌동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구지영 생일 축하해주세요. 당신이 옆에 있어 너무너무 행복한 남편 박흥복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꼭 축하해 주세요. 다른 이벤트 준비 못했어요. 하셨네요. 야 아내이신 구지영님 생일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랑꾼이신 우리 남편분 박흥복님의 이 이벤트와 우아조의 선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커피 쿠폰 두 장 보내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날 보내시고 두 분 사랑 더욱더 깊어지시길요. 1081님 언니 안녕하세요.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휴가 다녀온 저희 팀장님을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에요. 가벼이 출근하던 저의 좋은 날 다 갔어요. 무게감이 좀 이제 생기시겠네요. 백이명님 병가 중이에요. 어제 검사 결과 나왔는데 수치가 많이 좋아졌대요. 아직 몇 가지 검사 더 해야 하지만 느낌이 좋아요. 빨리 건강해져서 동료들과 수다 떨고 일도 하고 싶어요.

부모님 파이팅 해줄 거죠? 하셨네요. 어우, 다행이네요. 관리 쭉 잘 하시고 이후에 지금 검사하셔야 하는 것도 다 잘 받으시고요. 일상으로의 복귀 잘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1925님 에어컨 청소를 해요. 작년에는 직접 청소하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우, 그걸 다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편하게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덕분에 올 한 해는 냄새 없이 쾌적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하고 나시면 정말 개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또 에어컨 이용하실 때 그때 하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실 거라서 한참 뒤에 하실 것 같고 지금쯤 하시는 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1009님, 어제 새로 생긴 실내 낚시터에 다녀왔어요. 원래 울 아들 강태공이었거든요. 상품도 잔뜩 받아오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영 신통치 않았네요. 2시간 동안 겨우 한 마리 잡았답니다. 물고기 대신 인내심을 한가득 낚아온 날이었어요.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머, 아드님 몇 살인가요? 지금 낚시하느라고 손으로는 낚싯대는 잡고 있는데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엎드려 있어요. 그 사진이랑 나중에 그렇게 아주 귀하게 잡은 그 한 마리 뜰채에 잡고 그래도 웃고 있는 사진 보내주셨네요. 아, 근데 이 문장 참 좋은데요. 물고기 대신 인내심을 한가득 낚아온 날. 이런 날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태공이 고기만 낚은 건 아니잖아요. 사진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Take that, I found heaven.

Take This I Found Heaven 이어서 들으신 곡은 Rick Astley였어요. Together Forever.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이혜선님, 가입하고 처음 보내네요. 출근해서 일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어우, 소중한 첫 문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4137님, 8개월 아기 엄마예요. 오늘도 아기가 5시에 깨서 비몽사몽하네요. 오전은 동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어놔요. 차분한 목소리로 하루 시작하니 기분이 좋네요. 아기가 이제 잡고 서는 중이라 오늘 하루도 힘들겠지만 파이팅 해봐야겠어요. 아, 물론 행복도 합니다. 하고 마무리하셨네요. 행복하시겠지만 이제 정말 곧 걷기 시작하고 하면은 움직이는 반경 넓어져가지고 아, 이 엄마의 체력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이스 초코 쿠폰 보내드릴게요. 체력관리 잘 하시고 예쁜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7792님, 전업주부로 14년을 살다가 알바부터 다시 해보려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자신 있는 분야로 이력서를 넣었는데 나이 때문인지 몇 번을 넣어도 뽑아주질 않네요 하셨네요. 아, 참 이 새로 시작하는 길이 녹록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은 분명히 좀 열립니다.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나이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요. 준비 잘 하시고 마음 굳건히 잘 먹으시고요. 그리고 계속 도전해 보시고 소식도 전해 주십시오. 응원의 마음 담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임정임님, 오늘 아침은 병아리 콩국에 계란 먹었어요. 날 더워요. 아침 굶지 말고 두유 한 잔씩 하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하셨네요. 아, 이렇게 일상의 건강 꾸준히 챙기는 거 참 중요하죠. 권영재님, 57살 가장입니다. 올 와이프 갱년기, 올 큰딸 늦은 사춘기 하여 매일 싸우네요. 전 중간 입장이라 힘드네요. 하지만 인생의 동반자인 와이프 편 들어야 하는데 눈치 보여 속상해요. 전 3년 전 희망 퇴직하고 재취업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유, 가운데서 정말 권영재님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참 이 시기가 결국 지나가긴 지나갈 텐데 이거 어떡하나요. 응원의 마음 담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립니다.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 성함과 아이디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커피 쿠폰과 함께 들려드리는 오늘 꼭 이 노래. 4000님, 경아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 너튜브 보다가 이 노래에 푹 빠졌어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기다릴게요 하셨네요. 아, 저도 요즘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와일드싱이 제 너튜브를 다 덮어버렸어요. 알고리즘을. 아직 영화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만년 2위 최성곤님의 1위 탄환을 기원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어보죠. 최성곤의 네가 좋아.

0: 맛깔나는 영화 소개 시간 믿고 보는 영화 밉보영 허남웅 영화평론가 이지혜 영화전문기자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네. 허남웅 평론가님 소개작 네. 먼저 만나보죠.
1: 표정 너무 안 좋으세요. 아, 제가 항상 먼저 할 때마다
0: 그런 네.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입이 막 이렇게 아우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겨우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0: 아 정말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1: 그런가요?
0: 안 돼요.
1: 네네, 네 알겠습니다.
0: 어떤 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1: 저는 항상 이렇게 고독을 좀 즐기고 특히 오후 시간에 네. 그런 적이 많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2: 점심 먹고 낮잠 자시는 걸 알고 네, 있는데요.
0: 그러니까 식곤증으로 네. 막 주무시기만 하는 네. 거 아닌가요?
1: 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제 고독한 상황에 놓이지만 또 다른 고독한 상황에 놓이는 네, 그런 좀 사람이 있습니다.
0: 네.
1: 오늘 제가 준비한 작품은요. 네. 스페인 출신의 알베르세라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고요.
0: 네.
1: 제목은 고독의 오후입니다.
0: 제목이 네. 네. 무슨 철학 소설 제목이나
1: 네네네.
0: 아니면 잔잔한 예술 영화
1: 네네네.
0: 고독의 오후
1: 네네네. 근데 이 제목이 나온 또 배경이 있어요. 이 고독의 오후는 이제 배경이 2예요. 스페인의 이제
0: 2요?
1: 네, 2인데 이 2라고 하면 지금은 네. 이제 이게 동물학대 같은 경우 또 동물에 그쵸. 대한 이제 권리 침해 이런 게 있어서
0: 잔혹하고
1: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투를 찾는 관객 수도 급감하고 있고 네 그렇겠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또 스페인의 어떤 문화라고 해서 네. 그 게임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0: 네.
1: 예전에 이제 1930년대 40년대에는 투에 열광하는 유명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임스 딘 같은 경우 잘 안 알려졌지만 그 투 그러니까 황소 인형하고 투사 인형 가지고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10초짜리를 만들기도 했고요.
0: 오.
1: 네, 네, 막 이렇게 막 네네. 품질이 좋지는 않아요.
0: 아 근데 그만큼 네. 자기의 애정을 들어간 그쵸?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어니스트 헤밍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투를 너무 좋아해 가지고
0: 네.
1: 예, 그래서 그 에세이를 썼는데 그 작품이 뭐냐 오후의 죽음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그 프랑스에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앙드레 바쟁이라는 비평가가 있는데 영화란 무엇인가
0: 네.
1: 쓴 사람인데 거기 한 챕터의 제목이 또 오후의 죽음이에요. 뭐냐면 투라는 또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 제목을 가져와서 네. 예, 비평을 한 거죠.
0: 네. 네,
1: 근데 이번에 알베르세라가 다시 투를 배경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그 제목들을 가져와서 고독의 오후. 라고 네 제목을 지은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네. 오 투를 다룬다. 그럼 다큐멘터리며 그 실제 투랑 그대로 다 나오는 거겠네요.
1: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이

0: 그러니까 2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또 이 작품이 또 특별하고 그 지난해 이제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잡지죠. 카이드 시네마가 연말 결산을 할 때 어, 2위. 그러니까 무슨 작품인지 아세요?
1: 어, 어떤 작품인데요?
0: 네. 아, 이게 아니라 원베터 래프터 어나더였어요.
1: 아, 네.
0: 그 다음 1위는 무엇이냐?
1: 네.
0: 예, 네, 지금 제가 소개하는 고독의 호흡.
1: 아, 그래요? 네,
0: 그렇죠. 갑자기 그 흥미가 훅 올라가죠.
1: 그런 영화를 제치고 네. 다큐멘터리가 이래 올릴 정도로.
2: 원래 카이드 시네마는.
0: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카이드 시네마가 아니라.
2: 그렇게 조회치 그, 않나요?
0: 지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 투 배경 영화가 다른 게 뭐냐면 투의 그러니까 내부.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을 밀착해서 그 세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는 사실 금기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알베르세라가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그 안드레아 로카레이라고 네. 페루 출신인데 완전 그 투우계 슈퍼스타예요.
1: 오.
0: 엄청 잘생긴 데다가 이 사람이 네. 영화를 보면 그 바로 옆에서 이제 찍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이제 황소하고 맞붙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서 하지만 가깝게 네. 보이게 이제 찍는 게 있어요.
1: 네.
0: 정말 황소에 딱 붙어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그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죠. 물레타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네. 황소를 하는데 그 황소의 뿔이 이 네.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너무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눈앞에서. 어, 거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영화 자체가 네. 너무 긴장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뿔에 치고 밟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물론 네. 이제 뭐 거기도 못 나가지만
1: 네.
0: 한번 그렇게 당하면 네. 아, 더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아,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상 옷이 찢어지고 유니폼이 찢어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1: 오.
0: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해요.
1: 네.
0: 네. 그래서 어 보고 있으면 네. 이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는 사람이 한쪽에 있다면 한쪽에서는 2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있는데 이 작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2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떠나서 도대체 저 주인공 안드레스 로카레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네. 저런 상황인데도 계속 게임에 임할까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알베르세라 감독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이 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이 작품을 만들었고
1: 네.
0: 너무나 내부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아 이것이 다큐멘터리이긴 하지만 사실 다큐멘터리는 좀 우리가 생각하기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또 주인공에게 인터뷰도 듣고 여러 곳을 이렇게 막 그 취재를 하고 하는데
1: 네.
0: 이 작품은 그냥 이 선수만 밀착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황소만 밀착해서 보여주고
1: 그러니까 뭐 인터뷰나 내레이션이나 이런
0: 전혀
1: 것이
0: 없어요.
1: 없이요?
0: 네. 아. 그러니까 첫 장면하고 네. 두 번째 장면의 편집이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첫 번째 네. 장면은 뭐냐면 황소 이렇게 머리만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황소가 어슬렁어슬렁 돼요. 그럼 그 다음 장면은 자기 벤에 타고 있는 안드레스 로카레의 얼굴만 또 보여줘요.
1: 네.
0: 그 편집이 뭐냐면 황소와 사람 투우사의 대결인 거예요. 그 대립구도를 가지고 계속 이제 영화를 끌고 가는 거죠.
1: 어,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논란을 이기는 그 네. 어떤 가치
0: 네.
1: 뭐랄까
0: 네.
1: 여기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0: 네.
1: 좀 더 정확히 그 뭘까요?
0: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보다는 네. 보고 있으면 이 투우라는 것은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교차하죠.
1: 아.
0: 여기 예. 근데 한쪽에서는 환호예요. 한쪽에서는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요. 그 또 너무 격렬해요. 막 피가 쏟아져요. 그런데
1: 네.
0: 이 투우사들은 우아한 몸놀림을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극과 극의 상황들이 여기서는 대립하고 대결해요. 그런데
1: 네.
0: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지만 극과 극이 대립하다 보면 중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는 이게 중간을 일종의 질문처럼 남기면서 끝나거든요. 그건 뭐냐면
1: 네.
0: 안드레스 로카레이라는 이제 사람을 대표해서 투우사들은
1: 네.
0: 이게 진다는 것은 결국엔 크게 부상을 입는다거나 죽는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항상 매 순간 그쵸? 죽음을 앞두고 네. 있는 건데.
0: 맞아요. 근데 이게 게임이 일주일에 한 그래도 두세 게임씩 있는 거예요.
1: 아.
0: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게임에 나설까?
1: 네.
0: 잘 몰라요.
1: 아.
0: 그럼 우린 계속해서 이제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네. 또 그런 게 될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황소도 이렇게 얼굴 딱 보여주면 쟤는 도대체 아. 왜 저럴까? 라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저도 이제 이 작품 보고 나서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그 오후의 죽음 책을 사가지고 읽고 있거든요.
1: 네.
0: 그 황소가 왜 그러는지는 보통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황소들은 또 집단에서 떨어지면 훨씬 더 좀 과격해진다고 해요.
1: 네.
0: 집단 안에 있어야지 이제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집단 안에서 안정을 찾는데 경기장 안에 홀로 들어오면
1: 굉장히 네. 불안정한 상태가 그쵸. 되는구나.
0: 고독한 상황인데 네. 그 고독한 상황이 뭔가 공격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네. 이 투사들은 팀을 이뤄서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이 황소에게 다치지 않고 황소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가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황소 얼굴 딱 보여주고 있으면 아, 왜 저럴까? 그런 미스터리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미스터리들 때문에 투우가 네. 계속해서 그 존립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비난과 환호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게 이제 이 영화가 주는 가장 중요한 긴장감과 매력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그래서 내부자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드레스 네. 로카레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허락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결국엔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게임을 하고 다 보여주거든요. 영화가 처음 공개됐을 때 안드레스 로카레이가 감독을 고소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니까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황소가 죽는 것도 그대로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감독이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2: 어느 정도는 좀 미화해 줄 줄 네, 알았구나.
0: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좋은 평가 받고 이 영화 하면서 문자를 보내서 아, 영화 또 너무 잘 봤다고 하는 상황들이 결국 그래요. 그러니까 2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겉으로 볼 때는 환호하는 쪽이 있고 비난하는 쪽이 있지만 단순하게 환호와 비난만으로 2를 정의 내리기에는 네. 이 세계 자체가 여전히 아직 탐구자인지 아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1: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거 사실 이제 영화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네. 좀 생각보다 네네. 잔혹하거나
0: 맞아요.
1: 좀 아주 직관적인 힘들죠. 장면들이 꽤 나올 맞아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약간 마음의 준비도 좀 네네, 보실 맞아요. 분들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0: 알베르 세라 감독이 사실은 많이 이제 국내에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잘 만드는 그러니까 첨단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에요. 근데 첨단이라는 것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뭔가 뭐 컴퓨터 기술 이용하고 이게 아니라 네.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던 낯선 방식의 영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데뷔작인 기사에게 경배를이 돈키호테와 이제 산초가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 이제 철갑옷 같은 거 입잖아요. 그러면 네. 영화를 보게 되면 철갑옷 되게 멋있게 입는데 뭐냐면 철갑옷을 입으니까 이게 움직임도 뒤뚱뒤뚱이고 소리가 너무 고철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 극영화를 만들 때 사실적인 방식을 대입을 하고 다큐멘터리 만들면 다큐멘터리 방식이 있잖아요. 보통 인터뷰 들어가고 나레이션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거 없이 마치 극영화처럼 또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이
1: 뭔가
0: 없는
1: 그
0: 거죠.
1: 역설적인 상황에서 네네네. 드러나는 네네네. 뭔가 그런 생명력이라든가 뭔가 그 인생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시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0: 그리고
1: 드네요.
0: 그리고 감독님이 저는 이제 감독님이 한국에 몇 번 방문했었어요. 부산 영화제, 전주 영화제 그럴 때마다 인터뷰를 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뭔가 이 사람이 허세가 좀 있어요. 나는 지금 스페인에서 그 뭐 루이스 뷰뉴엘이 최고의 감독이고 지금도 나보다 영화 잘 만드는 감독이 없다.
1: 아, 본인 스스로?
0: 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그냥 아, 저 사람 너무 너무 허세가 세고 이렇게 화풍이 있네 라고 하는데 근데 정말로 영화를 만드는 걸 보면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1: 그 자신감이 그대로 그러니까, 투영이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0: 대중적으로
1: 영화에.
0: 잘 만든다는 개념하고 좀 다르지만 네. 우리가 본 적 없는 영화 너무 잘 만드니까 이렇게 뭐 카이드 시네마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의 이제 리스트들을 그 조사를 하거든요. 아마 네. 올해 이제 한국에선 좀 늦게 개봉하니까 네. 지금 개봉 중이거든요. 많은 관은 아니지만 아마 올해 이 고독의 오후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연말에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제가 이런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1: 그러면 특별히 네.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시다면요, 영화?
0: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항상 그 해의 최고의 영화는 무엇인가라고 네. 했을 때 우리에게 아직 와닿지 않은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 작품이 조금 늦지만 이번에 도착을 했습니다.
1: 네.
0: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1: 강요보다는
0: 강요라뇨.
1: 네, 추천으로 네. 가시는 것이
0: 두 분 꼭 다음 주에 저한테 확인 받으셔야 돼요.
1: 네,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지혜 기자님 소개작 만나볼게요. 아스토르 피아졸라입니다. 리벨 탱고.

0: 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허나몽 평론가 이지혜 기자와 믿고 보는 영화 밉보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지혜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1: 네, 제가 준비한 영화는요. 좀 반대에 있는 영화입니다. 차분하고 좀 정열보다는 어떤 네. 좀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2: 감독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겸손해요.
0: 없으십니다. 네, 오늘 오늘은 양 극단에서 가지고 오셨군요 영화를. 어떤 네. 영화인가요?
1: 코고나다 감독의 데뷔작인 영화 콜럼버스인데요. 아. 이번에 재개봉을 했어요. 네. 코고나다 감독 이름 이제는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 저는 그 애프터양을 사실 이제 콜럼버스가 데뷔작이지만 네. 그 다음이 애프터양이잖아요. 네. 그 애프터양을 너무 그 해에 정말 재밌게 봐서 제 기억이 맞다면 그 해에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앳 원스하고 네. 같이 거의 개봉을 네네네. 했었는데 그 에어올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해의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할 정도로
2: 에어올 대신에 애양을
0: 근데 이제 에어올이 나오면서 그게 최고의 영화가 돼버렸는데
1: 저 시네필들의 지금 네.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감독인데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죠. 네.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코고나다 일본 네. 이름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한국계 이 코고나다라는 이름은 이 감독의 일종의 활동명이죠. 감독으로서의 본인이 좋아하는 감독이 오즈 야스지로 감독인데 네.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이제 영화의 각본가 이름이 코고나다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따온 예명이고요. 네. 한국 이름은 박중훈이라는 한국 이름이 있고 네,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민을 가서 시카고에서 성장한 감독입니다. 그리고 네. 아마 파친코에 시리즈 파친코의 감독으로서 한국 관객들에게도 익숙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최근에는 빅볼드 뷰티풀을 이제 개봉을 했고 또 에콜라이트 시리즈에서 두 개의 에피소드를 연출하기도 해서 지금 시네필들과 대중의 사랑을 또 한 몸에 받고 있다고 네. 볼 수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그 데뷔작이니 약간 네. 그 시작을 알리는 거라서
1: 그쵸.
0: 아, 저 참 이분 영화가 시각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아름답죠. 약간 철학적으로도 그렇다고 해야 되나 좀 잔잔하고 사유하게 되는 그런
1: 맞아요.
0: 영화인 것 같아서 네. 근데 일단은 이 제목 콜럼버스 저는 처음 사실 네. 이 개봉할 때 봤었거든요. 네네. 콜럼버스일 때 신대륙
1: 개정 우리 콜럼버스 하면 인물이 바로 먼저 떠오르죠.
2: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오늘 소개한 영화
0: 그래서 네. 근데 그게 아니죠. 이 네. 콜럼버스가 어떤 것이고 어떤 네. 영화인지 내용 좀 더 소개해 주시죠.
1: 사람이 아니고요. 도시 이름이에요. 영화의 네. 배경이 되는 도시 이름인데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4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은 소도시인데 네. 이 작은 도시가 현대 건축의 바이블과 같은 아주 건축 애호가들로부터 방문이 끊이지 않는

0: 그런 도시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미국의 저명한 현대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물들이 즐비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어떤 기념비적인 건축이다 이러면 차를 타고 멀리 가서 네. 그걸 보기 위해서 한참 동안 이제 머물러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컬럼버스는 작은 도시임에도 이 도시를 구성하는 뭐 도서관이나 은행, 뭐 소방서, 경찰서 같은 일상적인 공간이 하나하나 이제 작품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럴 수 있었던 네. 것이 이 도시에서 이제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어윈이라는 이제 그 대표가 건축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건축 애호가였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 도시에 기부를 할 테니 그 돈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고르는 건축가의 설계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1: 오.
0: 그러니까 본인의 최애를 이제 네. 영입을 해서 본인의 최애가 만든 건축물로 자신이 사는 도시를 이제 가득 채우는
1: 오.
0: 정말 어떻게 보면 군국의 이제 덕질인 거죠.
1: 아, 그러네요. 야,
0: 도시
1: 도시를 그냥
2: 네. 아, 네, 그대로. 그럼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 인 건가요?
0: 극 영화이죠. 근데 실제 이 콜럼버스를 배경으로 이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실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현대 건축사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 여기에서 이 건축물들과 함께 두 명의 남녀가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 구성 비포 선라이즈와 굉장히 흡사해요. 도시 낯선 네. 도시에서 처음 만난 두 남녀가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건물들을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서로 털어놓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존조가 연기한 이 진이라는 인물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 컬럼버스라는 도시에 처음 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명한 건축학자인데 이 도시에서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그동안 소원했던 아버지를 이제 보살피러 오고 또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에서 나고 자란 여잔데 건축가가 꿈이에요. 네. 근데 어머니를 보살펴야 돼서 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도시에서 발이 묶인 두 남녀가 자신들의 상처와 뭐 고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종의 건축 기행을 하게 되는 그런 네. 이야기입니다.
1: 저는 아직도 좀 기억나는 게 존조가 연기를 네. 하면서 그 서울에서 온 아들 역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교포 발음으로 한국어를 한국의 그 한국에 있는 사람과 네, 막 네. 통화하는 장면들이 좀 나왔었던 네, 네, 네. 기억이 있어서 이 영화 보다가 아, 참 이 원어민들에게 그 언어를 들려주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저렇게 유명한 배우인데도 이런 생각을 맞아요. 했었거든요.
0: 누가 봐도 서울에서 있는 사람이 봤을 땐 서울에서 온 사람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죠.
1: 그렇기는 해도 꽤 그래도 준수하게 네.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을 해줬다. 이러면서 막 봤었는데
0: 네.
1: 그러면 이 건축 자체가 이 두 사람에게 어떤 갖는 의미가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0: 일단 이 도시의 건축물들을 배경으로 이 두 네.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건축물이 단순히 이제 배경으로 머무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3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독특한 경험을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 하게 될 거예요. 아, 이 공간이라는 것이 내 이야기를 다 듣고 있구나. 이 공간이 시간을 견뎌낸 그 사이에 이 벽과 이 벽돌 안에 정말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스며져 있겠구나를 이 영화를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두 사람이 별다른 대화 안 나눠요. 그냥 이 건축물이 되게 유명한 건축물이고 내가 이 도시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축물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건물에 대해서 갖는 느낌, 이 공간에서 내가 느낌받을 이제 서로 주고받아요.
1: 네.
0: 처음부터 이 낯선 애들이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죠. 그러다가 점점 이 둘이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건물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노스 크리스천 교회라는 이제 첨탑을 배경으로 두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아, 저 건물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물이야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여자 주인공이 본인의 굉장히 상처를 이제 꺼내놓거든요. 그때 이 교회 건물이 주는 이런 종교적인 건물 안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겸허해지고 네. 머리를 이제 조아리게 되잖아요.
1: 네.
0: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 안에서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랄까요? 그걸로 인해서 이야기를 이제 점점 더 털어놓게 되죠.
1: 네.
0: 그때 이 건물이 삼각형으로 이 세 사람을 세 인물을 담아요. 두 명은 인물이고 한 명은 이 교회인 거죠. 거의 이제 삼각 네. 편대처럼 이렇게 담아내는데 네. 마치 세 캐릭터.

0: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공간이 주는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걸 영화를 보시면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1: 보통 이렇게 건축이 배경인 영화는 그러니까 영화 만들기랑 그 건물 만드는 거랑
0: 아주
1: 그 구조는
0: 비슷하죠.
1: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식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2: 그 공간이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치유의 힘이 있는
0: 네.
2: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콜럼버스 어떤 분들이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까요?
0: 일단 단순히 생각하면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아, 저 콜럼버스에 가보고 싶다고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두 번째로 든 생각은 내 주변의 공간, 내 주변의 건축물들을 더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와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건물들이 사실은 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보면 깨달으실 수 있거든요.
2: 네.
0: 그래서 아, 내 주변 너무 따분해. 내가 있는 공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도 관람을 권하고 싶습니다.
2: 네, 믿고 보는 영화 밑보영 허나몽 평론가님의 고독의 오후 이지혜 기자님의 콜럼버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감사합니다.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전람회의 기억의 숲작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는 출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곳곳으로 돌발 상황도 많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양재까지 밀립니다. 앞서 잠원나들목 부근에 있던 사고 영향이 남아 있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쪽으로 이동량 꾸준히 늘고 있고 오산에서 남사까지는 8km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구간 이후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안성 방향으로 강동 고덕에서 초이까지 5km 정체고요. 포곡 1터널 출구 부근에선 앞 시간 사고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 처리는 완료됐지만 아직 북용인 나들목부터 여파를 크게 받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선 경기 동쪽 판교 방향으로 남양주에서 강일까지 밀리고요. 이후 서안한 분기점에서 송파까지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떤 일이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일이든 머릿속으로 계산기부터 두드려서 자기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약삭빨라서 이기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끔씩은 우리도 계산기를 한 번씩 두드릴 필요도 있는데요. 1년에 부모님 명절 때만 찾아뵙는 사람들, 부모님 연세가 70이라면 앞으로 많아봤자 60번? 70번밖에 못 뵙는 거고요.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하하호호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날도 지나온 세월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앞으로의 시간들을 잘 계산하면서 목요일 함께 하시죠.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